말이여 제게조 죽당 생길 제국 태민한 범현자시와 연풍 돌아들고 이씨 안양 능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가급을 마련 할제 왕심리 정용이오 동구만리배 고로다 종남산한 산내고 과청안악산 화산이 비적 동작강 소금하고 한강수둘러산이 여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디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부조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정에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 풀고 가자 몽중살 직성살 살을 부르랄 거리살 원근의 이별살은 부모 돌아가 몽상살 공상이 보고 상살이오 거상 벗어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방네 불란살이요 이웃지간 해살살 도정난대 실물살 흙을 아르니 도살이요 돌을 알아 석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에 올라 산신살 들로 내리니 들롱살 물로 내리 홍황살이오 바깥 마당에 해룡살이오 지붕마루 융충살 혼인대사주당살이오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헌방의 근홍살 안방에 접어들어 이벽저벽벽팥살 내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대 삼신살 화대 밑에는 농맛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하궁에는 금덕기 굴뚝은 물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마루덕엔 새우각식 곡덕 밭덕 밭대장군 살강 밑엔 댕당각식 일책살 희몰하다가 금일정성제를 바쳐 원강에 소명을 하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학연이 열전 판을 뒤집다 시청자 여러분들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성 주발원이

활기 넘치는 청춘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연희축제.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진행을 맡은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예로부터 이 추석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풍물과 농악으로 신명나게 한바탕 놀았었는데요. 과거 마을 마당에서 펼쳐지던 전통의 판이 오늘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집니다. 추석을 맞아 전국 대학의 연희 동아리 그리고 패기 넘치는 청춘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웃고 뛰고 두드리고 때로는 소름돋게 몰아치는 장단과 퍼포먼스까지. 과연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청춘들의 뜨거운 연희 한판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뜨거운 대결을 공정하고 또 꼼꼼하게 지켜봐 주실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 평가단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바로 청중평가단 20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마음을 움직인 한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가팀은 총 6팀인데요. 6팀의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전문가 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팀은 고집불통인데요. 상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무려 8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서서울연합연희 동아리입니다. 전공자들은 아니지만 오로지 풍물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모여서 꾸준히 장단을 맞춰온 청춘들입니다. 과연 이들의 고집이 평가단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전통을 향한 고집 하나로 뭉친 청춘들, 고집불통의 고창농악 판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첫 번째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첫 순서인 만큼 아주 긴장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잘했다 쪽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쉬웠다 쪽이십니까?
1: 근데 이제 무대를 해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잘한 것보다 다 자기가 실수하고 이때 왜 내 부분은 떨어졌을까? 왜 갑자기 이때 원이 이럴까? 하면서 계획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지금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무대에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뭐 예를 들면 우리 팀만의 색깔은 이런 색깔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2: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한 학생들이 아니고 취미로 고창농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력적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막 도달하자, 그만큼 열심히 하자라기보다는 정말 함께 연습을 하면서 서로 또 마음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나온 또 그런 시너지와 우리의 어떤 패기, 기세를 보여주자라고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뒤에서 대기를 할 때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게 네. 눈을 많이 마주치자, 네, 그리고 많이 웃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많이 웃을 때 고창농악만의 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팀은 진짜 팀워크가 되게 좋아 보인다. 서로 이 소통을 눈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지는 그런 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첫 번째 순서여서 아마 부담도 엄청 크셨을 거고 또 긴장도 많이 되셨을 건데 우리 전문가 평가단은 이 고집불통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안대천님, 이 공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3: 네, 이 팀이야말로 기세였다. 그리고 공연 중간중간에 고갯짓을 요래요래 하는 거, 이게 여유거든요. 오늘은 여유가 조금 보였다. 그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그래서 기세였다! 입니다.
0: 네,
3: 좋았습니다.
0: 네, 다음은 정신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4: 팀 이름이 고집불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바꾸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팀이에요. 고집불통이 아니라 제가 보는 내내 막 마음이 막 뛰어가서 안아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무엇보다도 연인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만나서 한 팀으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게 우리 연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멋진 공연 보여주신 우리 고집불통 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팀은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지시입니다. 오늘 선보일 무대는 동해안 무학을 재구성한 창작곡 개문인데요. 오늘 대학 연희열전에서 처음 공개한다고 합니다. 개문은 말 그대로 문을 연다는 뜻이죠.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문을 열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청춘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 과연 짓은 어떤 문을 열어줄까요? 청춘의 패기로 새로운 문을 여는 짓의 개문.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짓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뼈대도 있고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을 짓는다.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고 공연도 많이 서고 대회도 많이 나가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이번에 예, 100% 자신 있습니다.

0: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감각이 아주 잘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이 동해안 무악장단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오늘 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몇 번을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했는지 정말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다 같이 같은 군대를 가셨다고.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일단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친구들이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마음이 맞아서 군대까지 같이 한번 가보자 했는데 군대 안에서 팀을 이제 결성하고 나오게 된.
0: 아,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 이 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군대에 가서 우리 이제 사회 나가면은 이런 팀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만드신 거였군요.
1: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 팀워크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평가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 연주하시는 내내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서 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온갖 신명이 다 내려왔구나, 그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봤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점점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팀은 이름부터 아주 특별합니다. 톡 쏘는 그런 어떤 음료수가 생각나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물놀이 한맥입니다. 사물놀이라는 나무에 새로운 줄기로 뻗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처럼 사물놀이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지를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물놀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죠. 꽹가리, 장구, 북, 그리고 징인데요. 이 소리도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도 모두 다 다른 그런 악기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개성이 어떻게 하나의 장단으로 어우러질지 한 건 보면 잊히지 않는 무대를 꿈꾸는 이 사물놀이 한맥의 한맥 사물놀이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방향도 남들이 못하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사물놀이 한맥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한 번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마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준비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2: 이 타악의 뭔가의 파워풀함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네. 서로 동료들끼리 네. 응원과 질타를 하면서 힘 빠지지 말아라. 여기서 힘을 빠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서로 좀 따끔한 응원을 해주면서 네.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다들 술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너 이런 부분은 잘못됐어. 거기서 이제 이 팀 이름이 괜히 한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조금 드는데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평가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대천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3: 사물놀이를 생각할 때 사물놀이 정통 사물놀이 가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팀은 농악도 들어가 있고요. 구수로 갔다가 사물놀이로 시작해서 농악으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다채로운 구성이 좀 독특하면서 이 배치도 신기하면서 이게 뭐 MG 사물놀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신선하게 봤고 의상 컨셉도 좋았고 저는 좋게 봤습니다. 화이팅!
4: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덕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5: 네. 정말 다양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거는 속도감을 정말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내내 그 분위기 그리고 정말 하나의 맥으로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 정말 즐겁게 그리고 감동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벌써 참가팀 절반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경연의 최종 우승팀에게는 으뜸 연희상이 주어집니다. 전문가 평가단 점수 60점과 청중평가단 점수 40점을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팀은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세안전통연희단입니다. 충남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서 전통연희의 멋과 신명을 알리고 있는데요. 전통연희의 매력은 신명과 재미뿐만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즐기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통의 신명과 공동체의 힘으로 판을 뒤집을 세안전통연희단의 사물판꽃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게 자신 있고 학교를 되게 같이 오래 다니기도 해서 호흡이 되게 잘 맞들어지고 이제 세안대학교 전통연예학과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관객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게 큽니다.

0: 네, 우리 연희의 재미와 멋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특유의 힘찬 가락이 아주 인상적인 세안 전통 연희단의 사물판꽃 만나봤는데요. 혹시 다른 팀과 차별화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부분들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1: 저희가 준비한 건 전통 사물놀이 판꽃인데요. 일단 이런 대학 연희열전을 많이 나오다 보면 창작팀도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들 각자의 색깔을 좀 많이 하고 싶은 팀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보다 저희가 추구하는 전통, 저희가 보존하고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 전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전통이 좀 더 차별화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연희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꽃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흰색 천을 쓰는 걸 이제 꽃천이라고 하는데 오늘 청중평가단 분들 중에 아마 이 꽃천이라는 걸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꽃천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또는 여유 있는 사람인지.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 다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돼요, 수작업으로. 근데 오늘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이 꽃천 쓴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만큼은 진짜 성질이 급한 사람이구나. 제 눈에는

0: 지금 몇 분이 계십니다. 아주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우리 청중평가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꽃천 모양을 보고 어떤 분이 좀 가장 성격이 급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1: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
0: 혹시 어떤 이유에서 고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1: 사실 원래 모양을 잘 모르긴 한데 뭔가 제일 달라 보여요.
0: 근데 잘 고르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래 이 꽃천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꽃천은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만들어져 있는 꽃천이에요. 모자처럼 그냥 쓰는 그런 꽃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꽃천도 요새는 이제 팔고 있어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일이 이걸 손으로 다 펴서 만들어서 이거 막 3분 안에 못 쓰면 선배들한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거 그냥 한번 딱 묶기만 하면 되는 그런 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 아닐까 제가 감히 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은 이 세안 전통 연희단의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 오늘이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의 달도 있지만 오늘 무대에서 여러 개의 달을 봤다. 그동안 많은 상모놀이를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상모 돌림이 있었을까? 그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이 곧 우리의 미래다. 이런 굉장히 큰 그 감동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야말로 오늘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계속해서 다섯 번째 팀을 만나볼 텐데요. 풍류와 낭만의 시인 이태백 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감사합니다. 이 팀은 풍류와 낭만의 시인 이태백의 이름에서 팀명을 따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백인데요. 경상, 호남, 경기 농악을 아우르는 삼도 농악의 다채로운 색깔에 자신들만의 해석을 더해 서로 다른 매력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이태백이 달빛 아래 풍류를 즐겼다면 오늘은 이백이 무대에서 풍류를 펼칩니다. 그럼 삼도의 신명을 한 판에 담은 이백의 삼도 판의 울림 만나보시죠.
4: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농악의 매력은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체로 하는 연행을 봤을 때 거기서 오는 기운이나 뭐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호흡하는 모습에서 오는 또 에너지들이 있어서 저희 팀은 즐거움이 가장 장점입니다.

0: 200에 신명나는 판꽃 아주 잘 봤습니다. 역시 우리 전통 연희는 이 맛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가 그냥 절로 들썩들썩. 여기에 달은 없지만 진짜 이태백이 달 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이 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눈에 띄게 먼저 보였던 게 이 곡갈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이 농악을 보러 가시게 되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곡갈을 막 꽃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 모양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곡갈 쓰신 두 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흔들면 꽃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저 모양을 보시면서 감상하는 것도 이 농악 연희를 즐기는 감상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무대를 방금 끝내셨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 하나를 꼽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조금 더 이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0: 아, 웃는 모습을. 네. 그러면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신나게 한번 다 같이 웃어볼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좋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희의 매력은 이 소통, 그리고 재미, 그리고 신나는 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은 200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정신혜 님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는 다양한 말로 그 예술에 대해서 격찬을 마지 않죠. 그런데 이 한마디면 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보면서 아주 여기서 또 감동받은 게 하나 있다면 그 몸짓, 숙성된 몸짓이 보였어요. 그래서 와, 얼마나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걸까. 그 자연스러운 몸짓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숙성된 몸짓으로 나온 소리면 당연히 숙성된 몸의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번 공연을 너무나 강렬하게 그리고 정말 또 감동,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3도를 섞어서 이렇게 판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색깔도 다르고 복색도 다르고 맛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맛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잘 섞어내었다, 그리고 만들어내었다,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좀 기쁘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화이팅!
1: 화이팅!
0: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선후배들이 모여 만든 연희138입니다. 예로부터 이 사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였죠. 오늘 연희138이 펼치는 사자 탈춤의 기운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청춘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뜨거운 한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연희138의 사자 대무 함께 만나보시죠.

모든 탈취는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일삼팔의 매력은 원래 사자춤 전통 방식이 아닌 앞뒤 사자가 갈라져서 이제 연행을 하는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0: 네, 힘찬 사자의 몸짓에서 연희 138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마지막 무대를 마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준비하면서 혹시 힘드셨던 점이나, 아까 보니까 이렇게 그 앞에 사자 탈을 쓰신 분을 번쩍 들어서 헛다리 걸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던데 어떠셨어요?
1: 너무 이게 힘들다기보다 하고 나면 너무 배가 너무 많이 고파가지고
0: 네, 맞아요, 배가 많이 고프죠. 제일 드시고 싶은 음식 여기 끝나고 나면,
1: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다이어트 중인데 진짜 와퍼 3개만 먹고 싶습니다, 버거킹에. 네.
0: 와퍼 3개를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미래의 우리 꿈나무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아마 다른 팀분들의 공연들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 저것만큼은 내가 뺏어오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2: 우선 다른 팀분들은 창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창작적인 모먼트를 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을 보면서 이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연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의 마지막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을 계속 찾아가고 계신데 이거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쭉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4: 화이팅!
5: 오늘 제가 마지막 작품에서 본 가족은 우리 유태평양님께서 사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사자 살 어디 있어요? 너무 닮았더라. 혹시 그 얼굴 보고 그대로 만드신 게 아닌가.
0: 그러면 제가 1호로 네. 하고 네. 우리 사자 가족 아까 전에 몇 마리가 있었죠?
6: 5마리입니다.
0: 혹시 그 어떤 모델을 보고 그 사자 탈을 만드셨는지. 저를 보고 했다고 해야 돼요?
6: 네, 알겠습니다. 네.
0: 다시 어떤 분을 혹시 보고 그 사자 탈을 만드셨는지.
6: 여기 계신 유태평양님의 이제 얼굴을 본떠서 사자 탈을 만든 것 같습니다.
0: 역시 우리 정신혜님 아주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네. 결국 그걸 찾아내셨네요.
6: 맞습니다.
0: 네, 그럼 한 말씀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자 다섯 마리가 얼굴이 표정이 다 달랐어요. 아주 작게는 눈썰미, 주름, 수염까지 다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열정을 불태웠다. 이제 이런 부분에 깊은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사자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전통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해체되고 모던화되면서 그야말로 지금과 또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 미래를 제시하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이 화이트 계열로 이런 시각적으로 미니멀한 감성을 사실 이 연희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함께 잘 조화롭게 하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탈을 또 노출해서 그 뒷모습을 보여주던지 그 노출된 모습 그 자체를 또 보여주는 것 모습 또한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느껴졌었어요. 네, 다시 한번 그 창작적 도전 그런 열의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청춘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드디어 여섯 팀의 모든 경연이 끝났습니다. 과연 오늘의 으뜸 연희상은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까요? 오늘의 점수 집계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이 각각 20점씩 총 60점을 부여하고요. 청중평가단 20명은 오늘 무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팀을 선택해서 2점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선택을 받을지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 평가단들의 점수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특별한 축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제담과 춤 그리고 노래가 한데 어우러진 우리 전통연희의 독특한 종목 바로 발탈입니다. 발에 탈을 씌워 연희를 펼치고 제담과 춤 노래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은 판놀음의 하나인데요. 특히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발탈보전회에서 대학연희열전을 주제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와 흥으로 새로운 판을 펼쳐줄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축하 무대 발탈을 만나보시죠.

0: 더 아무도 없어. 주인장, 주인장.
1: 아니 누가 남의 집 가게 앞에서 주인장, 주인장 자꾸 소리를 지르고 날려 그래. 아니 잘생긴 형님이 나 찾으셨어? 아니면 누님이 나 찾으셨을까? 아, 깜짝이야. 가만 있어봐. 이게 대체 사람이오 도깨비오 이게? 아랫도리도 없이 조그만하게 반토막으로 생겨가지고 어디 한번 가만 있어. 여보시오.
2: 아이고
1: 깜짝이야. 어이 사람이네. 여보시오. 그 웬 사람이오? 그 웬 사람이길래 남의 집 문 앞에서 주인장 주인장 찾고 소리를 지르고 날려 그래. 그 웬 사람이냐고?
0: 그 웬 사람이냐니?
1: 그렇지.
0: 내가 이렇게 반토막으로 조그맣게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줄 아시오? 나도 사람이오 사람.
1: 아 그 누가 당신들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 말 아니오.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오 그래?
0: 그럼 진즉에 그렇게 물어볼 것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 어이.
0: 저 원래. 팔도 강산을 물은 매주 발듯 타고 다니는
1: 그치고?
0: 유람객이요 유람객.
1: 하하 그러니까 당신이 저 팔도 강산을 물은 매주 발듯 타고 다니는 유람객이다.
0: 예.
1: 맞다 그 참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유람이나 하고 다니다니. 아이 그럼 그렇게 유람을 하고 다니면서 좋은 소식 듣고 여기까지 왔구만 그래.
0: 아이 그렇지.
1: 잘 왔네. 여봐라 여기가 어디인고 하니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3: 그렇지.
1: 이 우리의 전통 연휴를 이끌어갈 미래의 젊은 예인들 이 바로 이름하여 대학 연휴 열전 판을 뒤집다 축제 현장이다 그래.
0: 뭐? 응? 뒤집어?
1: 그럼
0: 요렇게? 뭐? 저렇게?
1: 속 뒤집히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그 잔소리 하지 말고
0: 응.
1: 이렇게 만장하신 손님들 많이 오셨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3: 그렇지.
1: 우리가 공손하게 문안 인사부터 올려드리자.
0: 좋지.
1: 에이.
0: 인사드려야지.
1: 아, 네.
0: 만장하신 손님 여러분
1: 예.
0: 안녕들 하십니까.
3: 인사 받으십시오.
0: 아따 좋다.
1: 아따고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더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인사성 안 하는 막내 그래. 여봐라
0: 네.
1: 그러지 말고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연휴꾼들 아주 심팡지게 잘 놀더라. 그러니 우리도 명절 맞이해서 춤이나 한상 쳐드릴 거라.
0: 좋지.
1: 어이.
0: 무슨 춤을 추랴.
1: 얼치고
0: 만장단을 쳐라.
1: 허튼 타령 칠합시다. 이놈아 이제 한참 신이 나가지고 이 형님하고 궁둥이가 돌아가려고 오는 판에 왜 춤을 안 추고 그려?
0: 너 이놈 장구 소리에 궁둥이 흔드는 걸 보기 싫어?
1: 원래?
0: 안 춘다 안 춰.
1: 이놈 이제 보니 성질이 콕 돼지 발토복으로 들듯이 고약하네 그래. 관투하라 관투하 그래.
0: 안 춰 이놈아.
1: 아니 그나저나 네가 아까 전에 그 팔도 강산을 그렇게 유람하고 다녔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도 잡가도 잘하겄다.
0: 하 내가 잡가가 전문이요.
1: 하 그래 잡가가 또 전문이요.
0: 아무래
1: 그래? 그럼 그 전문인 잡가 한번 해볼래?
0: 좋지. 장단 받아라.
1: 얼씨구
0: 꽃사시오
1: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0: 야 이놈아 그만 때려 이놈아 코피난다 이놈아.
1: 야 이놈아 달바가지에 코피날 데가 어디 있다고. 맞을지도 하죠. 맞을지도. 아니 이렇게 한가위 맞이해서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자고 작가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이거다 말고 저거다 말고 순열하래 그래. 관투 관투 그만해.
0: 아이고 아이고.
1: 이방 지사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한마당에 나왔으니
2: 그렇지.
1: 오늘 계신 우리 연의자분들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2: 그렇지.
1: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국태민안으로 소리 한번 해드리자.
0: 그렇지.
1: 국태민안의 법년자 시화연풍 돌아든다. 한양등극시의 삼각산이기 봉하여 봉황이는 저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오영문화각산 각도가금 마련시에 동구제 말리제 백호가 되고 화각산 화산에 비쳐 동작강으로 소멸을 제 앞강도 열두강 뒷강도 열두강 24강 건너갈지 흑토선을 타고 가니 흑토선은 부러지고 나무배를 타고 가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종이배를 타고 가니 종이배는 미어지고 철갑선을 타고 가니 철갑선은 가라앉고 여울목에는 물결쌀 들로 가면은 벼락쌀이요 대문 앞에는 행인쌀 앞마당에는 고시쌀 풋두막에는 초악쌀 안방으로 들어서니 횟대 밑에는 넝마살이라. 이런 살 저런 살 왠간 나쁜 살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근심 걱정 몸에 아픈 거 있으면 다 주시면 우리가 자루에다가 꾹꾹 눌러 꽁꽁꽁 자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푹덕 빠뜨려버리고 오늘 여기 오신 대한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안과 태평 복이 공명 차선만대 거부장자 부명장숙 만복을 누리소서.
3: 국가 무형유산 발탈 보존회의 유쾌한 발탈 잘 봤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한가위는 한과 가위가 합쳐진 말인데요. 한은 크고 넉넉하다는 뜻, 가위는 가운데를 의미해서 음력 8월에 가장 크고 넉넉한 가운데, 즉 보름날을 뜻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명절 선물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에서도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은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명절 선물 3종 세트, 햄, 참치 그리고 종합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과연 누가 오늘의 선물을 가져가게 될까요? 우리 함께 해주신 참가자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이제 한가위 선물 쟁탈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하게 될 게임 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임 룰렛을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8개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8개의 게임 미션 중에서 오늘은 딱 3가지만 할 겁니다. 각 팀에서 총 3명을 뽑아주시면 어떤 게임을 하게 될지는 룰렛을 돌려보고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판을 뒤집을 팀은 어디일까요? 먼저 팀별로 머리를 맞대고 게임에 참가할 선수 3명을 순서대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별 작전 A 시작하겠습니다.
1: 머리를 맞대.
0: 네, 아주 요란하게 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표정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누구를 내보내야 하나 아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준비가 되셨는데 어떤 팀은 지금 가위바위보로 팀을 정하고 있어요. 운에 맡기겠다는 뜻이죠. 네! 다들 3명 고르셨나요?
2: 네!
0: 3명 고르셨나요?
2: 네!
0: 네, 아주 다들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각 팀 여러분들 본인의 팀 대표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룰렛을 돌려주세요. 랜덤으로 나오는 룰렛인데 8개의 미션 중에 과연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 될지... 우와! 제기차기가 뽑혔습니다. 아이고. 자, 추억의 전통놀이죠. 제기차기를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몇 개를 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높이 높이 차셔도 되고요. 짧게 짧게 여러 번을 차셔도 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이기는 미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 야, 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발에 닿았던 타이밍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제기가 떨어진 시점이 달랐어요. 본인이 더 먼저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옆에 계신 분이 더 먼저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3: 제가 먼저 떨어졌던 것
0: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기차기에 첫 번째 우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2: 하나, 둘, 셋!
0: 세안 전통연희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추석 선물.

0: 둘, 세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게임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룰렛을 돌려주세요. 과연 두 번째 미션은 어떤 미션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서서히 멈춰가고 있어. 딱지. 번화 돌리. 우와. 이야. 번화 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 번화 돌리기가 연희 팀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번화 돌리기가 굉장한 숙련도가 필요한 미션인데 이 번화도 그냥 돌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높이 띄우고 또 돌리고 받고 현란하게 아주 멋지게 번화를 돌려서 이 여기 계신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번화 돌리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30초 동안 우리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훔치시면 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해주세요. 네, 벌써. 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묘기를 보여주실지. 자, 벌써 10초가 흘렀어요. 네, 자, 20여 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묘기를 더 빠른 시간 안에 보여주실 수 있을지. 자, 가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다음 묘기는 어떤 게 있을지.
1: 아이고.
0: 네, 느려지고 있어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의 30초가 다 돼가고 있어요. 빨리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우와! 네, 마지막. 좋습니다. 네, 마지막 표정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 고집불통. 고집불통, 지금 번화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도 헷갈리는 우리 고집불통, 어떻게 번화를 돌리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셋, 둘, 하나, 가겠습니다.
1: 고집불통.
0: 오, 네, 번화를 아주 잘 돌립니다. 다리 사이도 한번. 다리 사이. 그렇죠. 야, 좋습니다. 자, 뒤에 백핸드도. 네, 또 와. 네, 자, 여기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2: 잘했다.
0: 야. 네, 다음 순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한맥팀의 우리 아주 아까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은데, 자, 사물놀이 한맥팀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오, 벌써 돌리기는 합격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얼마나 재미를 주실지, 얼마나 멋있게 번화를 돌리실지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네, 담뱃대를 연결했죠. 여기 한 번 더 연결이 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안 연결을 하시네요. 네, 자, 다음 묘기는 어떤 게 준비가 되었을지. 네,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15초가 흘렀어요. 반절입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은 우리 세안 전통 연희단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아, 일단 번화 돌리기는 뭐 무난하게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지. 아, 좋습니다. 네, 일단 기본기. 오, 이야. 올라갑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자, 네, 또 뭐가 있습니다. 담뱃대 끝으로. 좋습니다. 야, 근데 이게 상세신데 이 번화 돌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오케이. 담뱃대 연결. 야, 이 끝에다가. 우와. 다음 순서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주 표정이 저게 여유로운 표정일까 아니면 불안에 떨고 있는 표정일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와, 박수치기, 박수치기. 번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네, 15초가 지났습니다. 과연 다음은 어떤 묘기가 나올지. 아, 좋습니다. 이야, 저 담뱃대 끝으로 자 나옵니다. 오, 자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자, 뭐가 나올지. 아, 오, 오, 뒤를 돌았습니다. 오케이. 자, 오, 과연,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팀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자, 일단 박수치기부터 시작합니다. 와. 자, 일단 벌써 반을 썼어요. 하트로. 어, 어, 와, 이야, 와, 과연 다음 무엇을 할지. 과연, 와, 와, 와.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뭐 하나 더. 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랬는데 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어떤 것을 보여줄지. 와, 이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중평가단 여러분들의 이제 결정만 남아있는데요. 가장 멋지고 가장 신명나게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게 번화를 돌린 참가자에게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투표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번화 돌리기의 상품을 타갈지.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미션의 우승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오, 오, 오, 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자, 우승자이시니까 이 남은 선물 두 개 중에 한 개를 골라 가시게 될 겁니다. 아, 작은 걸 선택하셨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내려놓고 역시.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미션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룰렛은 과연 어떤 미션이 나오게 될까요? 룰렛을 돌려주세요. 자, 룰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미션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될지. 마지막 미션은 데시벨 측정? 데시벨 측정인가요? 어, 넘어가면. 와! 이야! 아니, 마지막 미션은 바로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여기 여러 장의 종이들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모두 속담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각자 한 장씩 뽑으신 다음에 절대 말은 하시지 마시고 오직 몸으로만 속담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고 그리고 기발하게 표현한 팀에게 평가단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이를 한 장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지금 여섯 분이 앞으로 나오셨는데 자,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펴지 마세요. 아직 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짓!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분들에게 각자 속담들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재밌게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희 138팀의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보여주세요. 네, 지금 어이구, 네, 열심히 지금 열심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맞히실 필요는 없지만 이걸 보고 나중에 제가 속담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보고 이거 이 행동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아이고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 저기 저기 뭐가 있어요. 막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밑에를 오케이 좋습니다.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못 맞히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발표되는 속담을 보시고 이 얼마나 유사성 있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이따가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담을 보여주세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까 생각하신 것과 같나요?
2: 네, 같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유사성 있게 행동을 해주셨다는 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했는데 계속 배만 아프셨어요. 막 계속 아프다고. 아유, 그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우리 200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팀 셋, 둘, 하나, 시작해 주세요. 어딘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누웠습니다. 왜 누웠을까요? 왜 누웠을까? 또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뭔가를 밟은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아이고. 네. 네, 우리 스튜디오를 열심히 청소해 주신 우리 200팀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주 온몸을 불살라서 표현해 주신 이 속담 과연 무엇일까요? 전광판에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우리 생명체의 감정을 열심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200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한 전통 연희단 몸으로 말해요. 큰 박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해 주세요. 네, 어딘가 걸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어디가 아픕니다. 어딘가를 입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뭔가를 표현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자, 근데 느낌은 알겠는데 아직 아무도 웃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냥 속담을 맞히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뭔가 하나 무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 세양 전통 연희단 과연 한번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얼굴 공격? 얼굴 공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10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사실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사람들은. 10, 9, 8, 7. 5. 와, 오케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속담을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속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광판에 공개해 주세요. 네, 역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속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온몸을 불살라 주신 우리 세한 전통연희단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물놀이 한맥

팀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표현해 주세요. 저한테 싸움을 겁니다. 뭔가를 먹어요. 뭐.

0: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제가 미운 놈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짓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오, 벌써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표현해 주세요. 오, 어, 뭔가, 오, 오, 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오, 아,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오, 과연 이게 어떤 동물일지. 오, 네, 여기저기 웃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오, 야, 오, 뭔가 어떤 동물, 오, 동, 와, 오케이, 야,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전혀 속담하고 관계없는 행동이잖아요.
1: 네, 근데 앞에 한 15초, 20초 정도가 표현이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0: 그래서 마지막은 마음을 사로잡는 데 다 쓰셨다, 그 말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야, 이게 전략적입니다. 과연 이걸 마치실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자,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런데 전혀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아주 까부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짓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한 팀을 남겨두고 있죠. 고집불통 팀입니다. 어,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될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고집불통 셋, 둘, 하나, 시작해 주세요. 뭔가를 표현, 어떤 것일까요, 과연? 동물일까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동물의 왕국에서 볼 법한 어떤 큰 동물이 하나 떠오르죠. 네, 자, 마지막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5, 4, 마지막 한 번 앙, 3, 2.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동물 한 번만 다시 표현해 주시겠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쵸? 근데 전혀 무섭지 않은 범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열심히 몸으로 표현해 주신 우리 고집불통,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선물의 주인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재치있게 속담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팀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표를 해주세요! 과연 어떤 팀이 우리 평가단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연희138팀, 네, 좋습니다. 야,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5초 뒤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여주세요. 자, 쌓이고 있습니다. 이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직 실력과 팀워크, 열정으로 승부한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

뒤집다.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 무대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해온 여섯 팀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연에 참여한 여섯 팀 가운데 단 한 팀이 으뜸 연희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부상으로 타악기 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저도 지금 상당히 떨립니다.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먼저 전문평가단의 점수입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평가단의 점수가 200팀이 59점에 전문평가단 점수를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팀이 짓입니다. 짓과 지금 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청중평가단의 점수가 아직 남아있죠.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과연 이제 68, 60, 자, 동점입니다. 지금 현재 동점인데 잠시만요. 아직 남았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우승은 누구일지. 자, 다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점수를 보여주세요.

0: 이야. 자, 일단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은 바로 200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으뜸 연희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부상으로 종로구 각사에서 제공하는 타악기 세트가 주어집니다. 자, 200팀 우승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저희의 이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진 것 같아서 상 여부를 떠나서 정말 이 국악방송에서 저희가 이런 연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학 청춘들만이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내보낼 수 있게 된 것들이 정말 저희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을 담아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열정을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희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신명을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200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사실 1등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고 모두가 무더위를 보내면서 이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한 팀이 으뜸 연희상을 받았지만 이 6팀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뜨거운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 선 6팀의 마음에는 하나의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희의 멋과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 오늘 이 무대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청춘의 빛나는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판은 여기서 끝나지만 청춘의 연희는 이제부터 새로운 판을 시작합니다. 우리 연희를 더 새롭고 더 다채롭게. 지금까지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0: 허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2: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2: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영지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협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꽃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꽃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시구!
1: 어이 시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세타령입니다. 세타령은 화창한 날에 모여서 노리는 온갖 새의 모습이나 울음소리를 표현한 잡가입니다. 통제 형식이나 대개는 두 장단이 한 가락을 이루며 장단은 중중머리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 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시구!

두 번째 무대는 김소연 언니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입니다. 지영이류 해금 산조는 지영이가 스승 지용구의 영향을 받아 그 기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락들을 참가하여 엮은 산조입니다. 지영이류 산조는 그 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며 명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소연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대는 진리 친구의 최종실 속옷춤입니다. 속옷춤은 손잡이가 있는 작은 북을 들고 추는 춤입니다. 농악에서 소고 연주자의 개인 놀이를 무대화시킨 것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사하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무대는 영롱한 락락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입니다.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덕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든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서 다양하게 엮어나가다가 맨 끝 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락락 친구들의 무대를

다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지의 둘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합설입니다. 작은 제기민 향발에 치며 추는 향발모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추는 아박모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 궁중잔치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정제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이 시구! 오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은 친구들의 배띄어라입니다. 배띄어라는 민요 형식으로 우리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배에 희망을 담아 띄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파도에 넘실대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동살풀이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소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러분, 저희가 패티 히어라 하면 따라 불러주세요.

0: 그리고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작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5, 4, 3, 2, 엔진 점화.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건을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혼너라 업고 놀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아,
0: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네.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네. 스피노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우리가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네.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네.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네.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네.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네.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0: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네. 제가 판소리도

0: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1: 네.
0: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2: 누구든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기네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 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2: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네.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0: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그냥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2: 왜냐면
0: 있습니다.
2: 왜냐면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0: 맞습니다.
2: 약간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2: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네. 얘기한 건 아니고
0: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2: 네.
0: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2: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0: 네.
2: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0: 맞습니다.
2: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0: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2: 네.
0: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2: 네.
0: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2: 네.
0: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2: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0: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2: 네.
0: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0: 건강하십시오.
2: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2: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0: 항상

0: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3: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 풍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하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그러지.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표려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

알아.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틀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맞아요, 이거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

0: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그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가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아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1: 와,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0: 오시지.
1: 이게 다 뭔가 2분 만에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2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0: 너무 가천이시네요.
1: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0: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1: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0: 그러니까
1: 급인데.
0: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죠.
1: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럼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이렇게
1: 미쳤어.
0: 지금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할때
1: 버틴다.
0: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전통 음악을 경기미화를 뒤늦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경기민요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이렇게 준수 씨가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맡는 그 역할을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제 자신은 제가 제일

0: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네, 또 쉽진 않아요.
0: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렇죠. 용기가 네, 진짜 필요하죠.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스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엄청...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춘희 선생님이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요.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1: 네.
0: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1: 네.
0: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0: 네.
1: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1: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잘한다.
1: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0: 맞아.
1: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0: 맞아.
1: 장르 안에서
0: 맞아.
1: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0: 하고 같이 했었잖아.
1: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0: 네, 맞아, 맞아.
1: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0: 질세라.
1: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네,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0: 그
1: 주시겠어요?
0: 그 공연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창 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0: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문 타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1: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1: 맞아요.
0: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1: 맞아요.
0: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1: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 그게 정말 중요해요.
1: 익어가는 과정. 네.
0: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1: 네.
0: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아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1: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0: 그치.
1: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0: 국악만의 그런 또 다른 매력이.
1: 이제 국악하고 실용 또 서양 타악이 비슷한 리듬이 되게 많거든요.
2: 더 많은 영감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3: 차츰차츰 또 우리가 찾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적합한 사람들을 발견을 한 것 같고요. 음악은 음악대로 존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음악들이 있고 또 다른 퍼포먼스로서 그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게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4: 난 이런 친구 좋아.
3: 제 머릿속에 그림이 더 이제 이렇게 싹싹싹싹 다듬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약간 재밌어졌어요. 네. 창작을 잘하는 팀들을 만나고 싶고요.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고 싶고 좀 크게 가도 되겠구나. 한판 붙어도 되겠다.

선비 같은 분이신데 말씀하시면 너무나 친근한 어느 소재로도 대화가 가능하고 듣고 있으면 주워 담을 거 엄청 많고 절대 전통 국악 아니면 안 하실 것 같은 근데 그 말도 좀 틀려요. 쇼킹한 음악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 들었던 게 미궁이었어요.

0: 오늘 사실 특별히 오늘은 서울에서 이 무대가 가져오시는데 서울의 꾼들이 모인 거거든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 젊은 이들에게.
1: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다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니까 기다려보는 것이 제일 좋죠.
2: 우리 마음을 건드려 줄 수 있는 어떤 창의력을 보이는 그런 연주, 그런 젊은 친구들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0: 저는 서울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뮤지션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2: 그래서 세련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세련되고 조금 더 기발하고 조금 더
2: 파격적이고 황경희 선생님 찾으면 되겠네.
0: 아, 그래서 황경희 선생님. 후각 스캔들.

저는 그런 결합 되게 좋아해요. 그 음악에 그 춤을 안 봤으니까. 안 해본 것, 안 맛본 것, 색깔 안 본 것. 저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라 저는 저런 결합이 재밌어요.

일단은 그 중간에 무용이 등장을 했는데 그 불세출이란 팀은 전통 국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새로운 음악으로 퓨전화 시킬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 지점에서 그 한국 무용을 하시는 분이 현대 무용을 하는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저는 비슷한 시도 같아요. 그 음악에 딱 어울리는 또 새로운 춤사위를 또 고민하지 않나요?

0: 아이고 인사까지 있고.
1: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왜 무용수를 집어넣으셨나요 혹시?
3: 저는 사실 연주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좀 오늘 멋있게 보여드리고자 예, 섭외를 했습니다.
4: 저는 뭐 친구 동생입니다.
2: 아 동생이에요. 아, 닮았다.
0: 여기 아니, 동생이 잘생긴 형보다 아니 죄송합니다.
2: 저는 언제나 그 거의 모든 세계 음악에서는 음악이 따로 있고 그죠? 춤이 따로 있고 노래가 따로 있지를 않아요. 우리 옛날 음악에도 다 같이 있잖아요. 한마당에 어우러지는 거라 언제나 저도 이렇게 움직임을 넣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설령 비보이가 됐던 뭐 팝핀 춤이 됐던 근데 아무튼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야금이 다른 악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어떨 때는 악기가 연주자한테 버거울 때가 있고 그 연주자가 그 악기에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악기를 넘어서 버린 것 같아요.

0: 저 옛날 사진들 조금 몇 개 모아놓은 건데 이게 그 유명한 미궁 초연월적의 사진. 이게 홍신자. 홍신자 옛날이라고.
1: 미궁 초연할 때가 몇 년도예요,
0: 분명히? 1975년.
1: 75년에 이렇게 앞서가는 음악을.
0: 더 이게 이제 더 옛날이죠.
1: 더 옛날이요?
0: 이게 내가 이제 법대된 길적에 네. 동순동 마로니에 광장에서 서울대학 축제 때 연주, 가야금 연주.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옛날 네. 60년대 초에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이 부산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서부터 가야금을 배웠죠. 아,
1: 저희 지난번에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0: 중학교 3학년 때도 부산에 피난가 있을 때. 아. 51년.

0: 아니 집에 굉장히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1: 몇 개 되지도 않아 사실은. 네?
0: 어? 이 CD는 그 유명한 미궁 아닌가요?
1: 네, 그 미궁 CD예요.
0: 선생님 그거 아세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괴담?
1: 되게 알아요.
0: 거기 보면 이거 들으니까 글쎄, 네. 귀신 나온다고.
1: 귀신 나온다고 그러고 뭐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300명이 죽었다고도 그러고 세 번 들으면 죽는다고도 그러고.
0: 네, 그 소문이 저 어렸을 때 저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유명히. 근데 그 전 그래도 들었어요.
1: 가야금은 뭐 이렇게 이게 전부 개량된 가야금인데
0: 가야금도 이게 다 종류가 다른 거 아닌가요?
1: 종류가 달라. 이거는 17년 가야금이고

0: 여기 있는 건 주로 전통가야금들인데.
1: 와, 저는 사실 전통가야금도 좋아하거든요.
0: 네, 전통가야금들인데 언뜻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도 네. 딱 두 종류예요.
1: 두 종류.
0: 하나는 이게 법금이라고 해서 신랍 때부터 내려오는 가야금인데 이거는 특징이 네. 예, 나무를 파서 만든 거예요. 한 나무를 이은 데가 없이 네. 끌로 판 거죠.
1: 아, 한 나무를?
0: 예, 한 나무 한 개를. 그게 특색이야. 아,
1: 그러면은 소리가 훨씬 좋겠네요. 나무 하나로 예,
0: 소리가 전혀 달라요.
1: 완전 달라요?
0: 네, 음역도 달라요. 이건 낮죠. 크니까 악기가. 그리고 이게 이제 산조가야하면서 요새 사람들이 흔히 보는 나도 흔히 연주하는 악기가 이게 이제 산조가야금들이. 너무... 사실 산조가야금은 19세기에 나온 거야.
1: 아, 그래요?
0: 네. 19세기에. 이거는 이제 법금은 신라 때부터 내려온 거니까.
1: 신라 때.
0: 천여 년 된 거고.

굉장히 그 격동적인 시대를 몸으로 다 살아오셨잖아요. 그 시대를 다 느끼고 표현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예술가로서 선생님의 그 몸과 마음 속에는

0: 그래서 이 근처에 이제 국악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1994년이 국악의 해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1: 1994년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전에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뭔가가 좀 제 눈에 다르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아, 이쪽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요? 네.
0: 이게 이제 가야금.
1: 오. 선생님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어요?
2: 35년.
1: 35년이요?
2: 네. 이 안에서 다 수작업을 해서 이거 이런 문양 만드는 거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해요.
1: 수작업을. 네.
2: 근데 얘네들은 제가 이렇게 해보는데 진짜 정성 많이 돼야 되고 무언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
1: 그죠. 그 말이 오늘 저는 좀 아까 와닿았었어요. 좋은 악기든 나쁜 악기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은 그냥 튼튼하고 제대로 잘 균형이 맞는 악기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몫은 연주자에게 맡기겠다. 나무가 있잖아요. 네. 가장 죽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 바로 악기가 되는 순간이라고 해요. 저는 악기가 이렇게 그 장인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악기로 되고 또 명인 연주자가 또 음을 내고 네. 그러면 악기가 죽어있던 악기가 진동으로 그렇죠. 인해서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즐겁게 하고 저는 이게 과정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정준규 씨.
3: 네, 저는 한양대학교 국악과에 다니고 있는 정준규라고 합니다.

0: 누가 나올지 정말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너무 공연자들 같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연주가 참 깔끔했어요. 풀 사운드가 나오는데 국악을 너무 건드리지 않으면서 연주 나올 거 다 들리고 애들은 애들답게 음정 틀리면서 되게 예쁘게 했고
1: 세상에
0: 이거는 상상 못했어요.
2: 오, 호흡이 너무 잘 맞는데요? 혹시 가족들이에요?
0: 편곡도 좋고 참
3: 내용도 좋고
0: 네,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지금.
2: 아니 근데 힙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힙합은?
4: 어느샌가 나이 살이 뱃살이 늘어나 비록 살은 찌지만 내 행복함은 늘어가 오늘은 다 같이 마시자.
5: 그냥 제가 네, 안 하겠습니다.
0: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아, 농담이에요. 그 취미로.
5: 네, 이거 취미로 계속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5: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K컬처 뮤직그룹 더 메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소리가 되게 예뻤어요. 소리가 되게 예쁘고 정확했고 관객을 끌 수 있는 그런 매력.
1: 때는 바야흐로 2014년 갑오년에 부산 앞바다 남해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명의 옥돔의원 불러 진맥하니 토끼 간 이야기라. 충신 별주부가 이 말을 듣고 육지에 나가 토끼를 발견하던디.

자네 신세 듣고 보니 딱 가구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니 사방에 눈 쌓이고 칼을 같은 바람만 쌩쌩 물도 당근도 떨어져 다이어트 저절로 될지요 북한 바위 밑 고픈 배 들어자 발바닥 갈짝갈짝 죽은 듯이 앉은 분양이가 아니 불쌍하리 첩첩산중강 중강중 이리저리 해외를 쪼개 토끼 대가리 넘치려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 그대 두귀 양발로 야무지게 잡아다가 양미간 골칫대 목을 확

0: 저는 굉장히 잘 봤어요. 해외에 월드뮤직 페스티벌 같은 데 가보면 꼭 전통을 지켜가면서 멋있게 뭐 하는 뭐 그런 것만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 형태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환영을 받거든요. 잘 짜여진 무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1: 조선생을 한번 불러.

0: 쓴 거예요? 누가?
1: 제가 썼습니다.
0: 그러면 뒤에 리듬이나 그런 거는요?
1: 여기 저희 팀의 막내인데요. 오균 씨랑
2: 막내라고요?
1: 오규 씨랑 같이 피아노 옆에 앉아서 선율도 쓰고 박자도 쓰고 그렇게 함께 만들었습니다.
0: 오케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수고했습니다.
2: 막내.
3: 막내
2: 선생님.
3: 옆에. 뭐 둘 다 재미 요소를 좀 많이 넣었는데 혹시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머.
2: 기죠 기. 둘 다 갖고 있는 기. 사실 대중과 더 이렇게 친하고. 보는 것도 즐겁고 듣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3: 대체로 지금 메아리에서 하고 있는 곡들이 다 이렇게 뭔가 재미 요소가 들어갑니다.
1: 굉장히 그 종류나 분위기에 따라서 상반된 것들도 달라요. 그런 것들 소리만이 재밌으면 그런 곡으로 풀어낸 것도
3: 만일 1357 아니 그냥 뭐 잠깐 저랑 다른 거 한번 해보죠 라고 하면
2: 네 저희는 네 선생님 당분간 하겠습니다. 저희 쿨하면 뭐
5: 그래도 다 같이 있으면은
2: 그 더 좋죠.
5: 시너지가
3: 이 팀의 장점은 그거인 것 같아. 표현력? 또 서로 즐기고 있고 그거를 또 표현을 할 때 즐기고 있는 게 보여서 전 너무 좋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해금을 데리고 인생을 여행 중인 홍서연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2: 스페인에서의 버스킹 연주. 이게 프로필에 들어가 있어요.
6: 스페인이 되게 거리 예술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정보를 보고 아, 여기구나. 네, 해금을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아, 그래서 해금과 여행을 갔군요.
6: 네, 해금을 데리고 네. 갔죠.
7: 1년 됐나? 1년쯤 됐나? 스페인 여행 갔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들고 아리랑도 연주해보고 즉흥적으로 아저씨가 이렇게 반주해주시고 저는 그 위에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신기하다고.
6: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그냥 그 스페인의 전통 음악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스페인에서 자극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운 걸 도전해 보고자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안 나빴어요. 연주는 뭐 괜찮았고 또 특히 그 재즈 하던 밴드 멤버들도 괜찮았었고요. 근데 재즈 팀 위에 그냥 국악기 하나가 솔로로 툭 들어가서 그냥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그냥 그래서 조금 좀 아쉽다라고 해야 되나? 네.

0: 아니 진짜 사실 요즘에 해금이라는 악기가 독주 악기로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대요. 그 악기 중에서. 예, 그만큼 저는 해금 소리를 들으면 한국 음악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여인의 울음소리.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다른 그 서양 악기들과의 반주에서도 죽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1: 완급 조절이 참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 그냥 아예 전통적인 거랑 그 서양 바이올린 이런 거랑 이 사이에서 완급 조절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0: 팀원 중에 월드뮤직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근데 그 악기 비싼 건데 그거?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도끼강이 맛있다고.
1: 도끼강이 맛있다고.
2: 그죠? 네.

전통 악기들끼리는 서로 잘 어울려요, 사운드가. 그런 그 투박하고 민속적인 악기들로 구성해서 사운드를 만드는 게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베이스가 들어간다 이러면 소리를 다 잡아먹어버려서 음악이 안 되거든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팀원들 중에서 세계악기에 관심 있는 분이 있나 봐요.
1: 저희 다 같이 관심이 있어서
0: 전부 다
1: 각자 할 줄 아는 악기를 하나씩 하자. 아. 라고 이제 일단 저희가 위주로 탁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탁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노래도 배우고 악기도 배워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 것 같습니다.
2: 이 곡이 지금 되게 짧잖아요.
1: 네.
2: 더 길었으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3: 원래는 처음에 7채, 우리나라 7채를 네. 가지고 그 가락에서 디저리도와 함께 이제 서로 리듬을 주고받으면서 노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2: 그러니까 사물 약간 비나리 형식을 빌려서 네. 지금 다른 악기들을 그냥 넣은 거죠?
3: 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부각 스캔더
0: 끝. 오늘 그 악기 비싼 건데 그거?
4: 네.
0: 어떻게 얼마 주셨어요? 그 비싼 악기인데? 무리해서 사셨? 예?
4: 저렴하게 샀어요.
0: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싸요 저게 핸드럼이.
5: 그때여 용왕이. 별주부를 불러드려 지상에 살고 있는 토끼의 간을 떼어라 하는데

0: 장성사들 사냥싸움이 마초사들 접첩이 둘러싸고 이놈 두 개를 꼭 잡는 모양이 네가 바로 토끼로구나.
1: 아니 내가 토끼 아니요.
0: 그렇다면 이놈아 네가 무엇이냐?
1: 내가

0: 잡아 오개탕을 데려 먹고 만병의 천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1: 아니 내가 개도 아니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니 굉장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인데요. 간 영양제 있잖아요. 그쪽으로 CM을 한번 밀어보시는 것 같다. 이게 재밌네요.
3: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 같아요. 남자들만이 만들어서 남자들의 우정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팀 같은 느낌이 들고.
4: 이 팀들이 다 그냥 한 무대에 어우러져서 뭔가를 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곡, 뭐 이 친구는 이 곡에 쓰고 저 친구는 저 곡에 쓰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한 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조금 해봤어요.

요즘의 국악을 우리가 잘 못 듣게 된 이유도 쭉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맥이 군데군데 어떻게 끊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적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에서도 끊어졌던 근적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또 조각을 맞춰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0: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음악을 이런 데 선보일 수 있는 자체도 너무 기분 좋았고요.
1: 정말 국악적이면서도 진짜 대중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2: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런 전통 음악이 저런 리듬에서 놀 수 있구나.
3: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국악에서도 대중 쪽에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4: 저희는 이렇게 국악을 생각하고 연주를 했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연주했구나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인상 깊었고 나중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서로가 어울려서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떤 음악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

연주자들도 훨씬 실력이 더 좋고 더 발전된 팀들이 1회, 2회, 3회 때 지금 뭐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안성도 엄청 기대돼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그림이 더 이제 이렇게 싹싹싹싹 다듬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약간 재밌어졌어요.

0: 멈추네 이게.
1: 귀 막고 좀 할 용기는 없어.

0: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1: 조선조 때
0: 네.
1: 궁중에 나라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아. 그 부서를 장학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터가 원래 을지로 입구에 은행 자리거든요, 지금. 장학원.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번개가 번쩍했고

네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0: 친구를 사무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촌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짓무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

0: 내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와, 벌써 저녁이네. 어?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품격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아침 시작하던 참인데 잘 되었다. 너희들 중에 털집 좋고 살찐 놈으로 하라. 대령하라.
1: 첫째 금양 옷에 꽉 채 아침하게 쳐줘.

0: 여보시오 별주부, 독수리가 우리를 잡거든 내 하는 말을 잘 듣다가 흥이라면 맞장구 화답으로 씌워.
1: 알겠소. 아유 애원아, 아유 민준아, 어 그러고 그러고 그래. 어, 현미, 현미, 어, 좋아 좋아. 아유 너 왔어, 왔어, 왔어. 아유 우리 악장님.
2: 아 예.
1: 악장님 나오셨습니까 악장님? 아 예 예. 아이고, 아유 우리 선생님들 나오셨네. 아이고.
2: 조심해.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보게들.
3: 예.
1: 오늘 우리 원로 선생님들 세 분 나오셨으니까 인사들 드리시게.
4: 안녕하십니까.
1: 아, 자자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최영란 선생님, 광대란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준비했잖아요. 약속한 거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 최영란 선생님, 네. 저 광대란 무엇입니까?
5: 앉아서 얘기해요, 서서 이야기해요.
1: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세요. 네.
4: 그러면 연기하십니다.
1: 일어서실 거죠? 박수 쳐 달라고 지금. 예, 예.
5: 제가 광대 배우기는 교과서에
1: 예.
5: 어 자고로 내가 어떻게 배웠냐면
1: 예.
5: 있잖아요. 예.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그 그러셨대요. 민초들의 애환을 예술가들의 연습과 노력으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무대에서 열어주는 걸로 해서 민초들의 애환을 달래줬다 하는데 제가 판소리를 공부해보고 무대를 서보니 연습을 통해서 자유로워졌을 때 무대에서 진실로 나를 누릴 수 있을 때가 진짜 광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맨발 투혼을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광대란!

0: 넓고 큰 마음으로 세상사 산전수전 공중전 온갖 조화를 받아들여 버무리고 주물르고 비비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우리 관객 여러분들한테 울리고 웃기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광대다. 자, 그럼 우리가 광대 말이 나온 김에 광대가로 판을 열어보는 것이 어떠한가?
1: 아, 좋죠.
0: 자, 그럼 광대가로 한판 놀아보세요.

0: 뭐 하고 놀까?
1: 그러게. 올해가 토끼 해니까 토끼가 한번 말해봐.
0: 어? 토끼? 토끼? 토끼?
2: 토끼! 여기 있어요!
0: 나 불났어! 인사 좀 해봐라!
3: 인사라니 그런 소리 마시오. 그 토끼 머리 인간 아이들 장난해. 허구 많은 내 형제들 다 두고 그 야속한 세상 버려 운명하

0: 부자네
1: 공부들에.
0: 아 근정전에 놓으면은 하나 둘 셋.
1: 여보 네.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자 뭐 한다고 여기 있어?
0: 또 왜 그러시오?
1: 죽음 임금께서 토끼 간을 구할 신하를 구한다는데.
0: 아이고 그런 거는 나랑 상관 있나? 나는 이 영덕전에 묻힐 이 부적 세기도 바쁜디.
1: 아이고 그것도 벼슬이라고. 허구한 날 주부자리 주저앉았네. 지금 궁에 들어가면 다 짜 하고 모인가? 우리 애들도 다 아는디 그러지. 동편에는 문관이요 서편에는 무관인디 성하를 분별하여 차례로 들어올지. 좌승상의 거북이며 우승상

0: 허구한 날 부정만 세느라 만년 종육품 조부야.
1: 뭐?
0: 고전에 좀 나가봐요. 그 송사 들락거리는 길목이라야 그 공을 세울 기회도 있지 않겠어요?
2: 여보 임자, 그런 소리 마오. 거기 잘못 끼어들면 배가 망치는 둘

0: 수국에 사회 유망민과 군신들이 모여 잔치가 벌어졌다.
1: 잔치. 어서 그 눈도장 좀 찍어봐요. 어? 지금 집안 살림 쪼그라들어서 다 궁계샵인데.
0: 알겠어.
1: 할일 없이 그냥 돌아오면 그 기다란 모가지를 캥캥.
0: 알겠소. 예. 네, 다녀오리다.
2: 예.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0: 대왕 얻은 것은 너는 마땅 온갖 섬나라 우리 섬의 왕 보상이라곤 초기한 초대가 부작이라니.
1: 피를 흘려 싸우는 것은 우리 사망 군사들인데
0: 저는 혼자 섬만 999칸 영덕전 지더라.
2: 이게 무슨 대접일까? 어?

0: 빛을 봤어.
1: 요즘 어째 거뭇거뭇합니다.
2: 그 음식에 장난질한 거요.
0: 술에다가 했지요. 그 꿀에 책 잡힐까지 제가 나길래 은밀히 말했지요. 병이 깊은 듯하고 이런 난 명의를 아는데 속에 올릴까요? 이러고
1: 너무 좋으라고 소개해.
2: 다른 속뜻이 있겠지요.
3: 용왕천하.

0: 천하!
1: 사매왕께 읍사는 어찌 벌써 가신다 하십니까?

0: 대접이 소라진 않았는지 의형들께 이 마음 닿았는지요.
1: 흡족하도록 놀다가니 그말마오. 하도 많이 먹었더니 뱃속 우장이 꿀렁꿀렁.
2: 목젖까지 다 골라골라골라.
0: 아래로 위로 눌렀더니 저 아래 똥구녕 써. 바사사사사사사사사사.
1: 저는 못하겠소.
2: 이만 가보겠소.
0: 왕유왕께서 몸을 살피시오. 그리 말하시니 막지 못하겠네. 그럴람 그리 하시오.

0: 손님들 대접하느라 덩달아 수삼이를 먹고 마셨더니 달이 났는지 얼굴이 검어지고 식은 땀 흐르고 그 알아보란 의원은 찾았느냐?
1: 의원은 어찌 되었느냐?
2: 예? 끌고 왔나이다.
0: 끌고 오다니 모셔와야지.
2: 아이 그 의원이란 놈이 욕을
3: 욕을 하면서 버텨기길래 그냥 확?
0: 욕을 왜?
3: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하옵고 한번 들어보시지요.
1: 의원 들여라.
2: 의원 들여옵시다.
3: 그 놓지 못할까 이놈. 아하야 이놈아.
1: 아이 아이고,
0: 저런. 어서 오라, 어서 오라. 그대가 그 용하다던 명의인가?
3: 용왕전 배움나이다. 뒤에서 욕만 하다 그만두기 억울해. 앞에서 욕하러 나왔어.
0: 의원은 어째 그리 성이 났소?
3: 제가 살던 고을이 만병에 쓰일 만 가지 약초가 틀에, 산에, 물에 자라던 것인데 떡밥도 검은 콩

0: 하여서 특병함을 바리리다.
1: 거기 약수 약초밭이 있었다고.
0: 있었지요?
1: 그 만병에 쓰일 만 가지 약초가 그 아까운 걸 내가 싹 다
0: 거 대왕의 용안이 거머졌고 숨소리와 눈빛을 보아니 심장관이 피로하여 혈이 약해지고 배가 상하여서 기가 약해지고 신장이 시달려 정력이 약해지고 배가 불러져서 소화가 약해지어 다섯 장기가 상하였으니 무슨 병이 늘 아니 날까. 웬간 병이 급하구나. 약초밭을 잃어버리고 영덕전치

어디 구할 재주 없어. 설사가 급하오나 가가 백조탕이 어디 있겠고 백조를 불에 묶아서더니요 사인을 불에 묶아두더니요 백봉명사양 우미자 회양 단계 청원각 갈목동각 안동 강철 칠포

0: 새벽 잠을 쓰되 구할 재주 없어.
1: 자지마 좋아 바람이 만 눈이 만

0: 낭패로다 낭패로다. 달리 방도가 없겠는가. 나에 대한 일어나 나에 대한 원망도 많겠지만 의원이란 본시 악인 선인 적군 마군 칼일 것 없이 눈앞에 환자를 살리고 보는 게 도리 아니겠소.
1: 그리 말씀하시니 방도가 없지 나느나.
0: 방도가 있는가.
1: 심산유곡 약초 먹고 자란 토끼가 있으니 그 토끼 아니면 되옵니다.
0: 그런가. 여봐라, 토끼 간 구하러 떠날 자 어느 신하인가.
2: 표기장군 뻘떡개가 어떠한지.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파드드득 씹어다가 대왕짠 탈출이다.
3: 칭어 칭어. 뻘떡개는 겁이 많소. 뒷걸음질을 잘하니 보내지 못하징어. 소신이 가오리다.
4: 주소징어, 너야말로 먹물이나 뿌려대고 도망치지 않겠나? 신이가 오리다.
3: 갓! 추천태수홍어께선 석힌 내가 지도가여 토끼 만나기 심리 전부터 알아볼 터이니 못쓰겄나이.
0: 그러면 누가? 없어!

0: 신펼주부 대왕전 아뢰요. 소신이 세상에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1: 저런! 저런 장군 대신들도 못하는 것을 펼주부 네가 어떻게?
0: 효도는 내 갱에

나무도 보고 쌉고 삼천국녀 충신고기는 할미가 얻어먹어 두부지가

잔뜩 들어 쌉기 찬송이라는 대로 보장욕구에 주문이 여려 대대로 충신이 온바

0: 내려다 하오니 소신은 장성으로 목숨 걸고 구하오리다.
1: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 자라 충심이 장어다.
0: 한데 이 소신이 수궁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잘 모르나이다.
2: 글랑 염려 마시오. 저기 하늘 달을 보면 거기 토끼 형상이 있으니 월중토를 돌아보며 산중토를 찾으면 될 일이요. 아,
1: 그렇군요. 의원이 있어 다행이요. 자자 그럼 결주부는 즉시 토끼 찾아 떠나거라. 예.

0: 마침 시작하던 참인데 잘 되었다. 너희들 중에 털집 좋고 살찐 놈으로 하나 대령하라.
1: 아이고 장군님, 아침 역에 하나 잡수지 않았어. 어찌 그리 금방 시장하시오?
2: 어째 불만이냐? 내가 인간들로부터 너희들을 지키느니라고 싸돌아다녔더니 금방 또 시장하다?
0: 싫음! 내 딴 뒤로 이상할까? 인간은 하나 갖고 성이 안 차고 이골짝 짐승들 싹 다 쉐를 말릴 텐데.
3: 아이, 맞아요. 아이고.

0: 아버지! 어느 놈으로 다 쓰실래요?
1: 조용히 좀 하라고!
2: 이놈아! 매번 골라내기도 귀찮다!
3: 너희 중에 하나! 누구든 상자로 앉히고 그 상자가 정하게 하라!
4: 야! 저기서 잠깐 졸고 있을 테니!
3: 여기 거리 적으면 날 깨워라!
5: 예! 예. 장군님 자장
0: 우리 호랑이 잘 또 잔다 자장 그러면 우리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자를 상자로 청합시다.
3: 그래요? 그럼 노루 어른은 언제 남겨?
6: 공부가 다 안 좋대다.

신년 시르를 있다. 김사가 인재로서 신선계로 승천하고 나는 미물 짐승이라 이리 천케 되었으나 김시승 연감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하가

0: 언제 났어?
1: 아우! 들어보소.

0: 김천초와 예 늦가이빈이 내가 상자를 못하거나
1: 다들 나보다 아래로 세 자, 내들 내.

0: 실용원의보로실제 사람봉여천고로섬고마늘과 수고를 먹고 풍미원상함고 천구조선 만들더라니나 왕공여 동군이 내가 상자를 못하겠네.
1: 아따 그 포기보다 땅이 많이 잡혔어.
2: 선생 예.
0: 선생은 어떠시?

0: 아니 나는 나서기 싫어서 여기 가만히 있을라요.
1: 방금 뭐라고 그랬어? 토선생이라고 그랬어?
0: 그랬소만?
1: 그렇다면 이쪽이 토선생? 월중토? 산중토? 대처 그러네. 금수 강산경 등계로 고여갔던 눈거지에 신선 물건 우은 것 중에 내 젊었던 고구리에 불호불 사회낙약 총번 따먹던 입고기에

0: 안 되겠다. 상자고 뭐시고 일단 급한 대로 포기.
1: 예?
0: 너부터 이리 와봐라.
1: 아이고, 아이고, 저야 쬐끄만해서 한입거리도 안 되는데 잡서서 못하시게요.
0: 이놈아, 너무 허기져서 급히 먹으면 체한다.
2: 토끼 간식으로 토끼 너부터 한입 털어놓고 속이 안정되면 하! 멧돼지 먹을란다.
1: 어머니 허락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고, 나 죽네.
3: 아니대요, 고생환.
4: 뭐여?
0: 뭐여? 뭐여?
2: 아니 아니 되겠.
0: 내가 산 놈은 죽게도 만들어 저승으로 통장 잡아 끌고 간다.
3: 내 한 대는 통놈하고 싸워 무반장군이 되세요.

0: 이것이 날 불렀나?
1: 이것이
2: 무엇이요?
0: 예, 저는 수궁 별주부 잘아요.
1: 아니요.
3: 아니요.
2: 아닌.

지금을 라이언 저 아래 깊은 곳에서.

다 죽었어. 하필이면 거기는 무서단 말이야. 아이고 찾아 찾아 어르신. 제발 이거 좀 봐주세요. 생각한다고 그러자 헌디 차라리 생존 본능 턱에 와서 턱턱 다시 끝몰아쳐서 방.

0: 아, 아이고 배부르다. 그런데 이 고기가 상했나? 왜 이렇게 방구가 나오지?
1: 아이고, 아이고 창피해라. 창피해서 여기 못 살겠다.
2: 시방 어머니 가자. 백두산 가요.
3: 안다 그 고기 승한 게 어디 가시오.
2: 가버리시오.
1: 여우야.
0: 여우야.
1: 여우야.
2: 혹시 웅녀 보거든.
1: 웅녀 보거든. 웅녀 보거든. 오늘 본 건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4: 아이고,
5: 수고했어.
4: 아이고,
5: 아이고,
4: 아이고,
5: 수고했다.
4: 아이고,
5: 아이고,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아이고,
4: 아이고,
5: 아이고,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 고맙소.
5: 알겠어.
4: 덕분에 살았어.
2: 그 짝 덕분에 살았어.
0: 짠물 받아.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얼마나 먹는 고향의 물인가? 바다, 토끼. 지금 토끼 데리고 가면은 딱 뜨겁다.
6: 저기 그짝 덕분에 살았어.
0: 아 예. 나도 인자 그짝 덕분에 살겠어.
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0: 아 그런데. 이 육지란 곳이 참말로 험합니다.
4: 맞아.
0: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이지. 나는 이 수궁 들어가 버리면 이 좋은 세상에 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사시려고 그런지. 아이고 나 이제
1: 뭐 그냥 갑니다.
0: 뭐 그냥 살면 큰일 나지. 어? 어? 오! 어,
6: 왜,
0: 오!
6: 왜?
0: 아니, 어, 어, 어,
6: 왜?
0: 아니 우리 토선생 미간에 화망살기가 있었네. 어? 어? 아니 이 양반 세상에 있고 보면은 기갈, 한서, 수화, 도병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을 당하고 있어.
6: 아이, 그분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구만.
7: 아니요, 맞기는 맞는 말이구먼. 어떻게 복채라도 드려야 돼.
2: 어허, 그 팔란이 들었다네, 팔란이.
3: 안 됐다, 토끼야.
6: 집어쳐. 저런 소리 듣다가는 콕 깨이는 거야.
0: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토끼 팔란 세상을 일러볼 텐게 들어들 보실라요? 일개한테 그대 신세 좋은 시절을 다 지내고 대한엄동 서란궁에 봉우리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이 질지 행우 원앙 끊어졌네.

0: 먹기 삼통 고생을 겨우지네. 부하매와 순이월을 줄인 고목을 채우랴.
1: 심산궁곡을 찾고 찾아 이리저리 기댈 쪽에
0: 골고리 놓친 건 올 감히 토끼더지. 동물이 섰는 건 내 사냥 수할치라. 이어서 대롱대롱 재수고기가 될 것이요. 청천에 떴던 것 토끼 대구리도 움츠려고 웅그리고 두런 소리 기슬그로 끼어들어 노래꾼 사냥개 어두운 골로 기어올라 펑긋펑긋 숙여할 때 토끼 놀라 호두도 호두도

그대니 짠 양팔로도 그렇게 집어다가 꼽으라 항안 유딩이로 영리강 골치 대목을 그저 화화

돈 벗어보는 토끼 노냐고 불 체리는 또 보소 불감도 부삼을 입고 성사배문에 외물 저촉 화약 총알 다늘 흘러봐 날 같은 망아지 고추 같은 부...

가면 혼자에 매던 아이들이 몽둥이 들어오매고 봄난개 호구리며 들토끼 잡으러 가지.

팔란 세상은 나는 싫어. 배고프고 마르고 죽고.

가만두어 놀다마는 가만두지 않거든지 가만 함부로 나서지 않겠다니 그런

0: 무엇이요 멸주부? 왜 그렇게 관상을 잘 보는겨? 토끼가 딱 그렇게 생긴겨.
1: 아이고 아니야. 우리라고 뭐 별다른가? 참 피곤한 인생들이지.
2: 아이고 이놈의 팔랑팔자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을까?
3: 아이 저기 그 거시기 그 수궁에 가면은 팔난 피할까요?
0: 아 그게
2: 자식 시간 능동 불쌍 다쳤대 웅아 토사 호비라 허연 쓴이 너와 나와

이렇게 듣고 싶다고 하시니 내가 참 입 무거운데 참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우리 수궁을 한번 일러 드리리다.

이라 하늘 땅 사이 실로 크다 하고 마

와서 알았으면 이 세상에 왜 있으니 불도장생 진시황과 진산 찾던 한무제도 이런 재미 알았던 들 죽은 놈이 쫓았겠지 발반 세상을 다

0: 아니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소궁으로 나 혼자 간다.
1: 수궁이 눈앞에 헌헌경.
2: 나 지금 토끼가 아주 불어올랐어요.
3: 토끼야 너 니 가기 싫어. 내가 대신 가면 안 되겠냐.
4: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몰라.

0: 아침 시작하던 참인데 잘 되었다. 너희들 중에 털집 좋고 살찐 놈으로 하나 대령하라.
1: 첫째 금양 옷에 꽉 채 아침하게 저녁

0: 보시오 별주부, 독수리가 우리를 잡거든 내 하는 말을 잘 듣다가 흥이라면 맞잡고 화답으로 씌워.
1: 알겠소. 우리 태묘

0: 간다 나는 간다 소궁으로 나 혼자 간다.
1: 수궁이 눈앞에 헌 환경. 나 지금 토끼가 아주 불어올라 그래요.
2: 토끼야, 너 네 가기 싫어. 내가 대신 가면 안 되군요.
3: 나도 어디 갔다. 나도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가 봐야 알겠지.
2: 나 가요.

말도 메고 이 가죽을 벗겨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또 모든 걸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소라.

0: 찌릿!
1: 응?
0: 찌릿!
1: 뭐야?
2: 아, 불어!
1: 불어!
0: 좌회전?
1: 좌회전?
0: 우회전?
1: 우회전?
0: 웨이!
1: 웨이!
0: 계단이!
1: 계단이!
0: 차도!
1: 차도! 불어! 웨이브 계단이! 아이고! 아이고 왔다 이놈 별주부야!
3: 와야!
1: 이것이 무엇이요?
3: 어, 저 두 나절이 전기 장어다.
1: 장어는 나 사는데도 있지만 전기는 뭐여?
3: 막 움찔움찔하니 막 찌릿찌릿한 게 막 저절로 막 움직여지지.
1: 어, 딱 그렇더라.
3: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바로 수궁 가마다. 전기 가마!
1: 아이고, 이 급사라! 맞을 놈을 감아 두 번만 타고

0: 우연 특병하여 명이다를 물어온즉 너의 간이 으뜸 약이라고 하기로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네 마라.
1: 말이 길다.
0: 고하실 거다.
1: 도끼 배를 촥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두 손 어저 몰려봐라. 예?
2: 찌리?
3: 아이고 안 되겠다.
2: 찌리?
3: 가만히 있지 말고
2: 찌리?
3: 깨를 써보자.
2: 찌리?
3: 옳지. 자, 내 뱃다 보시오.
0: 나가라.
1: 예.
0: 짠!
1: 이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잔말이 무수할 줄 알았더니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무슨 까닭이 있구나. 야 이놈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봐.
3: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굳이 안 들을 터이니 그냥 배 빨리 따시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 말이라 하고 죽어.
3: 말을 허라니 허리다. 말을 허라.

내 원자하여 안팎의 배를 갈라 고이 죽였으늘 황금도 없었느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죽으려니와 반이로 가니 엇보 보면은 불쌍한 대왕만 그 싸우니

세상에 병이 들면 귀가 멀어 듣지 못하고 쓸개의 병이

하면 가늘을 들이내다 세상평객 들이 소태곤 얼른 허면 가늘 달라고 보채기로 가늘래요 밭촌에 배다 꼭 싸서 징놈 꿀지

0: 나가 없난디 네가 어찌 칸을 대고 두리고 임으로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오이나 대왕은 어찌하여 우리가 저리 치더라 하고 보소 태난 무슨 일로

0: 유니버스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2: 어디 보자!
1: 자! 도시오!

0: 내력이냐?
1: 이게 내력을 아래리다. 한 공기 난 태양고 또 한 공기로 난 소전 보고 남은 공기로 난 간 대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을 하나니다.
0: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1: 입으로 떡고 미끈기로 내보니 만물조화 통에 나무 목담에 불기라 서에 무덤검 두개 아리수중앙 다지통 첫째 금양 오색광채 아침하게 저녁

0: 언니야 아기 홀렸어. 간을 한 날만큼 띄우다가 대왕뼈 무척 자웅원 넌충성 난 담아서 피차서로 좋을 것을 비련하더라. 저주부야내는조해 쓸데없다.
1: 별주부!
2: 예!
1: 이리 와.
2: 아, 예?
1: 이리 와.
3: 아, 네가 미련했도다! 당초에 토종께 그런 말을 했어야 옳았지! 여봐라 별주부.
2: 예.
3: 토공을 세상에 모시고 나가 간을 죽어들랑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4: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와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홀리한 소목금수라도 비웃을 일이오. 한판 너와 보낼 토끼를 어찌 다시 두어리까. 방장의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이가 니 헛고 보면 소신의 고적 멸하여 주었고서 쟤를 등지 처참 하더라도 여한이 없사고니 당장 배를 따봅소서.
0: 누구라 이거 백조부야.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이가 아니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그다 알아오는데요. 너그 욕망 백년 살 때 하루도 못 살 때요. 너그다 알아봤노 백 한날 한시에 나 못 살 시키리라. 아나였다 배가를 하라 안나였다 배가로 안나였다 배가로 나였다 배갈려라 나였다 배갈려라 또 밖에는 뜬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해와라.
3: 그만 그만 그만. 다시 또 토공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면 멀리 귀양을 보낼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거라. 별주부, 예. 토공을 모시고 나가 간을 죽어들랑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4: 소신 그저 중심으로.
5: 별주부가 중심이면 그 입 다물러.
4: 그래.
2: 예, 치중어신 왕명이니 소신 따르겠나이다.
3: 오 그래 착하다. 자자 그럼 가는 도선생 팔걸음에 수궁 풍악을 울려라.

0: 반가웠어. 참으로 반갑소.
1: 토끼야.
0: 예.
1: 수궁 재미가 어떻느냐.
0: 아유. 아유, 그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어.
2: 언니 좀 틀려 줘봐.
3: 아니, 그 수궁 흥미는 나중에 좀 들으시고 도선생 그 약속은 간 좀 콩알만큼만 좀 주시오. 예?
2: 뭐 간을
4: 뭐 어째?
5: 저게 뭔 지네 다리 뒷짝부터 앞짝까지 하나씩 신발 갈아신는 소리냐?
3: 아지야! 깜짝이야. 나 그 보니까 빨리 간부도 좀 줘라!
4: 예, 늦기 싫음에 발길을 갈려서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내고 들인 난 말이냐 미련

필요하더라. 너 용왕실급 이 날 갖고 내밀은 기도 그 용왕 같았으면 영락 없이 죽었지. 내밀공기 서이 아니더라면 내 목숨 어이

무슨 면 먹으러 소궁을 가며 대

말되 네 가족을 아끼는 마음은 애틋하구나. 내 넓은 아량으로 영험한 환약 하나 지어줄 터이니 잠시 잠깐 기다려 보아라. 환약.

내 똥 좀 아. 내 똥으로 이르자면 사람들이 고이 주워다가 처병의 약으로 쓰니 용왕에게 잔말 고질고질 말고 토끼 간 환약이라 전해라.

연구소는게 그것은 힛구르다니에다 그다스 물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다녀

0: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요 지금. 선생님 아까 광대 말 잘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말 좀 해주세요.
1: 그냥 가.
0: 그냥 가요? 저런. 가서 어떻게 되라고.
2: 아 무엇이 가고. 약이 되려나 몰라.
3: 그 환이요 환.
0: 환? 잠깐만. 일단 우리 용왕이 토끼똥을 한 번도 안 봤을 거 아니야.
3: 그러지 한번.
0: 그러면 이거를 일단 토끼 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애들은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면은 깨워서 도망이라도 가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런데 이 구름이 달을 좀 가려줘야 될 텐데. 아.
2: 여보시오 별주부.
0: 아 예.
2: 거기서 뭐하고 계시오? 예,
0: 갑니다.
2: 언능 올라오시오.
0: 언능 가겠습니다.
2: 언능.
4: 이러들라라.
2: 별주부는 아래시오.
0: 신 별주부 세상에 나가 토끼 간 일부를 이리 환으로 조제받아 왔나이다.
4: 오 공의 공이 크도다.
0: 소신 그 소임을 다 했사와 가족들을 본 지가 오래되어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4: 그래 그래 어서가 가족들을 돌보아라. 후일 큰 상을 내리겠다.
0: 예.
4: 자자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맛을 좀 봐야지. 네 맛 어디 어디 맛 좀 보자. 이 냄새 이 맛은 토끼가 놀던 약초밭 때문인가? 토끼가 먹던 약초가 잘 소화되어 간에 알알이 박혔나 보다. 요거 요거 약이라고 보기엔 감칠맛일세. 좋구나. 벌써 몸이 낫는 듯하구나.
2: 여기 서신이 있사옵니다.
4: 나는 환약을 먹는 중이니 경들이 읽어주시오.
2: 아이고 나는 차마 못 읽겠소.
3: 어허 이리 줘보시오.
2: 징어
5: 나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2: 아이고 이리 줘보시오. 아무래도 오승상께서 읽으시니
6: 어찌나 그러시오. 그 최신을
2: 읽어보시오.
6: 아니 여봐라 좌우 나두른 당하던 별점을 못 들어라.
4: 예? 왜들 그러시오. 얼른 읽어주시오.
2: 예.
6: 용왕 보시오. 내 똥 맛이 어떻소? 토가 나나로워지룩하 하겄소. 술개 십이지장 위장 소장 내장 나의 내장이 모다 합심하여 산 좋고 물 좋고 햇볕 좋은 심산유곡에 아다리 알차게 똥을 두어 3일간 잔을 말리어 덩글덩글 환약 만들었으니 약효는 산중토 보증하리니 호분환약 빠짐없이 자시고 괴차 원쾌 똥쾌 하소서.
4: 수궁의 왕이 되어 토끼 똥이라니 망신지로세. 저 잘한 놈 식구들을 잡아다 소태 열흘간 내리 삶어 보양식 자라탕으로 바치거라.

0: 잘 못했어요.
1: 여보, 미안합니다. 나 해본다고 해봤지만 이렇게 되었어.
0: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그런 것인데 무엇이 미안해요.
2: 엄마,
0: 어?
2: 우리 죽어?
0: 아마도.
2: 우리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을 치르자.
0: 너는 보여.
1: 미안하오.
0: 에?
1: 이렇게 된 거? 우리 차례로 줄을 서서 가마솥으로 들어갑시다.
0: 나 헤어질 거요.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1: 못 가게.
0: 헤어지자.
1: 들어와.
0: 뜨건데.

0: 절주부, 참으로 아둔한 사람이오.
1: 네, 의원 원망은 안 하겠소. 그러니 더는 말 마시오.
0: 그리 순순히 따라가서 죽는단 말이오. 거기다가 가족까지.
1: 그러면 어쩌겠소. 신화된 도리로 마땅히 충직하게.

0: 아기 대밀고서야 어찌 어미 아비라 할까. 민심으로 지금 따라서야 누가 어찌 총이라 할까.
1: 언제는 토끼 간 구해오라고 하시더만.

0: 밟으면 그 어찌 충이라 하겠는가.
1: 지금 하신 그 말 토끼가 들었으면 좋아하겠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소.
0: 걱정 마시오. 토끼 간 이야기는 용왕이 더욱 쇠약해질 시간을 버느라고 지어낸 말이오. 이제 곧 방도가 생길 터이니 멀리 달아나시오.
2: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3: 진명이다!

0: 나라에 내 몸에 뭔 일 났나 내가 이리 숨이 막히니 토끼 또 급히 먹어 칼이 났나
1: 토끼 또 말이고 언제 된 것처럼

0: 말이 없다 오줌들아 된중난다 똥쇠쇠라 배 아프다 안 똥치지 마라 답답하면은 똥싸고 뛰어봐라 충신 없느냐 배고프다 위급보다 날 살려라 날 살려라 먹었다 뒤로 만대호 손에 빈막 실어 어쩔까나
1: 만주백관 만백성들아 삶이 얼마나 힘들었나 나네 용왕 가요 그때 속이

0: 어서 떠나시오.
1: 예. 지금은 이재일을 따라 저 삼위왕을 이용했지만 저 삼위왕도 탐욕스러워 마음이 돌변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어서 떠나시오. 예. 오라, 저기 육지가 보이니 저길 따라가시오.
2: 예, 여보, 어서 떠납시다. 예. 얘들아, 예. 더 누르자. 예.

0: 여러분 참말로 욕보여. 박수.
1: 감사합니다.
0: 네, 아따 네. 이 소림판 연출가는 손님꾼의 낄 줄 진짜 모른다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세상에 감기가 걸려버려갖고 오늘 동선도 안 바꾸고 노트도 없은 게 뭔가 미숭미숭하고 이상하고 그런지 미안해요 연출님. 감기 나으세요. 그저 뺑뺑 돌려대니 소리꾼 몸이 뺑뺑 돌고 수빈목에 차올라서 다는 소리 못하겠네. 그란디 재미지세요? 예. 재미지면 소리 질러. 예, 저희 국립민속국악은 너무 잘하죠. 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실 거예요? 아이고, 내일 매진이에요. 뭐다? 9월에 서울에 간 게 걷다 오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이 다 마음을 담아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0: 이틀? 네. 그래도 안 주면 떡꼬집이야!
1: 예, 말이요! 오늘 연출 감기 걸려서 안 온답니다! 대충 그만 놀고 갑시다! 대충 그만하기는!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 우리 싫든 말든 없이 어서 가세요!

0: 힘들지? 미안하다 얘들아.
1: 그래도 그 덕에 아버지랑 저희랑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
2: 아, 그런데 우린 수궁에서만 살았는데 육지에선 어떻게 살아요?
0: 아, 그게 말이다. 아, 그...
3: 우리 자라지만 사는 내력은 다방면이라 물에서도 살고 못에서도 살고 수륙 양용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0: 그래 그래 그래 현명아.
3: 그 가족 우애가 참 복이 줬어.
0: 토선생 인사드려. 그 토선생 토선생. 아, 염치 없는 말인데 우리 한귀퉁이 좀 얹혀서 합시다.
3: 아, 네. 그럽시다. 대환영이요.
0: 아, 그래요. 인사드려. 아, 빨리. 아,
3: 토선생이시구나.
2: 아, 예.
3: 정답입니다.
0: 미안해요.
2: 여긴 살기 좋아요?
3: 못된 짐승은 어디나 있어. 허나 주변 외양만 보지 말고 이래 앞뒤를 살피고 마음 안팎을 가만히 보면은 그 못된 짐승쯤이야 실컷 놀려먹으면서 살 수 있지.
1: 그러면 속기 팔란 세상은 다 끝난 건가요?
3: 잘 들어. 팔란 세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
4: 살만해.
3: 그게 세상 사는 재미고 놀이지.
0: 걱정하지 마.
3: 독수리다!

0: 여보시오 별주부, 독수리가 우리를 잡거든 내 하는 말을 잘 듣다가 흥이라면 맞장구 화답으로 씌워.
1: 알겠소.
2: 정해, 독수리야.
3: 너희들 반갑다.
4: 마침 가족회의 하나?
0: 아이고 장군님, 어찌 오셨소?
5: 내가 공중에서 날던 참에 내려다보니
6: 먹기 좋게 옹기종기 딱한테 모아놓으니
7: 맞춘 듯딱 좋구나.
8: 헐시구나 철시구, 철시구나 철시구.

0: 이래도 있나.
1: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2: 너의 맛 좋은 골치 대목부터 와그작 와그작 통째로 다 먹어야 쓰겄다.
1: 장군님 정 그러시다면 마음대로 잡수시오마는 이 원통한 서른타령이나 한번 들어보고 잡수시오.
2: 그래? 마침 내가 식사 중에 사설 듣길 즐겨하니 풀어봐라. 근데 너무 많이 울면 살레리니 조그맣지만 울어라.
1: 아이고 아이
3: 어쩔 거나.
1: 아이고 얘를 어쩔 거나. 난 죽기는 설찾느나 소궁천리 먼길에 겨우 얻어내온 것은 무조공산에

0: 이놈아, 뭐라고 그래?
1: 일전에 제가 수궁을 다녀왔지요. 그 수궁 용왕님께서 오는 길에 육지살이 사는데 힘들 터이니 욕이 나겠으라 하시면서 의사 좀 치라 부르는 요상한 주머니를 주십디다.
2: 의사 좀 치가 무엇이냐?
1: 의사 좀 치를 쫙 벌리면 공기가 여러 개 뚫려.

0: 산에 던져버리고
1: 이리 죽게 되니 해야지 설사인가. 어쩌면 250년쯤 지나 대한민국구나 찾게 되면 어려운 백성 아무나 묵인하게 쓰이기나 바라오.
2: 여봐라 토끼야 자라야.
1: 예 장군님.
2: 네 너희를 살려줄 것이니
1: 그 사중치에 나를 주라. 살려준다 멋인 게 줘보라 줘보라 빨리.
0: 의사 좀치 뺏은 나무 꼬리를 마저 잡어 잡수었지.
1: 이 답답 미련한 놈아 의사 좀치만 있으면

0: 안에 숨겼지요.
1: 어서 가서 꺼내 오너라.
2: 아니 된다 그리 보내면 총체 들고 홀랑댐빌라고.
3: 그럼 우리가 꺼내 보자. 의사
4: 중치 의사 중치 군기가 몇 개나 있을까.
5: 평생 먹고 도움 보장돼요. 걱정이 없겠구나. 이제 놀고 먹기만 하자. 의사 중치
6: 아직이다.
1: 에이 조금만 더 넣어보시오.
7: 아유, 잡으셨어?
1: 아직. 맞다. 더 조금만 더 밀어 넣으란 말이오.
8: 조금 더.
3: 챙겨봐라.
9: 너희놈 복수라. 응? 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응? 의사 좀치는 바로 나다.
8: 우리다.
10: 그 무슨 말이냐.
7: 우리가 너한테 할 일 없이 죽게 된 것을
1: 깨를레어 이 바이팀에 낑기게 하여 붙들어 내놨으니
11: 우리 꾀가 바로 의사 좀치가 아니고 뭐냐.
1: 뭐냐.
10: 너희놈들 좋아하긴 이르다.
3: 네 아무리 깨를 낸들 사람의 손을 당할성 싶으냐.
7: 아니 무슨 그런 악담을.
3: 오늘 나한테 안 죽었으면 내일 사람 손에 죽을 것이다.

사람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요 개쳐놓으면 땅인디요. 우리 저리 그리기는

0: 8월 9월이요
1: 소지가 그 중에 자롭기는 10월도 운지선달인지 동서 남북 이어가 있고 건강 단긴 손이고 대인감
0: 팔자가 여가 있고 불도로 두고 일려도 색적고 공정세 여가 있고 극락지옥의 대장정
1: 전지가 모두 손바닥 아니는 대암물이 꾀를 낸들 사람은 손 하나 못 당하리라 두발 말고 떠누라
2: 언제 무섭지야?
3: 겁나지야.
4: 우리가 산전 수전 다 겪어 이겨내고 공중전도 이겼다. 그런데 사람 그 무도한 반란 세상
5: 제대로다.
6: 자자자자 판소리라는 것이 말이야.
7: 세상 온갖 조화가 그 안에 들어앉아.
6: 아이고 에이. 소리로 산과 물을 만들고
4: 때론 길짐승도 되고 물짐승도 되고
6: 아이고, 사람 사는 마음 조화가 다 담겨있는 것이여.
5: 소리 부르는 말이여.
4: 세상 온갖 소리와 세상 사는 지혜를 담는
5: 의사 충치야.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펼치는 무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문화재단의 수림 뉴 웨이브인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수림 뉴 웨이브 2026 어입니다. 수림 뉴 웨이브는 전통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가는 예술가들의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동시대 전통음악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무대의 주제는 엇이라고 정해졌는데요.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정박을 비껴가는 엇박. 불규칙한 장단의 엇몰이처럼 정해진 틀에서 살짝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집중력을 더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추다해, 소리꾼 정은혜, 가야금 이화영 등 10명의 창작음악가가 각각의 방식으로 새로운 엇을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는 창작그룹 불세출의 멤버이자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박을 벗어난 신선하고 유쾌한 엇박을 즐기러 함께 떠나볼까요?
1: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나면 새로운 음악이 펼쳐진다. 전통과 새로운 감각이 만나 자유로이 흐르는 우리 음악.

0: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새 숨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의 숲을 가꾸는 수림문화재단인데요. 10년 전부터는 수림 뉴 웨이브를 통해 전통을 토대로 독창적인 음악을 펼치는 음악가들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 전통음악 예술가 중에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음악을 꾸준히

0: 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주목하는 예술 축제입니다. 매년 주제어를 설정해서 예술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곡을 창작하고 그 한 곡을 포함한 한 시간 분량의 공연을 이제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 있고요.
1: 지난 8월 27일 올해의 수림 뉴웨이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엇인데요.
0: 엇이라는 게 이제 어긋난다는 의미의 접두사인데 이번에도 아티스트들이 조금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엇이라는 주제어를 드렸고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주제어를 드렸습니다.
1: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소리꾼 추다혜, 소리꾼 정은혜 등 10명의 예술가가 독창적인 전통음악을 들려줬는데요. 9월 3일에는 창작국악그룹 불새출의 구성원이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이수자인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준은 엇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2: 엇이라는 단어에 한참을 또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뭔가 어긋나 있는 혹은 비켜져 있는 어떤 경계, 세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골든아워라는 주제로 이 수림에서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엇이라는 주제를 표현해 봐야겠다. 비켜있는 세계를 뭔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 골든아워를 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옛 명인들은 삶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풀어냈죠. 그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을 담은 곡 영의 세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입니다.

0: 인간의 삶은 돌을 엎부딪힐 때 튀는 불꽃처럼 짧은 찰나가 아닐까. 이주는 창작곡 찰나를 통해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1: 우리가 이런 짧은 삶 속에서 다양한 인연, 만남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찰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인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0: 세 번째 무대에서는 저음 연주를 위해 기존 가야금보다 5도 낮은 음계로 개량한 저음 가야금의 깊은 울림을 활용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음색에 지나간 기억과 감정, 차오르고 흩어지는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1: 차오르고 흩어지는은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갈등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각자의 고민거리, 괴로움들을 같이 떠올리시다가 그 안에서 풀어짐, 우리가 해소가 되는 것, 흩어지는 것을 같이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0: 마지막으로 주제어를 바탕으로 창작한 신곡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인 골든 아워가 무대를 채웠습니다. 낮과 밤이 맞닿는 시간, 서로 다른 빛이 스치는 그 어새 순간에 포착한 황홀함을 가야금 가락으로 그려냈습니다.
1: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해가 지는, 그래서 석양이 물드는 그런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다. 이것을 음악에 담아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되새기고 함께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봤어요.

0: 사실
1: 수림 뉴 웨이브는 공연 후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이준 연주자의 무대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 공연과 축제를 이끌고 기획한 계명국 기획자가 함께했습니다.
2: 그러니까 계속 가야금을 12연 가야금을 계속 전통 가야금을 쓰러 다 연주를 하고 계세요.
3: 맞습니다.
2: 이렇게 12연 가야금을 고유하시는 고수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3: 12연이 뭔가 25연은 7음음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12연으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건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을 담아내려면 12연이 정말 좋다. 이런 좀 약간 사명감이 생기고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4: 12연 가야금인데도 되게 다채로운 소리들이 나서 되게 좋았고 골든 아워라는 신곡이 특히나 너무 좋았어서 또 앨범으로 언제 곡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와 저희의 소리? 엇? 주제에 맞게 또 다른 흥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김희수 아트센터에서 이어지는 2026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난 엇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 자유롭게 흐르고 다채롭게 변주되는 전통의 새로운 흐름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5: 네, 전통에서 한 발 비껴선 엇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음악 그 자유로운 변주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이 어디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저마다의 상상력을 더한 무대였습니다. 공연과 함께 관객과 창작자가 소통하는 시간도 수림 뉴 웨이브만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창작자들과 인연이 깊은 예술계 동료들과 수림 뉴 웨이브의 기획자가 사회자로 나섭니다. 10월 1일 해금 연주자 최태영의 무대는 김성욱이, 10월 8일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의 무대는 정종임 연출가가 함께하고요. 10월 15일 타악 연주자 이준형의 무대는 소리꾼이자 무대 연출가 이자람이 관객과 창작자의 소통을 이끕니다. 어긋남 속에서도 균형을 잡는 창작자들의 음악과 다양한 작업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11월 5일까지 김희수 아트센터 스페이스 1에서 열리는 수림 뉴 웨이브 2026 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떤 그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먼저 환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또 보고 있으면 어느새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화가 이대원의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대원 작가는 1959년부터 8년 동안 한국 최초의 상업화랑을 운영했고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초대학장과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데요. 이대원 작가가 평생을 바쳐 그려낸 밝고 찬란한 색채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6: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 이대원의

0: 70년 작품 인생. 화사한 원색과 서로 섞이지 않는 색채. 색채의 마법사 이대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 덕수궁 안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이대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1921년에 태어나 2005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는데요. 그동안 화사한 과수원의 화가로만 익숙했던 이대원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형 회화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풍경 회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번도 조명한 적이 없었던 이대원 선생님의 회고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말년작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대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화로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간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회고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 구성을 따라 쓰면서도 각각의 시기마다 이제 주제를 좀 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0: 전시장 입구에 가로 5m의 대작 담. 워싱턴 주한미국 대사관에 걸려있던 작품이 이번 전시를 위해 고국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색점과 색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색의 조화는 이대원 회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1: 가까이서 보면은 점을 뿌려놓은 것 같고 또 색선을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몇 발자국 떨어져서 또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전시는 총 4부로 펼쳐지는데요. 1부에서는 동서고금의 미술을 두루 배우되 자기만의 양식을 찾아내고자 했던 이대원의 초기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정규 미술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중학생 때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가 장욱진, 유영국과 함께 영향을 받았던 스승 사토 구니오의 희귀 회화 설정도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1: 이대원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 중에는요. 이대원 선생님이 정규 미대를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화가다. 이러한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이 초기 작품을 이제 모아놓은 이 전시장에 오시면 당대의 1930년대 당시의 어떤 굉장히 특출한 미술학도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0: 2부, 이어가 돼 휩쓸리지 않다에서는 이대원이 유행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적인 조형 언어를 모색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서구 미술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전통 공예와 동양 회화의 원리를 탐구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자수와 나전, 화각, 목가구 등 작가의 소장품과 관련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자수와 나전을 가장 아꼈다는데요. 자수의 색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저마다의 색을 잃지 않듯 이대원의 색점 역시 섞이지 않은 채 작품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 전설의 마을 고뉴동은 한국의 전통 채색화 중 소나무, 학, 사슴 등이 등장하는 십장생도의 형식을 빌렸는데요.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탐구가 드러납니다.
1: 이제 작품들과 이대원 선생님께서 수집했었던 가까이서 두고 감상했던 그러한 미니품들을 함께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훔치면서 보다 보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서 자수에서 보이는 색실 하나하나가 무수히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낸 어떠한 구성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 녹아있구나라는 것과

0: 더불어 어떠한 기법과 양식들이 다 이러한 민예품들, 우리나라 고유식품에서 나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큰 거죠.
1: 1970년대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화가의 삶을 살게 된 이대원. 이때부터 이대원 특유의 농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그려진 농원을 보면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무수한 색점이 놓여 있는데요. 80년대부터는 갈수록 선은 길어지며 리듬감이 생기고 원근의 구분은 점차 흐려집니다. 90년대에 이르면 원근은 거의 사라지고 동양화의 정묵법처럼 색점과 색선을 쌓아 올려 생동감을 전합니다.
0: 농원이 똑같은 농원이어도 그 시기마다 이대원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면모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대원의 말년 대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사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0: 전시장 마지막 섹션에는 이대원 선생님의 말년작과 함께 5m, 7m 되는 큰 작품들 아래에 흑경을 깔아서 마치 넘실넘실 되는 수면 위에 그림이 비추는 듯한, 실제 이대원 선생님이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서 바닥에서 이재를 놓고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마치 그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듯한 그 안에서 어떤 모라이체, 몽유도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1: 관람객들은 마치 사방으로 펼쳐진 과수원 속 꽃과 나무 사이를 거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화가의 평생이 담긴 환하고 평정한 세계를 관람객들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가로 7m의 화면에 굵고 자유로운 붓질로 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도리화. 이대원 말년의 대작으로 손꼽힙니다.
0: 정말 이 그림 과수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이 농원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화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좀 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대원 회화의 진면목을 마지막 전시장에서 마음껏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연과 한국 전통 공예를 사랑해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완성한 화가 이대원. 그가 펼쳐낸 환하고 자유로운 작품 속을 거닐며 우리 안의 자유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2: 네, 복숭아꽃과 백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가로 7m에 달하는 대작 도리화는 마치 꽃사이를 거니는 듯한 그 느낌마저 드는데요. 과수원과 연못, 산, 담장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의 풍경을 그린 이대원 작가. 수백 개의 점과 선이 저마다의 빛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하나로 어우러져 색색의 풍경을 이루는데요. 그가 살아생전 수집했던 자수, 반다지, 나전칠기 등 전통 공예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대원의 색채는 전통 자수의 색실, 나전칠기의 자개 등 전통 회화의 점과 선을 탐구해 유화로 완성한 거라는데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오는 11월 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계속되니까요. 이대원의 화사한 과수원 속을 직접 거닐고 싶으신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부산 비엔날레, 창원 조각 비엔날레, 제주 비엔날레 등 올 가을 전국에서는 다양한 국제미술 전시가 열리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경기도에서는 2026 경기도자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주제, 땅이 만든다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경기도자미술관 장기훈

0: 광장을 모시고 경기 도자 비엔날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한국도자재단 문화본부장 장기훈입니다. 이천에 있는 경기도자미술관하고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화행 공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국악방송 오신 거
1: 네,
0: 처음이시죠?
1: 처음입니다.
0: 네네.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존재하는 것
1: 네,
0: 같아요.
1: 참 많이
0: 예.
1: 있습니다.
0: 그런데 벌써 두 개를 맡고 계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자미술관. 이게 이천에
1: 네,
0: 있는
1: 경기도
0: 거죠.
1: 이천에 있습니다.
0: 와, 이천 하면 또 이제 그 흙과 도자 이런 공예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1: 도자기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0: 네네네. 경기도자미술관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말씀대로 이제 저희 경기도자미술관은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 안에 있고요.
0: 네.
1: 경치가 참 좋습니다. 경기도에는 그 전국에 있는 도예인들이 약
0: 네.
1: 53%가 모여 있고요. 네,
0: 53%요.
1: 특히나 이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만 35%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은 그러한 도예인들을 위해서 도예인들의 전시를 소개하고 도예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한국도자재단, 이곳은 이제 경기도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1: 네,
0: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도자,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1: 재단 먼저 소개해드리면,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라는 행사가
0: 네.
1: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 행사로 이제 한 600여 명이 관람을 했었고요.
0: 네.
1: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한국도자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치렀던 이천 여주 광주의 그 행사장들을
0: 네.
1: 각각 이제 미술관, 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제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0: 아마 경기도 이천 하면 이제 이천사를 많이들 가장
1: 네,
0: 먼저
1: 그렇습니다.
0: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를 떠올릴 만큼 아주 유명한데요. 이천 지역에 어떻게 땅이 좋은 건가요? 흙이 좋은 걸까요? 그때 조선시대 때부터 그곳에 가마터가 있었고 그런 거죠.
1: 맞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가마터가 있었는데,
0: 네.
1: 이천 지역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근래의
0: 아,
1: 일입니다.
0: 근래
1: 네,
0: 일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오.
1: 저희가 행사장을 갖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세 군데를 다뭐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0: 네네.
1: 광주는 조선시대부터 이제 상홍원 분원이라고 하는 왕실용 도자기 공장이 있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0: 네.
1: 조선 백자의 어떤 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전통을 이어받은 곳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서 이제 그 관유가 해체되면서 관유의 전통이 이제 여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장인들도 여주로 옮겨가고, 일제가 이제 산업화된 도자기 생산 공장을 여주에 만들면서 여주는 도자기 공장이 많은 도시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후발주자인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과 도예인들이 이제 서울로 모여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만 해도 도자기를 만들려면 장작불을 떼야 되는데,
0: 그렇죠.
1: 서울에서 장작을 떼기가 어려우니까 서울 근교에서 가마를 뗄수 있는 가장 적지를 찾은 게 이천입니다.
0: 나무가 많은 걸까요?
1: 이천에 나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4개 정도 이천에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마를 빌려 쓰려고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아마 1950년대 중반의 일이고요. 그 이후부터 아예 예술가들, 도예가들이 이천에 많이 정착하면서 1960년대부터 이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0: 네.
1: 과정을 거치면서 도예가 전성기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그 당시가 약간 도예의 전성기로 볼수 있는 건가요?
1: 이천이 유명했던 시기는 아마 그때일 것 같고, 지금도 물론
0: 80년대.
1: 유명합니다만, 네네.
0: 그러니까요.
1: 지금도, 여주, 이천, 광주 합쳐서 한 600여 개의 요장이

0: 지금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까 전성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에 도예가 박종진 작가가 2026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수많은 도제 공예가들, 정말 수천 명의 작가들이 지원을 할 텐데 우리 한국 작가가 딱 상을 받은 거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2024년에 경기 도자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약간 이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0: 로에베상은 뭐 도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 분야를 다 아울러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라서 더
1: 굉장히 큰 상인가요, 그것도?
0: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이고요. 네. 박정진 작가는 수상 이후에 저도 만나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나라 도예계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경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망받는 작가였고, 그래서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이제 유망받는 작가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또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국내외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박정진 작가 같이 그런 훌륭한 작가가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박종진 작가의 작업실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군요. 네. 청년 작가를 일단 지원을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더 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지원들이 또 있을까요?
0: 저희는 뭐 전시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시는 또 일반인들을 위한 또 그런 기획이고 도예인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경기도자 페어 같은 페어에 참여해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전통 도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작가마를 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작을 또 저희가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또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입주 레지던시 공간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그런 레지던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요. 또 마케팅이나 도자기 관련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지역 도예인들을 위해서는 각종 도자기 축제나 저희 도자 비엔날레 그리고 또 경기도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기 도자 비엔날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큰 축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9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 주제 땅이 만든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0: 땅이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는 저희 이번 비엔날레의 예술 감독인 이대영 감독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제 흔히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는 이제 흙과 물 그리고 불을 가지고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흙과 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은 땅을 이용해서 지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프레임을 좀 바꿔서 땅과 인간은 같은 공동 제작자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해서 그 자연을 지구의 특정에서 본다면 지구에 쌓인 그 흙들의 층위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구의 각 지역의 어떤 지질학적인 아니면 지리학적인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건 모든 일

0: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는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과 기술, 그리고 또 지구로 대변되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비엔날레를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가들이 나오게 되나요?
0: 뭐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서 작가를 좀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1: 대표적인 작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아유, 뭐 대표적인 작가는 일단은 많은 작가들이 지금 참여를
1: 몇 명
0: 했습니다.
1: 정도?
0: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제전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 이제 14개국에서 작가를 섭외를 했고요.
1: 아.
0: 그래서 57명의 작가의 130여 점 작품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0: 그리고 또 국제 공모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비엔날레의 메인 전시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77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1: 진짜 많은 작가들이네요.
0: 네. 예. 사실은 모두 다 전시를 하고 싶지만
1: 네.
0: 77개국에서 이제 응모된 한 1,050명의 작가들이 1,400점 정도를 응모를 했거든요.
1: 네.
0: 그거를 또 이제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만 한 57점 정도 엄선해서 그게 이제 수상작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작들을 또 이번에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시대 도예 명장이라고 하는 전시에서 네. 국내에 이제 그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의 도자기 명장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도 한 60여 분이 초청이 돼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200여 점 이상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36분을 선정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은 다 안 해봤는데 그 전시들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 망라하면
1: 네.
0: 꽤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1: 와, 그렇게 많은 작가분들의 전시를 다 세 곳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시할 네. 수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세 곳에서 나눠서 하니까 그게 가능한
1: 그러니까요.
0: 거고요. 한 곳에서 한다면 공간이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1: 야,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7개국에 1,000몇
0: 네.
1: 명의 작가들이 공모에 지원을 했다 하면
0: 맞습니다.
1: 거기서 추려진 57개의 작품들
0: 네.
1: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럼요.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고요. 또 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성 작가도 있지만 신진 작가들이 많이 응모를
1: 그렇죠.
0: 하는 거라서 앞으로 우리 도예가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야,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천 그다음에 광주 여주를 조금 한 번은 광주
0: 네.
1: 한 번은 이천 이렇게 돌아가면서
0: 네,
1: 방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전시관마다 또 분위기나 컨셉이 다르겠죠?
0: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도자 비엔날레라고 하면
1: 네.
0: 미술계의 비엔날레 행사가 이제 현대의 예술을 보여주는 행사거든요.
1: 그렇죠.
0: 도자 비엔날레는 마찬가지로 현대의 도자 예술성을 보여주는 행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축이긴 하지만 저희는 3개 행사장에 각각 다른 컨셉을 해서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라는
1: 와.
0: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심적으로 전시는 이천에서 이루어질 텐데
1: 이천에요.
0: 이천은 이제 도자 예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전시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현대의 도자예술이 이제 어떤가 하는
1: 네.
0: 그런 그 현주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도자예술은 어느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시대 관우가 있던 그런
1: 네.
0: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유물전시도 보실 수 있고 또 거기서 열리는 명장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가 오늘날 어떻게 맥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후배들은 그걸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발전시키는가 라는 걸 또

0: 보여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는 일제 때부터 도자기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도자기의 이제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예술적 기능.

0: 세 군데를 빠짐없이, 왜냐면 지금 전시장마다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돌아봐야지 도자의 현주소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그 여주는 우리 생활 도자기, 직접 이제 뭐 그릇 같은 걸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1: 아, 그렇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릇들도 많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가 3개 지역에서 모두 다 구입이 가능하고요. 이천에서는 이제 미술관에 있는 아트샵에서 또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왕실 도자기 판매장이라고 또 별도의 판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도 도자세상 그룹 판매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중에는 여주청 광주 지역의 또 도예인들이 별도의 판매 교육 체험 이런 행사를 좀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사실 이 흙, 그다음에 클레이, 점토를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런데 추석 연휴에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키즈 비엔날레는 또 따로 열리는 건가요?
1: 아, 따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 도자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아무래도 좀 전문가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의 나들이를 또 나들이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0: 그렇죠.
1: 키즈 비엔날레를 준비를
0: 해야죠.
1: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 도자박물관에서 키즈 비엔날레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족들이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교육과 체험을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예컨대 이제 뭐 타이틀은 뭐 상상 흑창고 뭐 어스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공예 포차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위해서 70% 정도는 예매를 하고
0: 아, 예매해야 돼요.
1: 30% 정도는 현장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는데 이미 예매는 다 매진이
0: 아,
1: 됐습니다.
0: 매진됐어요?
1: 네.
0: 아, 제가 너무 늦었네요.
1: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0: 30%인데요?
1: 기회를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거 외에도 공예포차 같은 경우는 참여 작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아이들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뭐 흙놀이 이벤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아무래도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기 때문에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매를 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경기 도자 비엔날레를 이제 가보셨던 분들 말고 처음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관람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돌아보면 제일 좋을까요?
1: 3개 지역이 각각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0: 일단 다 둘러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1: 그쵸.
0: 하나만 가지 말고.
1: 일단 뭐다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나눠서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입장권이 이제 개별권도 있고 통합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권을 사시면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이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통합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다못 보시더라도 또 나눠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관람 팁을 달라고 했는데 다 봐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1: 그리고 또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든 전시는 음성 안내를 이제 해드립니다. 근데 도슨트가 해드리면 좋은데 도슨트가 이제 시간대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본인이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QR코드로 음성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챙겨서 그걸 이용하시면 보다 풍성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자미술관의 관장이시고 또 이제 역임을 두 가지를 공동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뭐 일단 계획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올해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에 부디 많은 분들이 참뭐 참관을 하셔서 우리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0: 우리가 이게 유익하고 아름답고 또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도예를 많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경기 도자 비엔날레에서 우리 도자의 신비로운 매력을 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도자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관장님께서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경기 도자 미술관 장기훈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장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고유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9월 25일 국립국악원에선 우리 악가무를 만끽할 수 있는 휘영청 둥근 달이 펼쳐집니다. 올해도 씨앗 고르기부터 모심기, 추수와 방아찍기 등 한해 농사를 담아낸 평안도 향두개 놀이와 줄타기 신동이라 불리는 얼음산이 남창동과 아버지 남해웅의 신명나는 줄타기도 볼 수가 있고요.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민속악단의 강강술래, 그리고 밝은 달빛 아래 즐기는 판꿋이 펼쳐집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세계인의 흥과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탈춤 한마당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는 9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중앙선 1942 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에서 신명과 해악이 깃든 우리 탈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이다 라는 주제로 24개국 28개 공연팀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탈춤과 창작극, 마당극부터 글로벌 마스크 야간 퍼레이드와 선유줄 불놀이를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리, 다채로운 전통문화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1, 2, 1, 2, 1, 2, 3, 4!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먹고 돈 잡고 욕 자르고 행인 잡고 배 아꼬고 이웃집에 밥 붙이기 잠자면 희가 애기와 배달고 발목 털고 한밤 주무름을고 호모가는 애기 내게 담배 달라 실러보고 정자 밑에 낮잠자기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뒤로 살짝 돌아가 복창 입을

저 멸이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Into the World.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나는 아라니 너 어절 실고 들어간다. 겨울 빠지는 손바지 겨울 빠지는 무신바지 가을 빠지는 겉바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타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1: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저희는 소리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1: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4: 좀 무리해봤어요.
1: 좀 무리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3: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1: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3: 아, 그래요?
4: 소울이 네. 넘치는 네. 파워풀한.
3: 아,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1: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3: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3: 딜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1: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1: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 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4: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1: 그러면
3: 저희도 소리맵시도 같이 할까요?
4: 좋아요, 좋아요. 네.
1: 자, 손을 그렇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4: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자, 다 같이 시작.
4: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4: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1: Let's go!

내 바지는 나 발바지.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1: 일해야 돼요.
0: 네? 일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이제 박수를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2: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2: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2: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2: 예, 놀러.
0: 아, 진짜요?
2: 남편하고 둘이.
0: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2: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2: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2: 추남이 아닌
0: 석.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2: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0: 석!
2: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0: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분은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 이렇게
4: 아, 이렇게 두 분이 산타 하세요.
3: 이렇게.
0: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밤? 그치,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5: 바람이 분다.
0: 이렇게 생 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예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꾸며주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2: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2: 어머니,
0: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2: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2: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2: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와우.
2: 와.
0: 미모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 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네요.
2: 닮았죠.
0: 아
1: 진짜 웃는 모습이.
3: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4: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0: 아, 훌륭하십니다.
5: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3: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2: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3: 멜로디 해주시면 네, 제 생각에
4: 네 멜로디
2: 와,
4: 네.
2: 와 박수 여러분
1: 갑자기
2: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한다는 자체가
1: 너무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 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나오지 않네요?
3: 너무 부끄러우셨어.
0: 소연 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다가가면
1: 아, 그래요?
0: 더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거기도 계세요?
1: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3: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4: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로맨틱 아니셨어.
3: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1: 네, 잠시만요.
3: 네. 그러면 어머니 나. 아.
2: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3: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1: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박수 소중한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까 나가셨는데 어렵고.
0: 자, 렛츠고.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신명나게 돌아보내기.

0: 캣!
1: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2: I love.
3: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인사동에 되기 위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2: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흥타령에는 남도 음악의 깊은 멋이 담겨있죠.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꺾고 떠는 남도가락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을 알아야 남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도 음악에는요, 판소리와 산조, 시나위, 그리고 시김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면 9월이요 날로 하면 18회입니다 이 나라의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축원 말씀 올리오니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0: 네, 여러분도 마음속 바람을 함께 빌어보셨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간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비손 만나봤습니다. 바라지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우리 아지트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아니, 의상도 정말 푸릇푸릇하면서 환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약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 뭔가 이 바라지의 무대는 항상 아 마음이
2: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0: 네,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또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셔서 사실 또 오늘 좀 마음이 편한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바라지 전체가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시청자분들께 우리 아지트의 온 소감을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이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리 바라지에서 소리를 맡고 있는 김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의 강민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 대표 조성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의 바라지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바라지에서 피리를 맡고 있는 오영빈입니다.
6: 네, 바라지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바라지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정광윤입니다.
0: 네, 아 정말 먼저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절을 올려요.
2: 아이고,
0: 오냐, 역시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라는 팀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바라지가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지 순 우리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굿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무녀가 앞에서 소리를 할 때 네. 뒤에서 연주자들이 노래로 하면서 그걸 돋구는 거를 바로 네. 그거를 음악적 양식을 바라지라고 해요. 네. 근데 바라지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주로 소리를 하지만 뒤에서 우리 팀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바라지만의 내세울 만한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 바로 바라지입니다.
0: 네. 아, 그래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지만 또 바라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제가 하겠습니다.
0: 네네네.
7: 아,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한승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저희한테 음악을 이제 뼈대를 던져주시고 저희는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0: 우리 한승석 선생님은 사실 또 국악계에서는 작신이라고 또 불립니다.
1: 맞아요. 작창의 신.
0: 네, 작창의 신. 정말로 창극단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고

0: 이 바라지의 예술 감독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이 바라지 음악 안에서의 한순석 선생님께서 그 음악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이 바라지가 돋보일 수 있게 그 음악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자문을 또 주시기도 하잖아요. 2009년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2집 음반까지 발매를 하셨는데 바라지의 대표곡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1집 음반에서 이제 비손 네. 그리고 이제 바라지 축원 네. 그리고 우치타 등등 이렇게 여러 곡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2015년도에 그 세계 월드 뮤직 축제인 네. 그 워맥스라는 네. 그 축제에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가지고 네.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또 무대를 또 장식을 하고 네. 그리고 2집 때는 또 저희가 바라지가 잘 하는 것이 이제 네. 전통 음악을 가지고 네. 굉장히 바라지스럽게 그런 색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네. 저희가 전통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라지의 곡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음악의 조금 재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네,
1: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음악 등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바라지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바라지는 네. 그 팀 이름 그대로 그 누군가를 바라지해 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 7명이 네.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 때 그 온전한 힘이 관객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이 선생님들, 그 선배님들, 그 동생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울뻔했어요. 살짝 진짜 울뻔했어요. 진짜로.
3: 우리 형님이 말 잘하네.
1: 그럼 울었어야지.
2: 울려고 했는데 울면은 그게 또 프로가 아니잖아요.
4: 그 이거에 비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늘 오영빈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 잘 들었어요.
0: 네.
4: 밖에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당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들 밖에서 네. 덜덜덜덜 떨면서 네. 얼마나 열심히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거를 외웠어요. 본인이 써놓고도 네.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못할까봐 밖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잘했어. 이어서 해봐.
3: 그래갖고
2: 그래서 좋았다.
0: 아 이게 보니까 또 김유리 씨에 이어서 우리 최은혜 씨 사실 또 이제 팀에서는 가장 막내를 네. 지금 막내로 있는데.
5: 네 막내예요.
0: 어떠셔요 지금 하시면서 좀 이게 같이 함께 하니까.
5: 일단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는 네. 너무 20대 중반이고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선생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네.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제 뭐 너가 같이 한 팀에 있을 때 그래도 어울려 보인다
0: 네.
5: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0: 네.
5: 또 음악적으로도 지금 같이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0: 네.
5: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눈치를 보시네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대기실 가서 보니까 아주 은혜 씨도 정말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어디서든 항상 그 강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지 팀 내 안에서 같이 함께
3: 험난해요.
0: 육아를 하고 네. 계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3: 험난하죠. 열심히 그렇게 커야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음악을 할 수 있고
0: 네.
3: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5: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네.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0: 네.
5: 어떻게 이렇게 센 사람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냐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고
0: 그만큼 그 은혜 씨는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유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되게 강함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1: 제가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창극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극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4: 일단 그 강민수 씨가 네. 강민수 씨의 이제 작고하셨지만 부친께서
0: 네.
4: 진도 다시래기 그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0: 네.
4: 문화재셨어요.
0: 네.
4: 그리고 지금 강민수 씨는 전승 교육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희극, 창극을 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바라지에 이렇게 계시는데
0: 네.
4: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
0: 네.
4: 그리고 다들 끼

0: 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연주도 하지만 또 이런 연희극으로 그러니까 전통 창극이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웃음 포인트들이 많은 연희극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1: 네. 그렇다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돈의 신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 돈의 신 이 그 네. 그리스 희극에 보면 네. 부의 신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극을 저희가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께서 어떤 연출과 작사 이렇게 다 맡겨서 각본을 맡기고 했던 게 요즘 그 가난과 부의 네. 그런 좀 다소 무겁지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난함에 쩔어서 사는 사람 반면에 네. 또 부자여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바라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창극으로 만들어서 재창작해서 좀 세상을 좀 더 공평하고 부자 가난과 부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지스럽게 약간의 해악과 웃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바라지의 활동 정말 더욱더 응원하겠고요. 오늘 나와서 이제 다음 곡으로 돈의 신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2: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부를 추척을 하고 그거를 탕진하면서 네. 인생의 그 돈에 대한 흐름을 그냥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그런 걸 웃음 삼아 마지막 장면으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은 마지막 돈의 신의 한 장면을 끝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우리 소리 바라지의 창극 돈의 신 함께 만나보시죠.
4: 아이고, 아이고 대출아,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아이고 대출아 죽으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5: 우와 살아났어?
4: 오메 박대출이 또 살아났네.
6: 못 가지. 아 이대로는 못 가지. 응? 아 억울해서 못 가지. 어떻게든 응? 부자로 한번 살다 죽을 판이요.
4: 아야 그런데 너 아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6: 아이 그런 것도 같고.
4: 응?
6: 아이 긴 꿈을 꾼 것만 같아.
4: 아이 긴 꿈은 긴 꿈인데. 뭔가 왕창 받았다가 몽창 뺏긴 느낌 아니여?
5: 그러니까.
6: 아이 그란디. 응. 강만수 씨는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딜 간겨?
4: 이게 저 여기서
6: 술 마시는 거 아니야?

0: 형님은 아침부터 다시내기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술 퍼먹고 댕겨?
1: 판대한 세레브로석이야. 아야, 이장님 댁에서 갱아지 새끼 난다께 아니 경문하러 갔다 왔지.
2: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갱아지 새끼 난다고 경문을 해? 돈 몇 분에?
1: 내가 돈 땜시 갔겠냐?
2: 그럼
1: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갔지. 아야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라도 아니 저렇게 아픈께 정성껏 축원하고 난께 아니 마음속에 내가 천지간에 제일 부자더라고. 아야 야들아. 예. 예. 부자를 멀리서 찾지 말어.
3: 그럼요.
1: 아니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세상만사 무탈하게 잘 사시라고 아니 빌어주는 우리 바라지가 아이 천지간에 제일 부자 아니더냐?
3: 아, 딱 그라지에. 아니 우리 바라지가 우리가 돈이 없지 어디 뜻인 마음이 없겠어?
4: 돈이 없지, 재미 없어.
2: 그럼 네. 마음 한번 다시 잡숴봐.
0: 그래 봐.
1: 아야 그러면 성재야, 네. 너랑 광민 너랑, 네. 너는 대금 불고 너는 아진 김씨로 차분하게 마음을 한번 잡숴.
2: 아, 알았어. 아, 예, 알겠습니다.
1: 옳지.
3: 인자봉께는 우리 만수 씨가 바로 돈의 신, 돈신이었네.
4: 아이 그래. 아이.

0: 아야 야들아.
1: 예.
0: 아이오 우리 국악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가득하시고 행복 가득하시라고 우리 축원이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자. 대추나 나온 날.

하고 명명시명을 하자고 구리구리 해가를 하자고 서리서리 논비를 불.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다양한 남도 음악의 멋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판소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오롯이 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음악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젊은 소리꾼을 바라지해주는 든든한 분이기도 하죠.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 소리의 길을 넓혀주고 계시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운한 뒤 춘향 형상 가련허다.

뜻이 솟아서고 비치고죠. 파광망대 막혔은지 앵무소를 내가 허히 보며 천전 반측

올까 이화일지 준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군불륭 단장 성의 빛만 많이 와도 오구임 생각

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현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

돔 앞에 인드 흐르는 도로

0: 네, 언제 들어도 애절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박예리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예리 명창 잠시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1: 네, 영광이에요. 제가 방송으로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요 선생님.
1: 네, 근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네. 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애정하고 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여기 와 있는 듯 했어요.
0: 제가 이렇게 아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게스트를 모시면서 진행자의 역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과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역할이 사실 내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공부하고 느끼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1: 정말요?
0: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오늘 네.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어요.
1: 아유 감사드려요. 그런데 네. 너무나 왜 그 찰떡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0: 정말요?
1: 이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준수 씨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냥 평생 하면 좋겠어요.
0: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죠.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가장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대중과의 어떤 그 국악의 접점을 잇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지만
1: 네.
0: 그 앞전에도 뭐 안숙 선생님도 계셨고
1: 그렇죠.
0: 네. 그러한 선생님들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과 후학들이 또 그 길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한때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 깊어져야지 자꾸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하는 건 뭔가 외도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0: 네.
1: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열어가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조금 그런 혹시라도 소리꾼으로 명창으로 잘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0: 네.
1: 사람이 자꾸 한눈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보다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국악인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0: 네.
1: 이런 춤을 추면 좀 안 되지 않나? 그 겁도 나고
0: 네.
1: 뭔가 이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0: 네.
1: 저도 주변에 뭐 파핀현주 씨 같은
0: 네.
1: 그리고 또 돌아가신 성창순 선생님께서도
0: 네.
1: 에리야 너무 보기 좋아 그래 소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0: 네.
1: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큰 스승님들의 격려 말씀이 아 그래 아직 괜찮다.
0: 네.
1: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용기가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주시고 또 언제나 그런 뿌리를 잃지 말라는 어떤 또 동

0: 씨의 그런 조언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김준수 씨 그때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네.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나라고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준수 씨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우리 김준수 씨가 판소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이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셨잖아요.
0: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거에 사실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중심, 내 뿌리는 잃지 말자라는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선생님을 아마 찾아가서 그런 많은 조언을 또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언가에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는 박예리 선생님께 꼭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1: 박예리 고민 상담소 맞아요. 하나 네, 열어보겠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국악방송에 그거 꼭 있어야 돼요.
1: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진짜로 많은 대중들과 같이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외에도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완창인데 이 완창을 매년 선생님께서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제가 처음 완창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꼭 완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 힘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굳이 완창을 왜 하느냐고 네.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것도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네. 그 소리의 중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도 함께 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꼴로 춘향가 6시간 또 심청가 5시간 그 다음 다음에 또 춘향가 6시간 심청가 5시간 해오고 있는데 완창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공부가 돼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안숙선 선생님께서도 네. 완창 공연을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창을 하세요? 그랬더니 날 잡아놓고 나면 그게 내 공부되는 거지 하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꾼이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분 좋은 숙제?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가 내 그 소리살을 꽉꽉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0: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나를 받아놓고서 연습을 하다가도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어떡하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관객 여러분들은 와서 소리꾼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꾼은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하면서 내 소리를 갈고 닦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사실 바쁜 와중에도 이 공부를 놓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덩달아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사실
1: 맞습니다. 나를 받아놓고 봐야 돼요.
0: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아가야 할 곳은 판소리라는 나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1: 제가 올해로 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41년이 됐더라고요. 스승님들께서는 늘 소리는 평생 공부다라는 네.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만큼 계속 배워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승님들의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뜻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저 목청껏 네. 열심히 질러내고 또 식임새를 아주 잘 구사해내고 이런 시기들을 거쳤다면 제가 살아온

0: 보면서 느꼈던 삶의 경험치들을 소리에 하나씩 턱턱 얹어가면서 그 소리에 그 들어있는 삶의 희노애락을 네. 알아가면서 네. 소리에 요만큼씩 좀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또 평생 공부해가는 과정이겠구나 네. 싶더라고요.
1: 내의 뿌리를 잃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나의 소리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활동들도 이어가야 되겠고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우리 판소리의 소리판에 오기 전까지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걱정을 먼저 앞서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리판에 오시면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재밌었어? 사실 그 작은 관심에서의 그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는 문턱이 그분들에게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0: 근데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 덕분에 그 문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우리 국악이고 늘 가까이 있는 음악이 우리 바로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작곡가 이지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려소교 가시리 네.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 중에 갈까보다라는 네. 대목을 이렇게 음악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신윤복 선생님의 네. 월하정인이라는 네. 그림을 보시고 그림과 우리 소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네.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함께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갈까 보다, 나도 따라갈까 보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실 분들이 이 곡 들으시면서 그리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 작곡하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직접 네.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MR이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이라는 네. 거죠?
0: 아 그리고 제가 옷도 네.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오지총 작곡가님의 네.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곡이 그 대를 잇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근데 무엇보다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또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늘 봐왔지만 이 공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1: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박예리 명창의 월하정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남도 음악의 멋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라지의 무대와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또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지고 예술적인 남도 음악의 진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남도 음악을 비롯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에너지 전략도 전략대로 하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5: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6: 한 번에 빠져갑니다.
4: 26도로 가로 잠궈.
7: 절약을 전략적으로.

가장 뜨거운 계절이 무르익는 지금 이 무대를 향한 저희의 열정 또한 뜨겁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창당공연 월은 여인의 삶과 시간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동물 레퍼토리, 깊은 호흡과 섬세한 정서가 스며있는 윤성주류 산조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그럼 윤성주 추미품은 호흡과 기운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0: 가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끌어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5: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6: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탑5 진출자들의 윤곽이 여러분 앞에서 모두 공개가 됐고요. 결선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좀 따뜻한 포옹을 한번 나눠주시죠.
1: 뜨거고

0: 하늘 뒤집을 작은 거인이 온다. 국악신동 발굴 프로젝트 압도.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악동 MC 아나운서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심을 다해 노래하고 연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 국악을 표현해온 악동 친구들입니다. 사실 오늘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가 수놓아지는 귀중한 날입니다. 잠시 후면 지난 수개월의 여정을 걸어왔던 탑5에 오른 악동 친구들의 무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점수는 우리 멘토분들의 점수와 청중 여러분들의 점수가 합산이 될 텐데요. 멘토분들의 점수는 각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멘토님이 직접 지도했던 멘티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네 분의 멘토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와 함께 청중 점수도 합산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점수가 높은 고득점 순으로 해서 우승자 그리고 탑3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난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할아버지께서 지켜보실 수 있도록 이 무대를 준비했던 친구입니다.
1: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슬퍼하셔서 할머니가 안 속상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 뭐 하고 싶어 이번에 결선 때?
1: 뺑덕이가 박타는 거예요.
2: 뺑덕이가 박을 타? 그건 아마 창극 역사상 너가 처음일 것 같다.

같이 헤끄더면 헤끄더고 헤끄더면 끄더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시네? 그러고 보니 여기 어디요? 왠지 낯설지가 않아. 아, 여기가 바로 고창 문화의 전당이구나. 혹시 저희 어머니 못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멋있어요. KBS 똥 대박 기원합니다.

0: C'est parti.
1: (웃음) 네, 1호와 어린이의 홍보가 박타는 대목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중평가단 여러분의 점수는 다섯 명의 악동들의 무대가 모두 끝이 난 후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멘토분들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근 멘토님, 한번 이 무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2: 무대 장악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대가 좁을 정도로 너무 잘했고요. 경연이라는 느낌을 넘어선 스타성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본 무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저도 여기 앉아만 있지 거의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박을 열고 또 소품을 바꾸고 단계 코음까지 이끌어내고 노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쓴다는 것이 사실은 성인 소리꾼들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로아 참 잘했습니다.
1: 이제부터 우리 이로아 양의 멘토분들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97점, 95점, 95점, 95점. 합산 점수는 382점. 382점입니다.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우리 와 지금 점수가 원래 기대하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4: 그런 건 전 잘 몰라요.
1: 그냥 무대에만 집중했어요?
4: 네,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건 잘 몰라요.
1: 점수가 찍어는 신경 안 쓴다. 아, 이 친구가 얼마나 스타성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로아 양 수고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좋은 성적 기대하고 있을게요.
4: 감사합니다.
1: 안녕.
5: 대단해.
6: 대단하다.
1: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악동 참가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민요를 사랑한 초등학생입니다. 박지민 어린이의 장부타령과 태평가 커다란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진이니가 조금씩 빨라지거든요. 계속 3박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피치가 떨어져요. 근데 니나노가 첫 소절이기 때문에 거기는 피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높나요? 조금 높아요? 아, 근데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이겨내야 돼요. 며칠 안 남아가지고.

0: 네, 너무너무 잘 봤고요. 우리 지민 양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안무를 예쁘게 짰는데 음정이 하나도 틀리는 것도 없고 흔들리는 음정이 없어서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 지민 양하고 딱 맞는 무대 보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나도 편안하고 여유롭게 무대를 잘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고 정말 계속 웃으면서 또 홀린 듯이 봤는데요. 이 춤사위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했고 피드백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지민 양이 다 해냈거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3: 우리 추다의 멘토님을 제외한 네 분의 멘토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97점, 98점, 97점, 93점 합산 점수 385점입니다 385점을 받은 박지민 양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엄마, 아빠 정말 고맙고 사랑해.
3: 네, 여러분 우리 사랑스러운 박지민 양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과연 초등학생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깊은 감성과 표현력을 보여줬던 친구입니다. 결선곡으로는요, 적벽가 중에서 세타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4: 지금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사실은 보이지 않았어. 그게 무대에서 표출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괜찮아, 울어도 돼. 지금 되게 막 슬프기도 하고 그 마음이 맞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맞아.
2: 끝! 끝! 털이!
4: 야, 쓰고

안정원은 각세 소리.

0: 정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세타령이라는 노래가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이 그 원혼들이 새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이 감정을 이 어린이가 알기는 쉽지 않은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울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적절하게 그 감정선을 가져가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민경원 씨 잘했습니다. 최고예요.
1: 무대를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관객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무대를 끌어가는 힘이라든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서도 성장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0: 촉촉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이봉근 멘토님을 제외한 네 분의 멘토님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93점, 96점, 98점, 97점이 나왔습니다. 합산 점수입니다. 384점. 384점을 받았습니다.
2: 이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리면 소리, 트로트면 트로트, 모든 끝까지 해내고야만 하는 우리 특별한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고채희 어린이, 커다란 박수로 여러분 청해 듣겠습니다.
3: 왜 옆으로 걸어?
4: 옆으로 걸어?
3: 안으로 걸어?
5: 아니 내가 앞을 보면서 걸으라고 그러니까 무대를 한번 딱 보라고 했는데 저걸
6: 아니지 아니 당당하게 나와야지 무대를 딱 보면서 시선으로 압도를 해야 돼
7: 걸주부 여자 5대
8: 걸주부 여자 5대
7: 그렇지 그렇지 웃어 웃어 웃어 웃어
8: 아이 아우 나
7: 그렇지
8: 웃어
9: 말 같으면 더욱 좋다.
8: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범 우아도라 요단 전향.
9: 그렇지.
5: 오, 되게 똑똑하다. 완전 쑥쑥이다.
9: 채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지?
5: 그렇지.
10: 귀여워.
9: 그게 더 무대에서 많이 발현됐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지? 우리 파이팅 합시다.
8: 걸주부 여자 5대 토끼를 기용하였나이다. 잠깐! 헐! 이 많은 군사들이 날 잡으러 온다고? 난 그냥 불뜯던 평범한

야이라 태그 치면 독주타니 야기장 건 우기탕

빠르고 달나라도 다녀온 지혜로운

0: 우리 고채희 악동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연기력이 너무 좋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채희 양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재능인 것 같아요. 오늘 무대도 역시나 연기력이 너무 좋았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동작이 조금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소리를 더 많이 보여줘야 될 때는 좀 더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제가 토끼를 참 오래 했는데 이렇게 예쁜 토끼는 처음 봤고 우리 채희가 무대 전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연습한 것만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오늘 이 무대를 계기로 해서 정말 소리꾼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고채희 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분의 멘토분들의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분의 멘토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94점, 96점, 96점, 95점이 나왔습니다. 합산 점수를 공개합니다. 381점입니다. 우리 381점을 기록한 고채희 양에게 커다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지금 왜 약간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0: 너무 좀 무대를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 일단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마치고 나니까 누가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요?
3: 엄마랑 선생님이요.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엄마도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우리 채희 양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채희 양 고생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5: 잘했어. 왜 울어? 내 안에 들어가 안 싫어.
0: 이제 마지막 무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숏폼 예선 영상부터 단 한순간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과연 오늘 마지막 무대까지 그 기세와 순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0: 얘기가 좀 느려, 아, 좀 더 빨라야 돼.
1: 사라진 것 같은 느낌.
0: 어, 지금 안 맞았어.
1: 네.
2: 그러니까 어쨌든 밴드랑 지금 합주를 하는 거잖아. 합주에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맞출 필요가 있고, 밴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기에 저 하이아 소리를 조금 잘 들어봐.

0: 나 있어.
1: 야,
0: 아, 잠깐 잠깐 나 점수 못 했다.
1: 야, 세상에.
0: 어머.
2: 네, 아유 우리 김우혁 씨. 가야금을 타는 모습에서 어떠한 그 뚝심이 느껴지고요. 이 밴드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서 다음 섹션에 넘어갈 때마다 호흡하는 거. 이거는 웬만한 프로 연주자들도 긴장하면 할 수가 없는 제스처예요. 그리고 또 연주를 하는 게 마치 전 또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함과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의 조카가 돼주실지. 네, 좋은 무대.

0: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사실 겜병오류 가야금 산조를 처음에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아, 왜 굳이 약간 어려운 길을 돌아가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또 김병오류 가야금 산조는 더욱더 왼손에 표현법이 많고 연주자의 호흡법에 따라서 완전히 박자가 들쭉날쭉해지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독이 아니면 득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 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멘토가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정말 멋있는 공연을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정말 대단한 찬사들이 이어졌었던 우리 김우혁 악동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박천경 멘토를 제외한 네 분의 멘토분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대단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99점, 99점, 99점, 96점입니다. 우리 네 분의 멘토의 합산 점수 393점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참가자 중에 유일하게 390점대의 엄청난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아 우혁군, 일단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 위해서 줄이랑 안쪽도 다 바꿔주시고 그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박천경 멘토님이 저 조언을 하나하나 해주실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청중 평가단 여러분들도 제 연주를 되게 집중하면서 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이리저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김우혁 악동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우혁 군, 안녕하세요. 판을 뒤집을 작은 거인이 온다. 국악신동 발굴 프로젝트 악동! 대망의 최종 우승자가 발표될 시간입니다. 2위와 1위가 지금 8점, 1위와 5위의 격차도 1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중 여러분께서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청중 평가단 투표 점수를 합산한 최종 순위를 공개합니다. 먼저 5위입니다. 자, 5위를 발표합니다. 자, 5위는 바로 멘토 점수 381점, 청중 평가단 점수 72점, 총점 453점, 고채희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채희 양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4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멘토 점수 382점, 청중 평가단 점수를 공개합니다. 77점, 총점 459점, 바로 이로아 양입니다. 여러분 이로아 양에게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탑3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상금 300만원의 주인공 우리 탑3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3위입니다. 3위의 멘토 점수 공개합니다. 385점, 청중평가단 점수, 청중평가단 점수 80점, 총점 465점, 박지민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지민 양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1위를 발표하기 앞서 지금 1위 후보가 되는 두 명의 악동분들을 이제 무대 가운데 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멘토분들 점수는 제가 가장 높았긴 했는데 그 경원이가 판소리도 진짜 너무 잘해서 아마도 총중평가단 점수는 경원이가 더 많지 않을까 또 예상이 돼요.
1: 1위가

0: 되고 싶은 마음은 물론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무대에서 좀 디테일 살짝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혁이 형이 이제 저 익선관을 쓸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국악신동 발굴 프로젝트 악동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김우혁군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멘토 점수 393점, 청중평가단 점수 89점, 총점 482점. 김우혁군이 대망의 1위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최종 2위 민경원군 청중평가단 점수 93점을 합산해서 총 477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친구의 커다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박천경 멘토님께서 우리 김우혁군께 트로피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지금 소감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죠.
4: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은 그냥 즐겨야겠다, 무대를 그냥 등수 상관없이 그런 생각으로 임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니까 정말 기쁩니다.
1: 네, 아 여러분 즐기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대 위에서 증명해냈었던 우리 김우혁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국악신동 발굴 프로젝트 악동 수개월간의 여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악동 친구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 뒤집을 작은 거인이 온다. 국악신동 발굴 프로젝트 악동.
5: 국악을 시작했을 땐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6: 손은 자꾸만 굳고 장단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떨렸죠.
0: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무대 위에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함께 호흡하는 멋진 국악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5: 지금 저희는 우리의 하늘을 향해 달려갑니다.

0: 대나무로 만든 대금, 명주실로 만든 가야금과 검은고, 천연의 재료로 만든 국악기. 그런데 국악기 중 유일하게 철사를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다. 이 악기는 250년 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기로 피아노의 전신이 된 이 악기. 이 악기는 과연 뭘까? 이 악기를 처음 들여온 이는 조선시대 실학자 홍대용. 담원 홍대용은 지식인이면서 풍류를 아는 멋진 인물이었다. 1766년 34세 홍대용은 작은아버지 홍업을 따라 중국 북경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처음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악기는 바로 양금. 양금은 18세기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해진 악기로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서양금, 구라파, 즉 유럽에서 건너온 철사로 된 악기라 해서 구라철사금으로 불렸다. 사다리꼴 공명통 위에 가는 금속줄로 만든 현을 얹고 그것을 차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 양금. 주석과 철, 합금으로 만든 56개의 줄이 있으며 가느다란 줄 4개를 한 벌로 하고 모두 14벌의 줄을 2개의 괴로 받쳐놓고 연주한다. 소리가 화사하고 맑으며 영롱한 음색이 난다. 지금은 영산회상 등 줄풍류 음악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국악기가 된 양금. 하지만 처음에 양금은 대중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리가 작고 56개나 되는 줄을 모두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악기다. 가는 철사줄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정이 쉽게 변하는 단점이 있다. 이규경이 쓴 양금악보, 구라철사금자보의 기록으로 보아 양금은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도 한동안 널리 연주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금이 피아노의 전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양금은 고대 아시리아, 페르시아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널시모로 불리며 연주되었고 아라비아로 건너가서는 산투르라고 불리며 연주되었다. 널시모는 유럽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로 개량되었고 서양음악의 대표 악기라 할 수 있는 피아노의 전신이 되었다. 조선에 유입된 초기에는 악기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양금의 반전이 시작된 건 18세기 후반. 홍대용은 집에서 벗들과 음악회를 열어 양금 사용법을 알려주고 함께 연주하며 양금을 알렸다. 본격적으로 악기로서 궁중과 민간으로 퍼져나갔다. 양금은 독주 악기로는 쓰이지 않고 음량이 작은 현악기 위주의 관현합주와 단소와 함께 연주되기도 한다. 양금은 철사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색이 우리 음악에 새로운 음색을 더하는 역할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눈 다 챙겼어요?
2: 그럼
1: 출발할까?
2: 출발! 가슴 열고 장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0: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1: 네. 아빠.
2: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위험 요소 제보해야겠어.
3: 오케이.
0: 됐습니다.
4: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5: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6: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7: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지임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지임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지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저희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5: Where's the fun in 크레질?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아, 네.
6: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네. 모시는 입장에서 네.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4: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3: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6: 시즌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네. 더 오겠습니다.
0: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실 거죠?
6: 네, 네 그럼
0: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4: 아니면 막내만 네. 따로 나와도
0: 막내요?
3: 그건 또 안 되나 봐.
6: 같이 나와야지.
0: 아니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3: 맞습니다.
6: 네.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6: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3: 뭐 같이 했었는데
6: 우리 저희의

0: 크로스오버라는
1: 저희 컨텐츠
2: 얘기하려고 했는데.
3: 맞아 맞아.
1: 아 그렇구나. 네네.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2: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0: 사랑가.
1: 예 예.
4: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0: 자, 이리 오너라.
2: 네.
0: 나와 함께. 업고 놀자.
2: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0: 네?
2: 당당하게
3: 그래 열심히 해야지.
0: 당당했어요.
3: 아. 열심히 해야지.
0: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1: 이제 네, K-POP 아이돌 버전. 버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0: 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2: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4: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2: 얼씨구
1: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 업고 놀자.
2: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3: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펜타곤 10주년입니다.
2: 네. 네,
3: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 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0: 아,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나요?
2: 그러니까요.
3: 그렇죠.
2: 아, 마음껏 하세요.
3: 마음껏 하세요. 네.
0: 저는 지금 충무 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1: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2: 같이 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네. 아,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1: 노래도 너무 잘하고
2: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1: 그렇죠.
3: 아, 명창이죠.
2: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0: 아니었나요?
2: 그래서 그 정도로
3: 심사위원이
2: 정말 아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0: 맞아요.
2: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2: 네.
1: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2: 네.
1: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2: 네.
0: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2: 네.
0: 크레. 크리에이티브.
2: 네.
0: 그리고 즐. 즐겁게 즐기다.
2: 네.
0: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2: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질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질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
0: 맞아요. 노래도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3: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0: 네.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2: 네. 아 그래서 또 망설였구나
0: 네.
2: 아,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서 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를 막 쭈뼛쭈뼛 사는
1: 카타르시스가 있죠.
2: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요.
2: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3: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 팀들이
2: 네.
3: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2: 네.
3: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2: 네.
3: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1: 맞아요.
3: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2: 네.
3: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2: 네,
3: 그래서 딱히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1: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3: 그게
1: 맞아요.
3: 네.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2: 네.
3: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2: 네.
3: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네. 친구가
2: 소리 질러야죠.
1: 소리 지르기 담당. 명창 담당.
2: 명창 담당.
1: 고음 담당.
0: 파트를 짤 때

0: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1: 자연스럽게.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2: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2: 제가 상세 출신이거든요.
1: 이야, 또
2: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좀 러브콜을 좀 했어요.
3: 맞아요.
2: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네.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1: 네.
2: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어서 이 팀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1: 또 규영 씨는요?
0: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1: 네.
0: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1: 네.
0: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1: 네.
0: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1: 네.
0: 우리 형님이 끝내신 뮤지컬 서편제를
1: 네네네.
0: 보러 갔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때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울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1: 네.
0: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1: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2: 네네.
1: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2: 너무 있죠.
0: 무조건이죠.
2: 네,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쿠나 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사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1: 아 진짜 크레이지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3: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1: 네.
3: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2: 괜찮은데요?
3: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저도 사실 크레이지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이지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들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이지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주실
2: 맞습니다.
1: 거죠?
3: 네, 네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
1: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2: 네.
1: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것 같은데
2: 네.
1: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1: 네.
3: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의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1: 네.
3: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네,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불러주셔서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0: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1: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2: 명월이 만궁산하니 쉬어간대로 또하리.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같으면 더욱 좋다. 성관모 구간족이라 요단 항량 전림하루다. 연왕이 500금으로 조금 뼈 사갈생이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아니 해주랴. 들으네. 그때요, 어? 신봉사가 황성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렁저렁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겄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 뒤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지매 아이 그 이리와 방아라 좀 찧어주고 가지. 공연히 방아를 찧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찧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수라고 방아나 한번 찧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노이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며 찌읍시다.
1: 찌우지.
0: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딸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왕어였으니 랑기안이 중할소냐. 허유와 방아요, 유소씨의 구목이소 이랑기로 집지셨나. 허유와 방아요,
1: 그려
0: 옥변홍한테 두련가 가는 허리여자 미찔렀구나. 허유와 방아요,
1: 파조치
0: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머리 들어 오르는 양은 장의 도룡이 성을 낸드.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수혁 내딘 양은 주문왕의 돈 수른가. 허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 허리를나.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오가 대부 죽은 후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 상적인

0: 방아요.
1: 좋다.
0: 날 그덩덩 잘 찍는다. 아유 아 방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한번 찍어 봅시다.
1: 예.
0: 하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만천청산을 들어가 길고 곧은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향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방아요. 아. 보리 삶은 물에 부드받고 끓으라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어유와 방아요. 덜덕덕덕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아.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어유와 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0: 네, 오늘이 마침 추석날이어서 방아타령이 더욱 흥겹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고요. 유태평양 씨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준순의 아지트. 얼씨구 절씨구나 지와 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 또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이제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감독 역할을 또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려를 했다는 거라.
1: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네.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네.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0: 뭐요?
1: 근데 집에다가 잠깐 놓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아유 네.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네.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0: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요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제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막
1: 네.
0: 이런 게 생기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1: 네.
0: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감사하게.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 을 했습니다. 네.
1: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겠지만 또 유태풍 형씨의 마지막 폐막자 또 저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또 보면서 유태풍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무대도 있었고 통통 튀고 아 유태풍 씨가 하고 싶은 걸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0: 네.
1: 어떠셨어요?
0: 맞아요. 딱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장을 얘기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1: 네.
0: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1: 네.
0: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 네.
0: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0: 유태편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의 그 웃음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엄청
0: 그게 들렸다고요?
1: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구간이 네. 술 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 들어간다 술 이거 하면서 막 춤 엄청 추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거는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네.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할 정도로 네. 계속 술을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노예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1: 네.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이야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0: 아,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것들을
0: 그
1: 진짜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은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막.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울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맞았어요. 네. 박백숙으로.
1: 박백숙으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울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0: 그래서 사실 박다올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올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냐 그랬더니 어우 흔쾌히 좋다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1: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올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네 네, 맞아요.
1: 같이 함께 네.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년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도 전공했었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0: 유학파.
1: 유학파. 그리고 또 피아노, 뭐 기타 연주, 그리고 또 미디 음악까지 정말 잘 다루면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작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유태평년 씨.
0: 맞습니다.
1: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0: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네.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네.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네.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1: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0: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네. 매 순간이 술 들어간다.
1: 술 드셨어요? 술 먹으면서 작창하셨나요?
0: 아니죠. 진짜 그 술이 고플 정도로 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창작이라는 게 참 이 진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사실 그 SNS를 잘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루는 막 이 한 페이지가 네.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네네.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메어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1: 막 지르고 싶었구나.
0: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
1: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죠.
0: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1: 창창가의 역할. 네. 무대 위에서 이렇게 유태평년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년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0: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창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 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는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1: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평년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여우락 페스티벌 네. 폐막작에 만들었던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네. 휘뚜루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네.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마뚜루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네. 살지 말고 가끔씩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1: 그게 되나요?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네.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저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0: 크림파스타가 나오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네. 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크림파 어차피 먹는 거 그냥 크림파스타 먹어도 되잖아. 아 대충 그냥 먹어.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이런 생각.
1: 아 유태풍이님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0: 저는 입맛은 좀 까다롭습니다.
1: 먹는 거에 네.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0: 하여튼 그래서 그 위뚜루마뚜루 그런 곡이고 네.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네.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 깜빡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아 그러면 유태평 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평양 씨의 휘뚜루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딱 시킨 크림 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부리고 짜증내며 소리쳤지. 저기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하고요. 남은 추석 연휴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준비한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6번째 김준수의 아지트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같이 함께 시청해주셔서

0: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 위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1: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꿈것 같아요. 길고 이상한 꿈.
1: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0: 안녕하세요.
1: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야, TV 고쳤냐? 우리
0: TV가 고장났나요?
1: 그래, 고장났잖아.
0: 아, 그럼 잘 고칠게요.
1: 야, 전단지는 돌렸어?
0: 아, 이제 돌리려고요. 아직 안 돌렸어.
1: 형구야,
0: 네.
1: 네가 이러면 지금 관원이 오겠냐 안 오겠냐?
0: 죄송합니다.
1: 빨리 가서 전단지 돌려. 아니, 우리
0: 복싱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1: 복싱?
0: 네. 조지 부모는 45살에 세계 챔피언 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
1: 넌 몇 살인데?
0: 29. 차이가 많이 나.
1: 그러니까 조지 퍼는 45인데 너는 29이니까 난 복싱해도 된다고?
0: 네.
1: 또 만으로는 29 아니잖아.
0: 만으로 29이요.
1: 너 만으로 29이야?
0: 네.
1: 많이 많이 먹었네.
0: 아닌데 조지 부모는 45살에 세계 챔피언.
1: 알았어 알았어, 복싱해.

0: 혼자요?
1: 어, 복싱하자.
0: 아니, 저 혼자 못하죠. 관장님이 같이 도와주시면.
2: 아니, 내가 뭐 되겠냐.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전단지 돌리고 우리 같이 복싱하자.
0: 어? 관장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내가 되겠냐. 지금 내 지금 다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0: 어? 아,
2: 괜찮냐? 아,
0: 관장님은 지도만 해주시면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2: 그래, 그래, 알았어.
0: 시험 잡아주시고.
2: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전단지 돌리고 복싱하자.
0: 아, 관장님 감사합니다.
2: 그래. 빨리 가, 이제.
0: 야, 저 그러면 일단 전단지 많이 돌리고.
2: 야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0: 네?
2: 이거 가방.
0: 아, 가방. 아, 그럼 전단지 돌리고 체육관에 먼저 가서 몸을 풀고 있겠습니다.
2: 오케이.
0: 관장님 감사합니다.
2: 그래.
0: 항상 감사했어요.
2: 그래, 그래.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잔 아니 뭐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0: 관장님 잠깐만 저 잠깐
3: 야 몸이 아직 기억을 하고 있네 옛날 벌써 10년 전인데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네 관장님 많이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야, 야, 인마. 여기 교회야, 인마.
3: 아, 근데 손이 안 보여.
2: 야, 야, 이병고. 체육관 가서 해. 가.
4: 아이고, 씨. 얘는 뭐 잘못...
2: 응.
4: 볼까 빨아도 잘 맞춰놓은.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 왜? 왜?
0: 안녕하세요.
2: 아니, 왜? 근데 전단지 돌리라고 했잖아.
0: 아, 깜빡했다.
5: 오늘도 전단지 돌렸느냐? 병구가 여짜오되 안 돌렸는디 전단지 지금 돌리겠다고 하는구나. 아하, 관장 생각하기 저 놈이 날 가지고 놀고

0: 그 집어 들고 이곳저곳
1: 앞집 어, 병구야. 뒷집. 아유, 너 혼자 고생 많다.
2: 병구야. 우리 애들 잘하고 있지?
1: 고생해, 고생했어.
0: 오늘도 이렇게 순식간 속절 없이 흘러가니 세상

0: 그 라이트 칠 때 왼손 가드가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 나 잘 알겠지만.
1: 야, 빨래나 좀 제대로 해. 응? 냄새나서 못 쓰겠어.
0: 아이고 그러게 피줄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야 되는데.
1: 가지가지 한다.
0: 오늘 할게.
2: 형우야, 신이 꺼라.
0: 네, 아직.
2: 자, 또 가스비가 나가보셨어요.

0: 야, 병구야, 이 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어?
1: 관장님, 관장님,
0: 어.
1: 저그 시합 언제 돼요?
0: 아, 시합, 금방 잡히지? 시합.
1: 아니,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요, 이렇게?
0: 아야, 교환아. 이게 그 복싱은 항상 차근차근.
1: 아, 맨날 그 소리잖아요.
0: 야, 어디 가?
1: 아, 로드워 가요.
0: 야, 차 조심해서 다녀와. 성질이, 응, 안 좋아.
2: 관장님,
0: 어.
2: 피존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0: 아, 그냥 빨어. 무슨 피존이야?
2: 근데 교환이가 수건에서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0: 아, 그랬어? 그러면 사와. 자.
2: 아, 저 그리고 관장님, 저 전단지 다 돌렸는데 복싱 다시 이제 해요?
0: 아, 그러면은 피존 사오고 그 다음에 하자. 어?
2: 전단지 다 돌리면.
0: 지금 피존이 더 급하지 않냐? 복싱부가 일단 피존부터 사와봐.

0: 난잔데.
1: 승부야. 승부야, 이거 치면 안 돼.
2: 아, 싫어.
1: 이거 치면 더 고장나서 아예 팀. 어, 야, 승부야, 형 바지. 여기나. 자,

0: 전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 공연인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1: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소리꾼에는.
2: 수업

0: 갈게요. 안녕하세요.
1: 뭐 전단지?
0: 네, 등록하려고요.
1: 신입가는?
0: 네. 우와, 이거 다 필름 사진이에요?
1: 그런 거는 잘 몰라요.

0: 이거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1: 아, 네. 그거.
0: 안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1: 뭘, 이걸로?
0: 아, 네. 그거 나오네요.
1: 나와요.
0: 아, 네.
1: 근데 진짜 세 달에 10kg나 빠져요?
0: 아, 네. 뭐 저 시합 나갈 때는 2, 3주에 10kg씩 항상 감량했어요.
1: 와, 2, 3주 10kg?
0: 네. 그러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1: 지금요.
0: 어, 그럼 바로 뭐 몸풀 시작을 할까요? 그 이렇게
1: 발
0: 아 발 아 네 모양을 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뒤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뛰시면 되거든요.
1: 아, 뛰면 돼요?
0: 네.
1: 아, 네.
0: 아이고, 죄송합니다.
1: 아니에요, 괜찮아요.
0: 아,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아요.
0: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아, 복싱에서는 이게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앞인데.
1: 아, 그렇구나.
0: 아,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1: 아, 근데 제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코치님이라고 부르는 건가?
0: 제 이름은 이병근데 뭐 편하신 대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1: 네, 코치님.
0: 그러면 저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1: 저는 민지요.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0: 저희 이거 보고 다시 해볼까요?
1: 아, 네.
0: 여기서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1: 아, 이쪽이구나.
0: 4분 4분. 네. 아, 네, 맞아요. 4분 4분 뒤끝이던 건데. 와, 잘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 여기에서 네, 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서 원, 투. 네,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이게 원, 투거든요.
1: 네.
0: 민지 씨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코치님.
2: 병구 형 코치님 아닌데?
3: 맞아, 병구 형 코치님 아니잖아.
0: 어, 그 얘들아, 너희들 그 오늘 줄넘기 3라운드는 다 한 거야.
2: 어른인 척 하지마.
3: 맞아, 어른인 척 하지마.
0: 그냥 다시 아. 해볼까요? 네, 민지 씨. 네. 한 번만 더.
4: 야, 니네 빨리 운동 안 해?
2: 아, 왜 때려?
4: 니네 아빠한테 잃는다.
3: 아, 맨날 그 소리야!
5: 어떻게 아빠가 운동한대?
4: 아, 안녕하세요. 저 민지 씨라고.
1: 네네. 네,
4: 저는 여기 관장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네.
4: 네. 아, 저기 그 복싱이 그 한 초반에만 조금 좀 힘들고 나중에는 뭐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꾸준히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이게 또 효과를 보니까 열심히 뭐 하는 게 중요하고.
1: 네.
4: 응, 맞아. 이게 복싱화랑 뭐 글러브도 있으면 더 좋은데, 응? 그게 이제 5만 원.
1: 5만 원이요?
4: 네, 5만 원인데.
1: 나중에
4: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네.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 네.
4: 그럼 열심히.
1: 아, 네. 네,
4: 병구야. 네. 네가 그 잘 봐드려. 그리고 저기 그 교환이 그 시합 잡히기 전에 네가 교환이도 좀 잘 챙겨야 되겠더라. 걔가 좀 요새 좀 불만이 많아. 응? 알았지?
0: 군사님 저 비전도 사왔는데 복싱 이제 해요?
4: 아니 아니 저기 맞아. 그래갖고 내가 그걸 알아봤어.
0: 네.
4: 그래 잠깐만. 어디 있다?
0: 정말요?
4: 아 여기 있다. 여기 받아봐. 여기가 다녔다면은 그 이게 자격증을 주는 데래.
0: 아니요, 관장님 저는 복싱해가지고 시합 나가고 싶은데.
4: 아니요, 여기를 좀 알아봐라. 어? 어, 여보세요? 아, 인과장? 어, 야, 빨리 가서 와줘. 어, 니네 그 라이트급 하나 있지? 어, 야, 그게 우리 교환이랑 무슨 상관이냐, 어? 야, 우리 사장 지금 뻔히 알면서 지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1: 코치님, 저 이거 다음에 뭐 할까요?
4: 인관장, 그러지 말고 시합 한 번만 잡아봐봐.
1: 네, 코치님, 저 원투 다음에 뭐 해요?
4: 아유, 인관장.
1: 코치님.
4: 인관장.
1: 코치님.
4: 인관장.
1: 코치님.
4: 인관장.
1: 코치님.
6: 인관장.
1: 코치님.
7: 펀치드렁크 진행이 생각보다 빠른데요.

0: 펀치 드렁크란 게 뇌손상으로 인한 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매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최악의 경우 주변 사람들은 물론 본인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갈 겁니다. 복싱을 하셨다고 했죠? 이병구 씨?
1: 네, 판소리 복싱.
0: 판소리 복싱이요?
1: 네, 저 판소리 복싱 했어요.

0: 미안.
1: 지안아, 그냥 그거 한번 다시 해줘 봐봐. 다른 장단 또 뭐 있어?
0: 뭐 우리나라 고유의 장단으로는 중모리, 중중모리, 곡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이 있어.
1: 휘모리.

0: 괜찮아?
1: 응, 괜찮아. 지연아.
0: 응?
1: 나 꿈이 생겼어.
0: 뭔데?
1: 새가 최고가 될 거야. 너하고 나 판소리 복싱으로.
0: 나도 세계 최고 될 거야. 우리 고유 소리 판소리로.
1: 가장 한국.

0: 뇌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뇌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있습니다.
1: 코치님!
2: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씨.
0: 주야.
1: 차갑죠? 어우 따갑겠다. 아파요? 아프죠?
3: 나는 괜찮아 별로 안.
2: 너 진짜 가지가지한다.
3: 설가 내일 봐.
1: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3: 쟤 되게 착하네.
1: 아, 코치님.
3: 네?
1: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코치님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3: 저 안 착해요.
1: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한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봐봐요. 왜 항상 그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뭐 죄 지은 거 있어요?
3: 네?
1: 뭐 죄 지은 거 있냐고요.
3: 아, 네.
1: 사람이 다 미안할 짓 하면서 사는 거죠. 같은 실수만 하면 되지.
3: 아, 그쵸.
1: 코치님 표정은 원래 그런 거예요?
3: 제 표정이 뭐가 어때서요?
1: 내 동생 했으면 진짜 존나 세게 때렸을 텐데.
3: 되게 폭력적이지.
1: 어우, 진짜. 아, 코치님, 저 사진 있잖아요. 저거 코치님 맞아요?
3: 저거 저예요.
1: 아, 진짜?

0: 나요?
1: 네.
0: 저 사진 존잘인데.
1: 존잘?
0: 응. 존나 잘생겼다고요.
1: 감사합니다. 옛날에 많이 듣긴 해.
0: 아닌데요?
1: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0: 응.
1: 사람들이 뭐 누구는 양조이 아니에요.
0: 코치님 머리 짧은 것인가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렇게 눈이 부리부리한데 머리는 왜 계속 길라야?
1: 글쎄요.
0: 머리 자르면 존잘인데.
1: 응? 이상한데. 머리 언제부터 길렀는지 생각이 안 나네. 민지 씨 죄송해요. 제가 요즘 건망증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저희 가족력에 치매끼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말년에 치매로 되게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할머니 장례식장에서요. 할아버지가 여기 왜 이렇게 무섭냐고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장 복도에서 바로 제 앞에서 가끔 그때 할아버지 모습이 이상하게 불쑥불쑥 계속 생각이 나요.
2: 병구야. 난 알아. 넌 판소리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왜냐하면
3: 오!
4: 야, 이병구!
2: 관장님 찾고 계셔.
1: 아, 찾지 말라고요.
2: 사과드리고 다시 시작하자.
4: 복싱 다시 하자고.
1: 아, 됐어. 고집 부리지 마. 지원아, 끝났어.
4: 아, 제발.
1: 가라. 저기서 긴 말이나 좀 먹고 가라.
4: 우리 복싱 다시 하자.
1: 다시 안 해, 좀.
4: 제발, 일로 와.
1: 다 끝났어.
4: 아, 뭘 끝났는데?
1: 다 끝났잖아. 고집 좀 부리지 마, 좀. 아, 좀. 데리고 가.
5: 진짜. 제발.
6: 병신들 지랄들한테.
7: 아, 야, 왜 그래?
6: 뭐 병신어?
7: 야,
2: 병구야.
4: 야,
7: 야,
4: 병구.
6: 아이씨, 개새끼.
2: 육체. 자진몰이. 휘몰이. 잘 기억해. 이게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장단들이야. 병구야. 너 판소리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 될 거야. 왜냐하면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니까.

0: 서봐라 서봐라. 됐지? 하체가 문제라거든. 항상 하체가.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객님.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하나 새로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고쳐주세요.
1: 아니, 고객님. 이거 부품 갈아 끼우는 것보다 새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싸게 칩니다.
2: 그래도 저는 그냥 고쳐주세요.
1: 아니, 고객님. 새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싸다니까요.
2: 고쳐주세요.
1: 예. 예, 뭐, 알겠습니다.

0: 한 번만 좀 때려주세요.
1: 예?
0: 저 좀 때려주세요, 주먹으로.
1: 아니, 고객님.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0: 저 복싱해가지고 때려주시면 저는 그냥 피하기만 할게요.
1: 아니, 고객님. 제가 고객님 어떻게 때립니까? 아,
0: 죄송합니다. 좀 때려주세요.
1: 아니, 고객님. 제가 10분 안에 딱 고쳐놓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좀 때려주세요.
1: 고객님, 장난이 지나치시잖아요.
0: 진짜로 좀 때려주세요.
1: 아이 씨발 진짜 TV나 고친다고 사람을 족같이 보내 진짜. 니 뭔데? 니 돌아이

0: 좋아하세요?
1: 가끔 몸속에서 막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쳐주면은 피가 통해서 괜찮아져요, 금방. 세게 쳐야 돼.
0: 세게. 아.
1: 고통을 참으면서. 이게 장구 소리 같지 않아요?
0: 장구요?
1: 네. 제 옛날 친구가 장구 쳤어요. 저는 판소리 복싱하고.
0: 판소리 복싱?
1: 네.
0: 판소리 복싱.
1: 판소리 복싱.
0: 저도 초등학교 때 장구 쳤었는데.
1: 진짜로요?
0: 코치님.
1: 네.
0: 코치님 이상형은 뭐예요?
1: 저는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
0: 한복이요?
1: 네. 제가 좀 보수적인 데가 있거든요. 백의 민족.
0: 나 오늘 티셔츠 흰색인데.
1: 안 돼요.
0: 왜요?
1: 위아래가 다 흰색이어야 되거든요. 원리 원칙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고.
0: 아, 진짜요?
1: 확실해.
0: 흰색 입을 걸까?
1: 아, 아닙니다, 지금. 그럼 빈지 씨는?
0: 저는 착한 사람이요.
1: 그러면은, 저는 일단 아니네요.
0: 왜요?
1: 저는 나쁜 남자예요.
0: 말도 안 돼.
1: 진짠데.
0: 에이.
1: 그럼 민지 씨 착한 사람이랑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0: 저는 코치님 우리 일로 가요.
1: 체육관 이쪽이.
0: 알아요, 일로 가요. 아 빨리 와요. 여기 안 가봤죠?

0: 아, 죄송해요.
1: 남녀 칠색 부동산.
0: 코치님.
1: 네.
0: 근데 진짜 그 판소리 복싱 하셨어요?
1: 네.
0: 우와. 궁금해요, 판소리 복싱. 다시 하면 안 돼요?
1: 근데 관장님이 허락 안 해주셔가지고.
0: 응? 그걸 왜 허락을 받아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죽기 전에 후회할걸요? 아, 내가 그거 왜 안 했을까 이러면서. 그쵸? 보여주세요, 판소리 복싱.

0: 우리 같이 해요. 코치님 근데 판소리 복싱 코치님 말고 또 누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와 짱이다 진짜. 그래서 코치님 하는 걸 못 봐서 아무도 못 봤나 봐요 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판소리 복싱이. 어? 뭐 했다? 뭐 했죠? 뭐예요? 에이 뭐예요?
1: 좋아. 어. 어. 어. 어.

0: 움찔움찔 대면서 주먹을 날리고 박관장 눈치 보고 스텝 한번 눈치 한번 원투 한번 눈치 한번 박관장 다가온다 슬슬 눈치를 보던 병구 박관장이 다가오자 병구 시침이 딱 뗀다 병구전호 움찔움찔 대면서 주먹을 날리고 박관장 눈치 보고 스텝 한번 눈치 한번 원투 한번 눈치 한번 박관장 다가온다 슬슬 눈치를 보던 병구 박관장이 다가오자 병구 시침이 딱 뗀다 네 이놈 병구야 움찔움찔 꿈찔꿈찔 어물쩡 주먹 한번 눈치 한번 스텝 한번 눈치 한번 코치 한번 박관장 어디 있나 박관장 다가온다 눈치 보던 병구놈이 박관장 다가오자 벌렁벌렁 두근두근 이거지금 청소라오 병구 심장이 벌렁벌렁 박관장이 어디 있나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 코치 다 살펴보니 병구 심장이 벌렁벌렁 박관장이 어디 있나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 코치 다 살펴보니 병구놈 바쁘구나 아이고 이거 권투 아니오
1: 진님 좋아하나 봐요.
2: 품원.
1: 에?
2: 조지 품원. 제가 키울 거예요.
1: 우와 진짜요?
2: 네.
1: 우와 근데 얘 좀 뚱뚱한 거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응.
2: 품원도 같이 운동하 좋아.
3: 품원.
1: 품원.
4: 할머니.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아, 여기서 사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도시락을 싸?
5: 그럼 그걸 누가 먹어?
3: 교환아! 교환아!
2: 안녕하세요. 네.
5: 아, 우리 태안이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네네.
5: 얘가 이래도 속은 아주 착해요.
2: 아, 네, 알고 있어요.
5: 언제 잘날까 했는데 나도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어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4: 뭘 자꾸 간다 그래.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자니까.
5: 아이고 괜찮대도. 아이고 무슨 돈이 있어서 큰 병원을 가.
4: 할머니 할머니 손자 돈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의사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5: 괜찮아. 큰 병원을 가. 큰 병원을 가. 아이고 참.
2: 할머니.
5: 아 네 네.
2: 교환이가요 복싱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건강하셔야 교환이 시합 나가는 것도 보시고 또 교환이가 시합에서 이기는 것도 할머니가 직접 보실 수 있잖아요
5: 그럼요
2: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환이 말

0: 딱 한 번만 검사 받아보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좋아, 일 안 하냐?
3: 예, 가요.
0: 들어가, 변아.
3: 야, 이병구.
0: 응?
3: 피존 냄새가 좋더라고. 샀냐, 새로? 잘 샀네.
0: 고마워.
3: 그래, 저기 뭐냐, 체육관에서 볼까?
0: 그래.
3: 가.
0: 먼저 갈게.
3: 들어가.
4: 저기 안 바라고 엄청 아파.
5: 학교에서 다 조각 오느라 엄청 재밌어.
4: 아, 진짜?
5: 응.
6: 야, 니네 연습 안 해? 그 저게 뭐냐, 저게? 남자가 창피하겠냐고 끌어안고. 아,
5: TV에서 복싱 안 해요. 복싱보다 더 세요. 엄청 재밌어요.
4: 왜 꼬여?
5: 아니, 다 시켜요. 엄청 재밌었는데.
7: 응, 나와봐.
5: 왜요?
7: 뭘 왜요? 야, 일단 아빠.
6: 나 여기 TV에서 보는 거를 관장님한테 하는 거 알았어? 자, 가자. 자,
5: 아, 왜 때려요?
6: 야, 돈이 또 쏟아내. 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나가. 이거 이런다고 관장님 못 볼 줄 아냐? 반칙.
5: 타임이 어딨어요?
3: 아이고, 여전하시네, 형님.
6: 장승아?
0: 안녕하세요. 신입관원이신가요?
3: 이거 확실히.
8: 한국권투연맹 상임이사. 체육관에서 뭐 선수 빼돌리면 이러고 하는 거냐?
3: 아, 무슨 말도 그렇게 해. 그때 보고 아니야. 아이고, 뒤집어 봐.
8: 재개발 추진위원회. 근데?
3: 요즘 사람들 누가 권투 하나? 형, 내가 여기 섭섭치 않게 쳐줄게. 여기 정리하자.
8: 일 없어.
3: 아유, 이 좋은 땅을 그냥 놀려.
8: 뭘 놀려? 여기 체육관 있고 운동하고. 안 보여?
3: 아, 저 새끼 왜 자꾸 데리고 있는 거야? 아, 형이 이러니까 왜 삼두 소리 듣는 거 아니야?
8: 야. 삼류는 누가 삼류냐?
5: 아니야.
8: 삼류는 누가 삼류야? 야, 일 없으니까, 야, 빨리 가.
3: 예, 예. 아유, 뭐 잘해보려고 그러면.
8: 너 다시 오지 마라.
3: 형, 시대가 변했어. 아, 잘 좀 생각해봐. 고집 좀 부리지 말고.
8: 야, 병구야, 소금 뿌려라.
0: 소금 없는데요.
3: 아휴, 씨.
9: 그럼 전단지라도 새로 뽑아와.
0: 민지 씨, 이게 좋긴 좋은데.
10: 좋은데 왜요? 좋으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0: 아, 근데.
10: 왜요? 좋은데. 예? 아, 얘기해봐요. 답답해.
0: 네, 알겠습니다. 조직 부문 이야기가 들어가면 진짜 더 멋질 것 같아요, 저는.
10: 조직 부문이요?
0: 네, 그렇죠. 당신도 45살에 복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빨간색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써놓는 거죠.
10: 잠깐만요. 부탁해요.
0: 네. 거기도 조지 포먼 사진을.
2: 근데 민지 씨 진짜 대단하세요.
10: 뭐가요?
2: 그냥 손으로 툭툭툭툭 뭔가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10: 아 진짜요? 제가 원래 막 그런 디자인이랑 사진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2: 어 사진 좋아하시면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세요?
10: 네.
2: 달라고요. 사진을 좋아하시구나.
10: 아 코치님
2: 사진 작가
10: 신발끈 풀렸어요.
2: 아 그래요?
10: 제가 못 가질게요.
2: 아니 민지 씨. 뭐 괜찮으세요?
10: 괜찮아요.
2: 아, 좀
10: 기다려봐요.
2: 교환이네.
6: 이 뭐야? 어? 당신도 45살에 복싱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인마. 넌 좀 착착 좀 먹어, 인마.
11: 여보세요. 어, 인간장. 우리 교환이 라이트 그거. 아, 진짜야?

0: 너 뭐 먹냐? 이게 뭐냐?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약이야?
1: 비타민이야.
0: 비타민? 비타민 맞아?
1: 네.
0: 어?
1: 네. 뭐?
0: 좋은 거는 지 혼자 먹거든. 왜 아까워? 어?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0: 왜 아까워?
1: 아니, 어?
0: 아까워?
1: 아니.
0: 내가 먹으니까 아깝지? 어? 이거 몸에 좋은 거잖아. 야, 교환이가 시합이 잡혔어. 응?
1: 아, 그래요?
0: 근데 이거 어디 갔냐, 얘?
1: 아, 얼마 전에 봤는데.
2: 야,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3: 여기.
2: 예.
4: 야, 장승아!
5: 아, 형 왔어?
2: 아유, 회장님 오셨어요.
5: 아유, 강 사장이 가게 정리하고 서울로 간다네.
2: 그렇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하고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5: 아, 멀리 안 나가.
2: 아, 예.
0: 야, 너 우리 교환이 어디다 빼돌렸어?
5: 뭐?
0: 어디다 빼돌렸냐고?
5: 아유,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
0: 걔 시합 잡혔어. 어디 있어?
5: 내가 빼돌린 거 아니야. 아, 지발로 지가 찾아왔더라. 삼류 밑에 있다거나 삼류 될 것 같다고. 형, 그때 걔한테 그 얘기 왜 안 했어?
0: 뭔 얘기?
5: 경구 새끼 사고친 얘기.
0: 야, 그게 언제적 얘긴데?
5: 교환이는 아주 생 지랄을 하던데? 자기 전혀 몰랐다고? 사람이 솔직해야지. 아휴, 그럼 안 돼.
1: 민지 씨.
6: 네. 우와, 뭐예요 이거?
1: 이것은 아, 그때 민지 씨가 사진 좋아한다고 하셔서 옛날에 이거 체육관에서 쓰던 건데.
6: 제가 써도 돼요 이거?
1: 네, 민지 씨. 네.
6: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필름 들어있어요.

0: 찍힌 거예요?
1: 네, 찍혔어요. 근데 뽑아봐야지 알것 같아요.
0: 아, 그러면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1: 이렇게 나오면
0: 제 것도
1: 당연히.
0: 교환아. 그러면은 민지 씨, 저는
1: 제가 뽑고 바로 드릴게요.
0: 네, 조심히 가세요.
1: 안녕히 가세요.
0: 네.
1: 싸가지

0: 이거 하나. 너 시합 잡혔어. 그래, 첫 시합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래도 프로 생활 먼저 해본 거니까. 교환아, 교환아, 진짜 너 시합 잡혔어.
1: 너 도핑하다가 걸려서 프로 자격 박탈됐냐? 아니, 어버버거리지 말고. 너 때문에 여기 도핑한다 소문나서 시합 안 잡혔던 거라며. 씨발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그냥 좆될 뻔했네. 씨발로만. 너 그동안에 내가 시합 못 뛴 거 어떻게 보상할래?
0: 기원아 미안해.
1: 얘기해봐.
0: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1: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0: 기원아 미안해.
1: 에이 개새끼야. 할머니, 할머니가 나 시합 언제 나가냐고. 마지막까지 나 시합 언제 나가냐고.
0: 마지막이라니.
1: 할머니가 나 시합 뛰는 거 보고 싶다 하셨는데.
0: 기원아.
1: 야, 이 씨발아마. 아,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 할머니가 나 시합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 개새끼야. 씨발, 네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2: 이거 병구가 직접 낸 거야?
3: 알지. 그 새끼 복귀 못해. 도핑이잖아. 아, 형이 부탁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 체육관만 정리합시다.
2: 쉰 소리 하지 마. 일 없으니까.
3: 아이고. 아니 말고 마음대로 해.

0: 올라와. 야, 권투 안 해? 너 복귀 신청서 냈잖아. 권투 선수잖아. 권투해. 자, 권투해! 권투! 권투! 권투! 권투! 권투! 권투! 권투! 권투해! 권투해, 이 새끼야!
1: 아니, 그만하세요!
0: 멋대로 하는 새끼.
1: 관장님, 너무하세요!
0: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1: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0: 뭐가 너무해?
1: 대체 왜 이러세요, 관장님?
0: 내가 저 새끼 좋은 선수 만들고 싶었는데 하여튼 저 새끼 안 돼.
2: 야! 이병구! 이게 네 현실이고 이 체육관이 내 현실이야.
0: 자, 원투! 원투 더블! 원투 오퍼! 원투! 터킹!

0: 너 이 바다 한 번 삐끗하면 끝이야. 그냥 삼류 되는 거야. 삼류. 두 번 기회 없어.
1: 너 무릎 상태 말씀드리자. 너 지금 그 상태로 시합을 어떻게 나갈 건데?

0: 야, 이병구! 이 미친놈아! 저 치료받고 다시 해.
1: 근데 관장님, 그때 관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 바닥 인생 한번 삐끗하면 끝이다. 죄송한데요, 저 3루로 선수 생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0: 야, 너 가야겠냐?
1: 예.
0: 가야겠어?
1: 예.
0: 나 밟고 가라?
2: 관장님.
0: 나 밟고 가! 밟고 가!
1: 예.
2: 야, 이병구.
1: 많이

0: 선글라스 벗어라, 교회에서.
1: 네.
0: 야, 그 얼음을 대야지.
1: 얼음이 없어가지고.
0: 영구야.
1: 네.
0: 너 만약에 체육관 없어지면 뭐 할 거냐?
1: 체육관이 왜 없어져요?
0: 만약에.
1: 응. 관장님은요?
0: 나는 신학하려고.
1: 관장님 나이가?
0: 49.
1: 만으로 계산하시네요, 신이신.
0: 영구야. 내가 그때 너 무릎 아픈 거 다 알았어. 그때 내가 죽어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아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삼류라서 그래, 내가 삼류. 하여튼 내가 잘못했다.
1: 아닌데. 관장님,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0: 병구야.
1: 네.
0: 시대가 변했어. 우리의 시대가 다 끝난 것 같다.

근데 관장님, 왜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시대가 끝났다고 우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0: 영구야! 영구야! 유경구!
1: 네. 안 나왔냐?
2: 가다가.
1: 야, 너 앞으로 전단지 돌리지 마라.
2: 그럼 뭐예요?
3: 포만?
4: 어, 오셨어요.
3: 포만. 포만, 잘 있었어? 응? 아이, 이뻐. 코치님.
4: 네.
3: 괜찮아요?
4: 아, 네, 저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저 복싱 다시 시작해요, 민지 씨.
3: 네?
4: 관장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복싱 다시 해요.
3: 우와, 진짜요?
4: 네.
3: 우와!
4: 민지 씨, 이거 보세요. 어머, 덜자, 덜자라.
5: 날달걀 다섯 개 먹었느냐? 병구가 여짜오되 못 먹었는디 날달걀 너무 비려서 못 먹었는구나.
1: 그냥 툭 툭.
5: 관장 생각하길 천 운명 가지고 놀고 놀고 노는구나. 병구 놈이 권투 훈련 수루룩파. 병구 잡고 권투를 가르친다. 원투 원투.
6: 끝. 어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5: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만 속죄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다.
6: 야, 야.
5: 생각하길 내 몸이 여전같이 번뜩이지 아니하네. 병구놈이

0: 이건 왜 이렇게 싸요?
1: 지금 가게 정리 중이라 다음 달에 문 닫아요. 요즘 사람들이 필름 사진 안 찍잖아요.
0: 그쵸.
2: 원, 투.

체육관에 쏟아지네. 병군우미 장담해 수범 흔들고 민지가 장구 칠때 엉덩이 좌우로 흔들며 원투 펀치를 날려대자 박관장의 없어 하두성 들어잡고 어깨를 덩 실덩실 움직이는 병구보소 신명난 민지장단 병구놈의 스텝보소 모르겠다 박관장 어디 한번 놀아보자

이장단의 덩실 덩실 펴우기 불끈불끈 안고 훈련해 버텨내고 이겨내고 매일매일 일취월장 권투 실력이 늘어가니 박관장 놀라고 신나고 기운나고 절로 절로 어깨가 박관장 들썩인다. 병구 주먹 치거든요 받치버리 달랑달랑 방울이 될 것이오. 빙 위에 뛰는 것 앞에 가리던 최려고 그리고 저리 뛰고 방금 뛰어 몰아서 잡을지 다 대가리 잡아 올려 던지던 뛰어갈지 닭다리는 삐약삐약 오늘은 치킨이라. 민지와 포먼과 달려가네 바닷가 시나 포먼 잡아 나리새처럼 죽고 힘껏 달려간다. 병구란 놈 양반의 부기 생천이 미소사 강철 같은 두 다리로 바닷가 모래 사장을 그저 팍팍팍 오 그놈 예전 병구가 아니네 그리여. 이번엔 병구 혼자 줄넘기를 폴짝폴짝폴짝 뛰네 줄넘기를 폴짝폴짝 이마에 땀 한 방울 피지 둘러서 쳐다보고 줄넘기에 폭풍바람 불어와 피지 머리 휘날리고 한눈치 그리고 바람 막아본 박반장이 부질었다. 누가 막을 쏘냐 피지 포먼의 박반장이 천상천하유와도 옥존 이병군 학원

0: 비타민 D.
1: 비타민 D?
0: 섭취 중이에요.
1: 코치님, 근데 복싱 다시 하고 엄청 밝아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옛날에는 맨날 민지 씨 미안해요. 민지 씨 죄송해요. 이랬잖아요.
0: 저 그랬네요.
1: 네.
0: 다 민지 씨가 덕분입니다.
1: 코치님은 좋겠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전 졸업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하고요.
0: 민지 씨 사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사진 작가 하면 되잖아요.
1: 제가 무슨 사진 작가를 해요. 말도 안 돼.
0: 그게 말도 안 돼요, 민지 씨.
1: 말도 안 되죠.
0: 아니에요, 그런 거. 어? 민지 씨 잠깐만요. 그때 민지 씨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쵸?
1: 네.
0: 그러면은 사진 작가 하세요. 저는 복싱 좋아해가지고 복싱 하잖아요. 민지 씨가 저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엔 그럼 민지 씨 제가 민지 씨 도와드릴게요.

0: 세연아.
1: 네?
0: 뭐?
1: 아!
0: 어? 어?
1: 와,
0: 어, 민지 씨.
1: 지연? 와, 지연?
0: 아니, 그게 아니고.
1: 지연?
0: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1: 지연?
0: 아니에요.
1: 뭐가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 따라하지
0: 아니,
1: 마요.
0: 민지 씨, 아니에요.
1: 아, 됐어요. 따라하지 마요.
0: 어, 어, 민지 씨.
1: 따라하지 마요.
2: 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3: 안 돼. 도핑이잖아.
2: 아이 그때는 저기 그래 병구가 진통제인 줄 알고 그냥 어? 먹은 거다 그거.
3: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안 돼. 의회에서 풀어줘야지. 장승업이 요새 협회 쪽에서 뭐 하는 거 같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봐.
2: 안 돼.
3: 병구 새끼 요즘에 약 같은 거 안 먹지?
0: 체육관은 안 나오세요?
1: 저 계속... 등록 끝났어요.
0: 어, 괜찮아요. 그냥 나오세요.
1: 됐어요.
0: 김지 씨는 등록 안 하셔도 돼요.
1: 안 해요. 받아요, 빨리.
0: 민지 씨 선물도
1: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연이라는 분이랑 잘해보세요.
0: 아니, 민지 씨 그게
1: 따라오지
0: 아니고...
1: 따라오지 마요.

이병구 환자 보호자 되시죠? 왜 이제 오셨어요? 뇌손상으로 인한 펀치 드렁크예요. 치매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보호자분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김은지 씨, 민지 씨,
1: 뭐 하세요, 여기서?
0: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기 민지 씨, 사실 그날은 갑자기 제 눈앞에 옛날 친구가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친구 이름이 지연이거든요. 저 사실 도핑 때문에 선수 자격이 박탈됐어요. 근데 그때 저를 끝까지 붙잡아줬던 친구였는데 제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냥 민지 씨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기분 나쁘셨다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민지 씨. 화 푸세요.
1: 그 편지 저 주려고 쓴거 아니에요? 코치님.
0: 네.
1: 저 사실 사람 보는 눈 진짜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남자들만 만났어요. 근데 코치님은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0: 아니에요, 코치님 엄청 착해요.
1: 잠깐만.
0: 저 코치님이 좋아요. 코치님은요? 뭐가요?
1: 저도 민지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같습니다?
1: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지 씨 무척이나 좋아요.
0: 아, 코치님. 오늘 늦었으니까 얼른 가세요. 오늘 늦었으니까 들어가세요.
1: 아, 민지 씨 죄송합니다. 빨리 주무세요.
2: 네,
1: 쉬세요.

0: 팀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1: 어디 갔다 와?
0: 아, 저 잠깐 바람 쐬고.
1: 야, 너 시합 잡혔어.
0: 프로 자격이.
1: 아이고, 다 해결했어. 좋지? 야, 이번 그 신인왕전이 너 이거 복귀전이야.
0: 어? 어! 아, 잠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1: 잘해야 돼, 임마. 잘해야 돼.
0: 아이고,
1: 어? 알았어?
0: 네.
1: 그 판소리 복싱인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0: 네.
1: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0: 네.
1: 그래, 다 해봐. 나오지 마.
0: 그럼 간절히 들어가세요.
1: 그래.

0: 막상 허무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쉽네. 경구 새끼, 시합은 진짜 뛸 수 있는 거지?
1: 뛸 수 있다니까 몇 번을 얘기하냐.
0: 아니, 화를 내 그래. 야, 형 몇 개월이야?
2: 뭐가?
0: 새끼 뱄네. 곧 낳겠는데.
2: 새끼?

0: 네, 지원이 작가 만나고 싶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제가 지원이랑 연락 끊긴 지가 꽤 됐는데요. 제가 복싱을 다시 하게 됐어요, 어머니. 근데 복싱 다시 하는 거는 지원이한테 꼭좀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1: 영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연이가 떠난 지가 언젠데?
0: 지연이 어디 갔나요?

어떡하지? 나 아무래도 세계 최고는 힘들 것 같아. 아쉽다. 되게 보고 싶었는데. 링 위에서 펼쳐질 너와 나의 판소리 복싱.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남자랑 여자랑 살았대.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했대. 근데 여자가 결혼했대. 다른 남자랑. 그리고 남자도 결혼했대. 다른 여자랑. 재밌지?

0: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경구야. 경구야. 경구야. 경구야, 엄마. 야. 경구야.
1: 이 병구 환자 보호자분.
2: 네.
1: 네, 들어가실게요. 네.
3: 선생님. 진짜 뭐 방법이 없나요?
4: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손상된 거라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3: 아직 창창한 놈인데.
4: 남은 시간이라도 환자분이랑 많은 시간 보내세요.

0: 주님.
1: 네.
0: 어머니요.
1: 어머니 왜요?
0: 어머니 죽었어요.
2: 새끼 뵌거 전혀 모르셨어요? 전에 유기견 생활하던 게 있어서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어요. 6마리를 낳는데 3마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아마 얘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보통 어미가 없으면 금방 죽는 경우가 많아요.

0: 부장님. 코치님은요?
1: 지금 포먼 묻어주러 갔는데.
0: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장님. 코치님 괜찮을 거예요.
1: 민지야.
0: 네.
1: 병구가 펀치 드렁크랜다.
0: 펀치 드렁크요?
1: 응. 근데 좀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이 손 쓸 방법이 없고 뭐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네.
0: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관장님이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지금은 뭐 병구가 하고 싶다니까 이번 시합은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주자.
0: 아니 아픈 사람이 무슨 복싱이에요? 그걸 말려야지.

0: 주님, 우리 시합 포기하고 치료 같이 받아요. 관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시합 나가지 마요.
1: 제가 먼저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 시합 꼭 나갈 거예요.
0: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1: 근데 민지 씨가 그때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후회하기 싫으면 하고 싶은 거.

0: 68km 통과.
1: 야, 쟤 도표 맞지? 염치 없는 새끼지. 야, 고개 들어.
0: 61.15 통과.

0: 카드 내리지 마. 수건 던진다.
1: 네. 관장님. 마지막까지 배만 끼쳐서 죄송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0: 뭘?
1: 관장님 3년 아니시라는 거.

0: KBF 전국 신유왕자입니다. 버튼 조심, 오픈 조심, 벨트 아래 조심. 블랙 한번 떨어지고 박스 한번 공격하시고. 미쳐.
1: 박스!
2: 파이팅!
3: 파이팅! 자,
2: 여섯!
3: 셋!
2: 두 개! 두 개! 네, 순서, 순서 괜찮아.
4: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2: 들어가!
5: 좋아.
2: 붙어.
5: 좋아. 좋아.
2: 야. 야. 가. 따라가. 따라가. 붙어. 형구야!
6: 오토!
2: 빠져나와!
6: 들어와.
2: 그렇지.

0: 스톱하면 떨어져야 돼? 좀 봐라.
1: 괜찮냐?
2: 어? 야, 그럼 그거 왜 안 해? 어? 그거 해봐. 어?
1: 안 해.
2: 거리 유지하고.
3: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집중하고.
0: 자, 잘 밟고.
3: 천천히.
0: 야, 너 잽을 던져, 떼. 잽을 더. 그렇지.
3: 야, 빠져나와, 빠져나와.

0: 에이!
1: 야, 너 진짜 머리 괜찮지? 어?
2: 혹시 민지 씨 보셨어요?
1: 야, 시합에만 집중해라.
3: 정찬호, 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야, 다 잡았어. 민지 알았어? 야, 정찬호. 어? 잘하고 왜 그래? 어?

0: 누구야?
1: 그만하자.
2: 괜찮아.
0: 뭐가 괜찮아, 임마. 그만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수줍어리지 마, 좀.
3: 아쉽다. 되게 보고 싶었는데.
4: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5: 발 니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0: 이기적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1: 민지 씨, 이번 시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요.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거나 잊혀지고 저 역시 곧 잊혀질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링 위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0: 장단에 맞춰 번개 같은 주먹 대지를 것이오.
1: 번개 같은 주먹 경보주먹 천둥 같은 장단 빈기장단
0: 천둥같이 울려 퍼지는 빈기장구장단 아니거든.

0: 경구야.
1: 저는 나쁜 남자예요.
2: 말도 안 돼.
1: 진짠데.
2: 에이.
1: 그럼 민지 씨 착한 사람이랑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2: 저는 산책이요.
1: 산책.
2: 손꼭 잡고 산책하고 싶어요. 바닷가 같은데.
1: 손 잡고 산책.
2: 코치님.
3: 누구?
2: 코치님. 어떡해. 코치님. 코치님.
3: 민지 씨. 민지 씨. 꿈꾼 것 같아요. 되게 길고 이상한 꿈.

0: 지시도 나오고 관장님도 나오고 부모도 나왔어. 그리고 제가 이상한 판소리 복싱 같은 걸 한다고
1: 코치님.
0: 막 그랬어. 아, 그리고 민지씨 되게 재밌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1: 뭔데요?
0: 그게 뭐였냐면요. 옛날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둘이 사랑을 했대요. 사랑을 했는데
1: 괜찮아요, 코치님.
0: 요즘 건망증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남자하고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망록 난중일기. 전투와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덜어 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각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앞으로는 외적과 싸우고 뒤로는 임금과 조정의 질투와 모함으로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자악하는 이순신. 대체 승승장구했던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백의종군에 이은 고난의 연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가운데 칠전양 해전이 일어나고 조선 수군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우리가 아는 강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의 울적한 마음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연주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0: 과연 무엇이 이순신을 음악으로 이끌었을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군사들이 싸워 죽는 전장의 복판에서 도탄과 슬픔에 빠진 마음을 스스로 추슬렀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순신이 때때로 대금을 불고 검은고를 들으며 상한 마음을 달래고 강한 의지를 심었던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다. 비록 전쟁의 소강을 이루는 강화의 와중이라 해도 내일 있을지도 모를 전투의 현장에서 음악이라는 문화의 힘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던 이순신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온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내 일찍이 많은 잔치에 참석을 했소이다만 오늘같이 흥겨운 자리는 처음이로써.
1: 뭘 별 말씀을. 서평제의 명창 김치만, 동편제의 명창 전두성, 그리고 젊은 신동 송망가까지 예 왔으니 우리 오늘 밤이 지새도록 놀아봅시다. 그려.
0: 좋죠. 말고요.
1: 어디 이번엔 송만갑이 소리 한번 들어보자꾸라.
2: 그때야 도련님의 영을 받고 방자가 춘향을 부르러 건너가는디. 방자 분부듯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맵시 있는 저 방자, 대도 고운 저 방자, 광풍의 나비 날듯 중중거리고 건너가. 춘향 주천은 어나 바드드드 들어서며 안하였다. 춘향아!
3: 그는 1866년 전라남도 구례군 세내면 봉산리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 판소리의 개척자이며 가왕으로 불리웠던 송흥록이 증조부였고, 다시 여덟 명창 중에 한 사람인 송광록은 그의 조부였으며, 또한 명창 송우령을 아버지로 하는 판소리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신동이었다.
4: 춘향아, 딱한 일이 있어서 건너왔다. 무엇이 그다지 따크단 말이냐? 사또자제 도련님이 광한루 구경 나오셨다가 넌 우는 거덩을 보시더니만은 뱀박에 불러오니라 하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건너가자.
2: 이제 오신 도련님이
5: 명창이 아니라 똥차이구나.
1: 아니, 이놈은 누구길래 이 소리하는 표롱이야?
5: 그 유명하다는 동편제 송만갑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왔는데, 에이, 헛걸음만 했소이다.
1: 아니, 저놈이 여봐라.
6: 예.
1: 뭐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거라. 예.
5: 끌어내기 전에 제 말로 나가겠습니다. 에이, 귀만 버렸네.
1: 저런 버르장 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7: 누군가? 나도 자세히는 모르네만 한때 서편제 문화에 들었다가 목소리를 잃고 폐인이 돼 있다더구만.
8: 아니 왜?
7: 아 모르지. 한때는 꽤 기대를 모았던 모양인데, 아, 정명창 어른이 양자로 삼을 정도였다네.
8: 정명창? 아니, 서편제의 명창, 정창은 명창 말인가?
7: 그렇다네. 아무튼 소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주색은 목소리로 어디 방해가 된다 해서 자신의 그것마저 그냥 싹 잘라버렸다네.
8: 아니, 뭐라고?
7: 아, 뭘 그렇게 놀라나? 소리 배우려다가 평생을 망친 또란 광대가 어디 그 한 사람뿐인가? 참, 아, 어두워져 이제 빨리 가세. 어차피 하루에 주막이 묵어가야 할 것 같구만. 자, 어디 가.
8: 아, 빨리 가.

0: 잔치집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았으면은 돌아갈 때도 나란히 사이좋게 갈 것이지. 아, 무슨 원수가 졌다고 따로따로 가는가? 법자가 다르면 사람이 다른가? 법자가 다르면 신분이 다른가? 광대기는 매일 반이야.
1: 도대체 형님께서는 어쩌다고 자꾸 이러십니까? 다행히 모두가 형님을 못 알아봤으니 망정이지 한마디면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0: 왜? 내가 못할 소리 했나? 이래봬도 이 정생이가 소리를 못해도 들을 줄 알아? 소리쳐나 내놔. 목이나 죽이게.
1: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아, 따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0: 소리쳐나 내놔.

0: 명창이 아니라 똥창이구나. 똥창.
1: 엄마, 왜 술 잔 마셔이?
0: 술 다 줘, 술!
2: 아버지, 왜 또 이러세요? 이제 돈이 없어요.
0: 아, 술 다 줘, 술!
3: 아, 돈을 줘야 술을 줄 거 아니오?
4: 주모, 거기 술 한 상 내다 드리시오.
3: 예?
4: 얼른 한 상 내오시오. 돈은 내가 지불하리다.
3: 예?

0: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1: 옛부터 과공이 비례라고 지나친 겸손은 예의가 아니라고 했어?
0: 아니 저 명창이 아니라 똥창이라고 한 건 누굽니까?
1: 알긴 아는구만.
2: 에스.
0: 자, 드시죠.

0: 편해도 한잔 마시게.
1: 예, 저는 술을 못합니다.
0: 그렇지. 소리 꽝대가 술을 마시면 안 되지.

0: 나도 한때는 소리 광대가 돼보겠다고 술을 끊고 떡을 금하고 똥물을 퍼마시던 때가 있었지.
1: 아니, 어쩌다가 소리를 버리셨습니까?
0: 넌 광대가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를 아직 모를 게야. 천한 광대가 어디 가서 대접을 받을까마는 차츰마당에서 쳐주는 박수 소리에 취하여 한세월 조이 보내기도 했지. 그러나 그 박수가 선술집 작부에게 보내는 축하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지. 양반네들이 내린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길에 의뢰이 들고 가는 부침 쪼가리는 양반집 태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가련한 선심과도 같은 거였다는 것을 깨달은 게야.
1: 아니, 그래서 그것이 못 견뎌서 소리를 그만두셨습니까?
0: 못난 목수가 연장나무랜다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네.
1: 아니, 그럼
0: 자네 새소리 들어봤나?
1: 예?
0: 새소리 말이야.
1: 아, 뭐 그야
0: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 기쁘고 새는 지어서 노래를 하지 않아. 광대 주주에게 가당치도 하는 법제 영매여 서편제가 좋으니 동편제가 오르니 입신음이나 하고 양반 집탄 집마당에서 소리채나 두둑히 받고 박수나 받으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소리는 소리지 법제가 아니거든. 소리는 그냥 소리지.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우조, 계면조, 동편제, 사편제, 상하좌우를 뛰어넘는

0: 없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1: 하지만 소리에도 나름대로의 청이 있어 색깔이 다를진데.
0: 부질없는 생각. 법제가 생기기 훨씬 전에 소리가 먼저 있었다는 게. 새가 법제에 따라 노래를 부르든가.
2: 경상도 산세는 산이웅장 거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초코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 거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고.
0: 놈아, 무슨 놈의 부침새가 그 모양이냐? 그 따위로 자진머리 부침새를 가다간 거렁뱅이 동량 타령도 안 되겠다. 다시 해봐.
2: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거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초코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 거기로.
0: 치워라 이놈아. 이 또랑광들 평생 썩을 놈 같으니. 소리란 근본적인 원축과 흐름의 법제가 있는 게야. 벌써 이 집 들락거린 지가 몇 텐데 아직까지 음과 음향도 구분을 못해. 다시 해봐.
2: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거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3: 명창들이라고? 명창이 아니라 똥창이로구나. 똥창!
4: 안에 있는가?
5: 아이고 형님, 아니가 평양에 계시단 소문을 들었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4: 광대가 어디 따로 정해놓은 곳이 있겠는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내 지금 돌아오는 거지.
5: 예.
4: 그래, 자네는 요즘 어떤가?
5: 에이, 맞아. 근처에 소리판이 있으면 그냥 아버님 대신 다녀오곤 합니다.
4: 벌써 자네 명성이 자자하다는 내 소문은 들었네.
5: 아이고, 형님도. 아, 명성이라면야 가선 박기홍을 누가 따라잡겠습니까?
4: 예, 이 사람. 아, 내리 삼대를 잇는 우리 동편제 법통과에서 이 명창이 새로이 출장을 시작했는데 이 박기홍이가 눈에 들어올까?
5: 에이, 형님도 참. 저, 그보다도 저 형님.
4: 왜?
5: 서편제의 그 정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4: 그 미친 비갑이 말인가? 에휴, 상대도 하지 말게. 아직 얘기할 가치도 없어.
5: 아니, 그래도 한때는 유망한 사람이었다면서요?
4: 한때 유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어? 해괴한 소리나 늘어놓는 이 미친 작자야?
5: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같던데요?
4: 쓸데없는 소리 아예 마음에 두지도 말게. 아, 서편제에서도 일찍이 내놓은 사람이라니까.

0: 개가 아니지. 소리는 소리일 뿐이지. 동편제만이 소리라는 아집은 버려야 해.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절름발이 소리꾼에 지나지 않아. 새의 소리, 물의 소리, 모든 자연의 소리는 정직한 게야. 소리는 정직해야 돼.
1: 나는 지금까지 사편제 소리를 한 번도 귀담아 들은 게 없다. 우리의 법제가 아니라고 내치기만 했지 한 번도 정직하게 들어본 일이 없어. 그래,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들의 소리는 새의 소리처럼 물의 소리처럼 아름답고 정직한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자.
2: 도와 동아 자리 끄라 무롱촌동 자리 끄라. 내가 이제 돌아가면
3: 이 나라 판소리의 두 법제인 동편제와 서편제. 동편제는 원래 송만갑의 정조부 송흥룡의 법제를 표준하여 운봉, 구례, 순창, 흥덕궁제 동쪽을 지칭한 것이고, 서편제는 박유전의 법제를 표준으로 하여 광주, 나주, 보성 등 서쪽을 지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편제는 우아하고 점잖으며 서편제는 화려하고 소리를 멋있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4: 네, 자네가 찾아올 줄 알았네.
5: 소리에 맛이 다릅니다.
4: 맛이 다를 수밖에. 동편제는 여산 폭포수가 떨어진 것 같은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듯 장중하고 격조롭지만은, 서편제는 부드럽고 화려하기가 마치 봄날과 같으니 같을 수가 없지.
5: 짧은 순간에 듣기에는 서편제 소리가 훨씬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4: 소리 법제가 아니야! 소리는 마치 산에 오는 것처럼 험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폭포도 있고 산세도 있고 여기저기 기암절벽도 있는 게야! 그리고 산정에 이르렀을 때는 한마디 꺾어놓은 길이 힘이 치솟는 것처럼 소리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고 또한 무진한 변화 속에서 맺고 끊는 데가 있어요. 동편제처럼 웅장할 수만은 없고 서편제처럼 부드러울 수만 없는 게 소리인 게야. 소리는 인생살이인 게야. 우리 인생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처럼.
5: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4: 미쳤군. 뭘 배우겠다. 내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한을 배워. 그래서 어쩌겠다는 게야.
6: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네, 아버지.
5: 저,

0: 알죠?
1: 용서해 주십시오.
0: 아, 예. 여자, 오히려 소란을 피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1: 아, 아니에요. 아버님은 종종 저러십니다. 너무 마음이 담지 마십시오.
2: 네, 이놈! 누굴 희롱하는 겐가?
0: 희롱이라니요. 전 단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2: 법제가 달라. 서로 등을 지고 살고는 있으나 동편제와 우리 서편제와는 다투는 일은 없이 이날이 때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내 놈이 무엇이네 두 편제의 싸움을 부추려 드는 게냐?
0: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전 단지 소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2: 도대체 내 놈은 누구냐? 동편제 송씨 가문이 아니냐?
0: 그렇습니다. 전 서편제의 소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2: 넌 이미 명창의 칭호를 얻었느니라.
0: 그건 전륜발입니다. 동편제 소리에 서편제 소리를 더하고 싶습니다.
2: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고 했다. 가거라. 내 누이 붙인 송우령 명창을 생각해서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썩 물러가거라.
0: 선생님, 새로운 목소리를 갖고 싶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2: 이놈아, 인간의 소리란 한계가 있어. 너의 소리는 이미 동편제가 아니냐. 소리의 법지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인계야. 썩 물러가거라.
0: 선생님.
2: 어서 물러가래도. 어서!
3: 뭐라고?
0: 벌써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3: 세상에. 영감님이 하시면 난리가 날 텐데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0: 자, 당분간 선생님께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래. 그래 주게나. 자네가 책임지고 함부로 발설치 못하도록 조치하게.
0: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3: 세상에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응? 참말로 조상들 보기가 부끄럽네.
4: 신내유순은 정상으로 돌고
5: 신내유순은 정상으로 돌고
4: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원천 천방자 지방자 월특
5: 천방자 지방자 월특 정구부여
4: 경풍석에다 마죽 광광 마죽
5: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둠에로 가지 않냐.
6: 만갑이가 요즘 어딜 그리 바쁘게 다니는가?
3: 아, 글쎄 말이외다.
6: 통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어디 눈 맞춰둔 계집이라도 있는가?
3: 언영감님도 별 말씀을 다.
6: 소리도 웬만큼 익었으니 이젠 객지로 좀 돌려야 소리가 염을 텐데.
2: 목소리를 내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 한성이라 하여 목에서 구부려 나오는 소리, 비성이라 하여 코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파성이라 하여 깨어진 징소리처럼 부서져 나오는 소리. 소리에는 성음의 높고 낮음이, 목소리의 색깔이 있으며 그 소리도 그 특이한 나눔이 있어. 생목은 소리에 공력이 없어 많이 쓰이질 않고, 겉목은 싱거운 소리요, 감는 목은 서서히 몰아들이는 소리이며, 찍는 목은 어떤 요점에 맛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라. 그 밖에도 떡목에 노랑목에 마른 목에 끊는 목에 역는 목에 그 변화를 나누자면 무려 소리의 분류만 서른하고도 일곱이요. 음의 색깔로 따지자면 통성, 철성을 비롯하여 12가지 색깔이며 높고 낮음은 하성과 평성과 상성을 비롯해서 7가지라. 이를 다 터득한 연후에 법제를 배우고 목청을 띄워야 하는 법일세.
7: 맞았어. 어느 파건 어느 법제건 이치는 같은 법이야. 문제는 느낌으로 전달되는 흐름새인데 조금만 더 구걸 수업을 받는다면 소리는 저절로 얻어질 수 있을 게야. 그래, 그동안 구걸 수업한 걸로 소리나 한번 태워볼까?
5: 시내 유수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주르르르 저 골머리 벌고 열 열두 골머리 한두로 합숙을 철철.
3: 아니, 대문 밖에서?
8: 그렇습니다. 이제 시시할 수도 없습니다. 온 거울이 다 안들 어찌하오리까.
3: 참으로 회개한 일이구나. 온 세상이 다 알아주는 만갑이가 서편제 소리를 배우러 문전국어를 하다니.
8: 뿐만 아닙니다. 소리판이 열리는 곳이라면 닥치는 대로 쫓아다니며 중고제도 배우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3: 아니, 중고제까지?
8: 치.
9: 바른 대로 말하거라. 네가 요즘 여기저기 소리를 배우러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
7: 예, 어머니.
9: 이놈아, 집안에 먹칠을 해도 본수가 있지. 어떻게 가문의 소리를 버리고 다른 문화를 들락거려?
7: 염려하지 마세요. 가문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큰 소리를 가지려는 겁니다.
9: 이놈아, 당장 치우거라. 네가 대체 어찌하려고? 아버님이 하시면 어찌하려고? 이놈아.

0: 과연 천하의 명창이오.
1: 그렇소이다.
0: 어디 다음은 젊은 송명창의 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1: 예, 그래 봅시다.
2: 춘향가 중에 집장 사령 대목을 소리에 올리겠습니다.
3: 그렇지. 한번 들어봅시다.
2: 집정성.

0: 한 얼음을
1: 함수?
0: 안에다가 흉틀 앞에다 좌르르르르르르

0: 늦기는 장치놈 재하고 늦근
1: 아니 저거
0: 기놈 잡고
2: 아니 저 망가피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0: 끈능치
2: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고
0: 저놈 잡고 모두 잡아
3: 어서 해봐
0: 저놈 잡고 이놈 이놈 잡고 모두 잡고 잡고 잡고
4: 네, 자네가 기어이 찾아올 줄 알았지.
5: 좋은 소리를 얻고자 했는데 좋은 소리는 그냥 가진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4: 마음이 급하구나.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싣고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것은 헌 것을 버렸을 때에 가늠한 게.
6: 아니.
7: 두병 이쪽으로 왔다는데
6: 주막이 두 군데니까 저쪽부터 가보세요.
7: 아유, 끝내 큰일이 벌어지는구만.
6: 아유 그나저나 이 못부 들어가면 우리한테 변하길세. 아 잘못하다가 살인날 판인걸.
7: 글쎄
6: 자자자자
7: 빨리 가보세요.
8: 큰일 났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사람들이 송맹찬님을 찾고 있어요.
5: 아니 뭐라고요?
8: 어서 피하세요. 어서요.

0: 우리 동편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소리가 진중하고 솔직 담백하여 그야말로 소리 중에 소리일진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러한 법제를 버리고 시정잡배들이나 부리는 서편제를 취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다니.
1: 아버님, 전 단지 모든 소리를 다 터득하여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기필코 새로운 소리를 보이겠습니다.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결코 동문을 욕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0: 듣기실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거라. 동문의 소리를 지키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1: 아버님!

0: 마음 좀 같으니 어떻게 내려온 동문의 소린데.
1: 사형님, 일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쟤들이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0: 타일러긴 뭘 타일러? 저놈을 광에 가두어라.
2: 영감.
3: 지금쯤 동편제가 벌컥 뒤집혔을 것입니다. 아까운 놈 하나 버린 것 같습니다.
4: 모르는 소리, 피는 못 속이는 게야.
3: 하지만은
4: 결코 우리 정생이하고는 달라. 놈은 벌써 우리 법제 소리의 흐름을 훔쳐내서 제 것으로 만들고 있어.
3: 네?
4: 난 그것을 느꼈어. 천하에 많은 소리의 법제가 있으나 거의가 다 소편제 아니면 동편제요. 동편의 본줄기가 바로 만갑이 집이 아닌가. 그런 가문의 집에서 더구나 명창의 호를 얻은 자가 남의 가문의 소리를 배우러 다닌다. 생각 키우는 것이 없나? 놈은 동편제를 버린 게 아니야. 장차 무서운 놈이 될 게야.

자네 증조부 송흥룡 명창이라 하시면 천하의 소리 광대 중에서 단연 으뜸이어서 가왕이라고 하셨고, 또 자네 조부님 송광록 하시면 뭐 원래는 북치는 고수였다가 먹은 마음이 있어서 피나는 수련 끝에 대명창이 된 어른이시다. 자네 부친 또한 부끄럽지 않게 대를 이었으니 천하는 우리 동편제 소리야. 누가 감히 우리 동편제 소리를 따를 수가 있겠는가? 이 조선 천지에 이 동편제 소리를 따른 다른 법제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웬만하면 이제 고집을 꺾으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0: 비상을 가져오게. 비상을 가져오라 일렀네.
1: 선생님.
2: 선생님.
3: 영감, 왜 이러십니까? 죽이라니요. 가문이 자식을 죽일 만큼 중요합니까? 법제가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겁니까?
0: 아싸!
3: 영감!
1: 선생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만갑을 죽였으면 안 됩니다. 송씨 가문의 법통이 끊어집니다. 아니, 동편제의 맥이 끊어집니다, 선생님.
0: 그놈은 가문과 동문을 배신한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한 놈이야. 살아서 웃음거리가 되는 죽는 게 나아.
3: 영감!
0: 뭘 뜰하고 있느냐? 어서 갔다 오지 않고!
3: 여보게! 여보게! 안 되네! 죽여서는 안 돼! 만갑이를 살려야 해! 여보게! 죽여서는 안 돼!

0: 가서 멀리 도망가거라. 지금 너희 아버지께서 널 죽이려고 하신다. 빨리 도망가거라, 빨리.
1: 어머니.
0: 이것은 소리가 뭐건데, 법제가 뭐하시는데, 그것들이 그래 목숨보다도 귀하다는 말이냐? 어서 빨리 도망가거라. 지금 사람들이 몰려올 게야. 시간이 없어, 빨리.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애미가 모아놓은 폐물이다. 도움이 될게.
2: 어머니야.

0: 밥하실 만하다 먹읍시다.
1: 아니 이게 웬 거지가 저리 못 나가 이거 나가 이놈.
0: 아니 이거 왜 이랬습니까?
1: 빨리 못 나가.
0: 아이씨, 아니 이제 밥 한 술만 얻어 먹자고요. 아이고 이 집 인심이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나. 자,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한 술만 얻어 먹자고요.
1: 아니, 너, 나가 이놈아 나가지 못해.
2: 웬 손 아니냐. 예.
3: 지나가는 거진 듯합니다요.
4: 그래? 밥이나 한 술 줘서 보내도록 해라.
3: 예.
4: 그래 그래. 자 드시지요.
5: 예. 자 급시다.
0: 고맙습니다요.
5: 예.
6: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기적의 몸을 두고서도 송명찬님을 무던히 찾았습니다.
7: 돌아가시다니요? 언제요?
6: 송명찬님이 집을 나가시던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제 아버님 일로 빚어진 일 늘 죄책감에 앞서
7: 쓸데없는 소리. 이건 이미 내게 정해진 길이었던 것 같소. 본시 소리광대가 어디 편안하게 소리를 배우는 법이 있었소.
6: 대체 소리가 무엇입니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천시받고 소리를 팔면 결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7: 그러게 소리 광대란 하늘이 내린 벌인 게요. 스스로 미치고 미치게 부르다가 죽어가는 분화비와 같은 인생들인 게요.
6: 신세가 이러하시면서도 끝내 소리를 하시렵니까?
7: 아버님이 내게 비상을 내리셨을 때 이미 나는 죽은 몸이었어. 지금 신세도 이렇다지만은 소리를 얻고 명성을 얻는다 해도 양반집 문전에서 소리나 팔고 구걸하기는 지금과 조금도 다를 배가 없을 것인지 기어이 소리를 완성시키리다.
6: 저희 아버님도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 소리에 미쳐 결국 소리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집은 오랫동안 이를 옆에서 지켜봐왔었죠. 송명찬님,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완성되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땐 너무 비참합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7: 부탁을?
6: 예. 소접대로 송명찬님께 몸을 의탁하라 하셨습니다. 비단 아버님 말씀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치 아버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어찌 어쩌면 그렇게 아버님과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돌아가신 아버님 유언입니다.
7: 아니 됩니다. 소리란 집안에 편안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오. 바람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팔자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광대의 서름 또한 어떠하다는 것은 아버님을 통해서 잘 알진데, 소리 광대의 여자의 서름 또한 어떠하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소.
6: 왜 모르겠습니까? 강대 안이 대를 잇고 그 소름이 얼마나 깊은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광대의 소름이 깊은 만큼 합이 안.

0: 입산하여 토굴 생활을 하며 서리 공부하기 5년. 그는 드디어 결국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의 서리를 완성해. 그의 피어린 득음은 그만의 환희요 새로운 서리의 발견이 아니라 이 나라 판소리의 대중화와 통일된 소리의 줄기를 형성하는 기폭제로서 후일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1: 어찌 허겁지고 그 모양인가?
2: 선생님, 만갑이가, 만갑이가
1: 부자의 연을 끊은 지 이미 십수년.
2: 그게 아닙니다. 만갑이가 새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다재다능하고 변화무쌍한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넋과 혼을 빼앗고 능히 좌중을 우글리고 웃겨서 사람들은 옛날에 과왕 송은웅 명찰님의 화신이 다시 나타났다고 난리들이랍니다. 선생님, 만갑이가 드디어 새로운 소리를 얻은 모양입니다. 이미 운봉, 순창, 흥덕, 고분을 벌컥 뒤집어 놓고 전주 통일청의 대사사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이라고 하옵니다.
3: 행궁견월!

0: 나. 추동 용다시우 입만 떨어져도 니무 생각.
1: 네, 오늘 보니 명창들의 대다수가 전라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할 것 같구나. 자, 이제 팔도 명창들의 소리는 다 들은 것 같은데 다음은 누군고?
2: 예, 다음에는 저 송만갑이의 출장이옵니다.
1: 송만갑?
2: 예.
1: 송만갑이라면 일찍이 나이 16세에 대사습의 장원을 한 소년 명창이 아닌가?
2: 예. 그러하옵니다.
1: 오호, 그렇다면 한마당 펼쳐보거라.
2: 예. 자, 어디 한마당 펼쳐보랍신다.
3: 오야, 마침 때가 때인지라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대목을 소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지.
3: 그때야 농부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를 짓는디

0: 드디어 명창 중에 명창을 만났구나. 본시의 전통적 예가 전주 대사습에서 뽑혀진 명창은 명창 중에 명창이요. 어전에서 소리할 국창이야. 본관 감사는 이에 부응하여 송만갑이에게 참봉배를 낼 것이니 한양에 올라가 폐하의 심기를 즐겁게 하기를 청하노라.
1: 예? 기회라굽쇼?
2: 예.
1: 에이구, 아 기다리는 것도 한두 해요. 3-4년이지. 기다리다 어린 것을 데리고 3년 전 겨울에 이 고을을 떠났다오.
3: 물러가라고 일러라. 내겐 아들이 없다.
2: 선생님.
4: 아버님, 소자 만갑이 옳습니다. 아버님.
3: 집안 더럽히지 말고 어서 물러가래도 벼슬 따위가 다 뭐냔 말이다.

두지만 넌 이미 조상과 집안을 버린 패려 자식이. 다시는 이 집안에 얼씬할 생각도 마라. 네 놈은 네 애미까지 죽인 놈이야. 너 때문에 네 애미는 눈을 못 감고 세상을 버렸어.

0: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아이고, 그 못된 위나간 놀보 새님이 우리 착한 홍분의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으니 오메 원통하고 참말로 그냥 어? 내 그냥 가슴이 그냥 미어터지네 그려. 이럴 때는 내가 후련하게 뭐 노래라도 한 마디 해야 되는가? 꼬마 무정한 꼬마 날과 무슨 원수 한지만 붙들어 놓고 잠든 나를 깨워.
1: 어째 오늘따라 아랫배가 보글보글보글 끓어서 성질이 머리끝까지 난다냐. 어떤 날에 딱 이런 날이야.
2: 이런 날에 내 앞에 어떤 놈이 딱 으긋장나게 걸리는 날에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가지고 뭘 달라고 하든지 뭘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그 입을 탁 막아볼 판이야. 에이, 마당새야!
3: 예.
2: 그 대문 잘 걸어 잠그고 비질 싹싹싹 잘하고 있냐?
0: 해요, 지금.
2: 저놈이 저 주인놈 말하는데 해요, 지금. 이게 뭔 이런... 마당 똑바로 쓰라!
3: 예.
2: 로봇 청소기를 살까 보다 그냥.
0: 오메 저 씹어먹을 놈 인사가 아침부터 뭐라고 그냥 씨부렁거리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쫓겨나질 우리 흥부작은 새님 이 엄동설 안에 어린 도련님들 데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에휴 불쌍해서 어쩔거나.
4: 오메 어메,
0: 아이고, 홍보 작은 선생님 많이 시끄러워. 아이고, 그동안 기체 편안하시며 아씨 도련님도 다 무고신지요.
3: 오냐 마당새야, 그동안 잘 있었더냐?
0: 예.
3: 그래, 큰애님 성정은 좀 어떠시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0: 아이고, 말씀도 마시게라오. 서방님 쫓아낸 후로는 그냥 성질이 더욱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사를 모셔도요. 그러게다가 음식 대신에 돈을 담아놓고는요. 소리랑 과실이랑 어포 육포 인절미랑 어전 육전 편적산적 생선이랑 오색탕이랑 말끔히 지를 붙여 어동육서 홍동백서 자포우에 분양재배로 그냥 재산을 지낸 다음에는 엽전만 골라갖고 그냥 계속 다 대고 쪼르르 넣는답니다. 많이 들어가셨다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 식상이니 그냥 도로 건너가시면 좋고.
3: 아이 놈아, 어쩌면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형님 안 뵙고 간단 말이야. 내 형님 좀 뵙고 가마.
0: 아이고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더라 않단 말이야.
3: 어디, 아니 어디, 마당새야
0: 어디,
3: 내 형님을 좀 뵙고.
0: 아니야
3: 모르겠느냐.
2: 어디를 그냥 그냥 보냈단 말이야.
0: 오메
2: 저리가.
0: 아이고 뭘로 가시구나.
3: 아이고,
0: 그냥.
3: 아이고 형님.
2: 아이고 이게 누구여. 내 사랑하는 아우 흥보 아닌가?
3: 예예예 예, 예, 형님.
2: 어째서 우리 집을 찾아왔는고?
3: 아예 아이 그동안 평안하신지 문안이나 여쭙고 나왔습니다. 아, 형님
2: 문안이고 문 바뀌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 우리 사이에. 편하게 말을 해 편하게 어서 말을 해.
3: 예예 예, 예, 형님.
2: 아
3: 실은요.
2: 어?

0: 짜고짜 피다니다 뭔 말이야?
1: 그지에 저녁을 굶은 처자 어제 아침을 그저 입고 어제 저녁도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도 못 먹었으니

0: 한 양만 줍시며 그도 참 못 드시면 식은 밥이나 싸대기나 찌개나 봉근겨나 한 가지만 초시여도 여러 날 굶은 처자들을 구원하여 살리겠느냐 형님.
1: 그려
0: 덕분에
1: 아이고,
0: 형님.
1: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 뭔 노래 이렇게 성음을 다글다글 넘어선다냐. 아이고, 그렇게 어려웠어?
0: 예, 형님.
1: 아이고, 그러면 진즉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아이고, 예. 그래서 뭐 하나라도 달라고?
0: 예, 예, 형님.
1: 그러면 저, 너 볼이나 좀 타가지고 갈래?
0: 볼이요?
1: 그 볼이 어때?
0: 아이,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니까 그저 맛이만 주시옵소서. 많이만.
1: 예. 많이만 알았다.
0: 예, 형님.
1: 마당새야!
2: 예, 예.
1: 그 대부터로 잠그고 예? 그 창고틀 가면은 박달 물동열라고 쳐는 건물 하나 있느니라 가져오니라. 야, 오, 이거
2: 좋다. 어디가 이놈? 아이고, 왜? 어디 보내시다.
1: 이놈!
0: 형님.
1: 예, 이놈아, 말 들어라! 부모야! 살았을지 너와 나와 형제라고 키웠던 일을 너 혼자 잘할 것이다 이놈. 잘난 척 하더니만 이제 와서 달라더니 돈 달라 쌀 달라 나락 달라 재물 달라. 이놈이 나한테 준 게 그동안 뭐가 있느냐. 어? 내 망치리만 자주 해가지고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0: 이리 와
1: 오늘 내가 오늘 그놈 있다 이놈아. 야 이놈아.
0: 아이고 영규씨. 아이고 영규씨 상황 좀 살려주시오.
3: 아이고 영규씨. 몸에 남녀가 유별인데 어디를 만지고 날려.
0: 아이고 영규씨.
3: 천국을 갖다 맡겼던가. 맡겼어.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지겨. 아이고 개집은 잘 잡제.
1: 아이 마누라.
3: 정말로.
1: 아이 저기.
3: 아이고 지겨워.
1: 봤지? 너가 올 곳이 아니여. 그만 잊어버리고 썩 처리 가 이놈아! 올도 보기 싫은 게 야! 타!
0: 형님.

보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자라

0: 그자옵니다. 아이고 형님.
1: 아이고 작은 사방님 잠깐만요.
0: 오냐봐요.
1: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때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나머지 무슨 살면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쓰고 싶어도 안 쓰고 커트란 태국 마사지 한번 안 받아보고 노래방 한번 안 가보고 돈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장가 들라고 내 40평생 모아둔 돈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냐. 아이고 장사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쌀 사고 고기 사서 마님들이랑 도련님들이랑 배부르게 드시게라.
0: 마당새야, 내가 이걸 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당장에 집에 가서 먹을 양식거리가 없구나. 내 오늘 이거 받는다마는 다음에 내가 훅 갚아주마. 예,
1: 또 이걸로 마당새야. 남은 돈으로는요,
0: 뭐냐?
1: 또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가시다가 옷도 한 벌 사 입고 그렇게 하시오.
0: 천원 가지고 뭐냐? 아무튼 고맙다.
1: 어서 가시게라.
0: 이거 뭐
1: 다시는 이러면 짓고도 오지 마시오.
0: 뭐냐, 바닥새야.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이도 돌아오지 말고 가시오. 얼른 가시게라. 아유. 아니 저런 못된 년놈들이 있는가. 야 이 년놈들아, 어메 귀신들은 뭐든가 모르겠어. 이럴 때 좀 안 잡아가고. 여러 귀신네들 지금 뭐 하세요? 빨리 와서 우리 놀부 놈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제 비나이다, 부처님 제 비나이다, 제발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2: 마당새! 야 이놈아, 마당이나 깨끗하게 쓰려고 그랬더니 뭔 누구를 잡아가라고 노래부로 난리여.
1: 저 흥보 작은 새님이요.
2: 뭐? 흥보 왜?
1: 아, 새님을 귀찮게 함께 귀신 보고 잡아가라고 했더라.
2: 그려 그려, 옳은 말 잘한다. 그려 그려. 속이 다 시원하네.
1: 속 시원해.
2: 아, 그래 시원하다고? 깜짝이야 저놈. 그냥 이놈을 그냥 막. 야 이놈아, 이놈이 빚질을 성의 없이 깨작깨작하고 있네. 똑바로 하시라.
1: 아쉽스라고 안 해요 지금.
2: 하여튼 싸그리 뭉탱이로 날아간 게 좋구만. 왔다가. 야 이놈아, 어봐. 야 이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빗질을 하다가 문제 생겼냐? 왜 이렇게 빗질하고 난리야?
1: 아따, 새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개무는이 반복네요, 소지하니 반복 추리로구나.
2: 이제는 하인까지 성음이 다글다글하네. 아이, 너 지금 뭐라고 하냐? 개문안이 반복돼요. 뭐라고?
1: 아니 이게 새님, 안에서 밖으로 내어 쓸면은 복이 나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 쓸어들면은 그냥 복이 그냥 구야. 아, 들어와서 그런 말이에요.
2: 옳지, 너 말 한번 잘한다. 그러니까 예. 네가 빚질을 꼼꼼히 해야 복이 많이 들어올 것이오.
1: 그러시라고?
2: 그러니까 열심히 안으로 이렇게 쓰려.
1: 그래요. 새님, 날랑은 빚질을 하려는 게 새님은 독부자라고 이렇게 않으시오?
2: 그래 그래 내가 예. 받을게. 자, 열심히
1: 오픈했어. 오야 복 들어갑니다요.
2: 복이다 복이다.
1: 복 대님 복 들어갑니다요.
2: 아유 제 복이다.
1: 어미 어미 어미 어미
2: 야 이놈아
1: 어미
2: 왜 이놈아 마당새가 빗질하다 간정이 뒤집어졌다. 왜 연병 날려?
1: 아니 새님 큰일 났어.
2: 왜?
1: 박질한 놈이 그냥 콩아죽을 물고 담밖으로 날아가는데 어? 어쩔 거라 잡을 거라 말 거라.
2: 야 이놈아 콩을 물고 들어오면 몰라도 잡고 나가면 다시 잡아야지.
1: 그러지나 어. 대님 어. 저쪽으로 갑니다요.
2: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저를 잡아 잡아 잡아 아따가
1: 대님 어. 저쪽으로 갑니다.
2: 어디 있어? 아 저 잡아라 저 잡아줘.
1: 아이고 대님 이쪽으로 갑니다.
2: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1: 가자. 어메 대님 배급박에 붙어있네. 어? 요 놈의 박치새끼
2: 아유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인사동에 되기 위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제가 언제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활동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겁이 나요. 내가 할 때까지는 해야지 되지 않나.

그 재료들은 살아있었던 것이 죽어서 왔어요. 그거를 칼을 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공경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음식의 바탕이죠.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궁중 음식 하면 우리 실생활과는 한 걸음 떨어진 채, 그러니까 멀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궁중 음식이 오직 왕을 위한 음식이 아닌 궁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일반 서민들도 함께하는 음식이라면 생각이 좀 달라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학술적 또 역사적 예술적으로도 소중한 자산이 바로 우리 음식 문화라는 점입니다. 자, 인생 낭독인 오늘은 2대에 걸친 궁중음식 연구자로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는 궁중음식문화재단 이사장 한복녀 선생님 모시고 맛있는 이야기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늘 기대가 진짜 많이 됩니다. 예. 현재 이제 서울의 관광 명소죠. 네. 그 창덕궁이 예. 위치한 바로 그 옆에 그쵸. 선생님 궁중음식 연구원이 자리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부터 이곳에 터를 잡으신 거예요?
1: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기 자리 잡은 줄 아는데
0: 저도요.
1: 네, 한 세 보니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아, 25년.
1: 어쩌다가 네. 어머니 이제 사단 법인이니까 여기저기 개인 그거로 네. 돌아다니다가 어머니가 나이도 드시고 뭔가 정착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네. 어떻게 궁 옆에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0: 우연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1: 글쎄 그래서 지금 살면서 네. 아 내가 할 수 없이 이게 필연이구나 그럼요. 운명이구나 네. 이러고서 너무 지금 창덕궁하고 담을 같이 쓰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0: 왕이랑
1: 예, 네, 그렇죠.
0: 근데 1971년에 네네. 궁중음식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네. 네. 어머님께서 만든 공간에 아직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71년도에는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이라고 네. 그때 당시는 궁녀 마지막 궁녀들이 낙선제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순종비를 모시고 물론 전쟁을 네네네. 거치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궁중 음식의 명맥을 그래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궁중 음식을 연구하게 된 것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조선 음식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이걸 배워서 사실 어머니도 모르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저기 유학을 일본으로 갔었으니까 아. 사실 음식이라는 건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서 배워야
0: 그럼요.
1: 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곤란하게 된 거예요.
0: 아무도 그래서 모르는데.
1: 근데 물론 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졸업을 하셨으니까 선생님을 하실 수 있는데 조선 요리, 한국 요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해서 낙선제에 그래도 궁중음식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음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네. 그거를 그 선생님이 어떤 저 교장 선생님이 소개를 해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여기서 보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궁이라는 데는 그 외부 사람을 굉장히 꺼리고 터부시하거든요.
0: 그렇겠죠.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런데 정말 간신히 그러면 멀리 서서 보기만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넘겨보고 저기 지금 뭐 김치 담그네 그런 거 학 써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해보고 예 해보고 또 그랬는데 그때 마침 궁녀가 네 명인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주로 수라를 해주시는 궁녀, 뭐 옷을 한 미용 뭐 이런 걸 해주시는 궁녀, 뭐 몇 분이 살림살이를 같이 하니까. 한희순이라는 상궁이 그래도 제일 그 음식을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제가 2대라고 그러지만 그분이 1대 무형문화재셨어요.
0: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 3대.
1: 네, 예, 그렇죠.
0: 네, 지금
1: 예, 되네요. 예, 왜냐하면 그때가

0: 우리나라가 이제 전란을 겪고 어렵다가 이제 문화라는 걸 가지고 뭔가 무형의 문화를 이거를 찾아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속조사 같은 걸 많이 할 때였어요.
1: 네,
0: 70년도가.
1: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신 거예요. 어떻게 음식, 궁중음식이야 유명하지만 그 음식 만드는 거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0: 그러니까
1: 놨을까?
0: 무형문화재를 하면서 첫째가 종묘제례악 뭐 이렇게 해서 번호를 먹여가는데 사실은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이런 국가 문화가 없다. 보물인데 이것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자꾸 뭘 만들어서 드리고 해도
1: 드리구나.
0: 그땐 되게 남자 어른들이 심의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아무래도.
0: 무슨 음식을 우리 엄마도 잘하고 할머니도 잘하고 하는데 뭘 문화재를 합니까? 안
1: 아,
0: 됩니다.
1: 그렇지만,
0: 이랬지만
1: 예.
0: 사실은 꾸준히 그 갔다가 지정되기 전에 모시고 노인, 그때 한상궁은 81세, 2세셨어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모시고 다니면서 대학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고 방송국도
1: 오시고,
0: 상궁으로 방송 나오신 분은
1: 아마
0: 그분이
1: 그분이 유일하실
0: 처음이에요. 예,
1: 거예요. 예.
0: 어머니가 모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끈질기게 하셔가지고 12월 31일 날 심의를 하면서 통과가 된 거예요. 70년에. 그래서 71년 1월 6일 날 그게 정해졌어요.
1: 인가를 딱
0: 무형문화재
1: 받으셨군요.
0: 38호로.
1: 예.
0: 그리고,
1: 국가무형문화재
0: 네.
1: 38호.
0: 38호로 정해졌죠. 근데 되게 무형문화재가 정해지려면, 말씀하시면 알겠지만, 그 계보가 있어요. 그 문화 기능이라는 게 윗대서부터
1: 내려오는,
0: 역사를
1: 예.
0: 가지고 정말 이것이 왔느냐. 그한 사람만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침 확실하잖아요. 궁에 계셨던
1: 한상궁님께서, 예.
0: 분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때문에 했고, 사실은 기능만 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니고, 예, 그 궁에 남아있던 음식에 관련된 기록물, 장서각이란 도서관이 이 창덕궁에 있었잖아요.
1: 네.
0: 옮겨졌지만 거기 가서 문헌 같은 걸다 조사를 하셔서 같이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함께 돼서 정해진 거죠.
1: 와, 그러면 이제 한상궁이라는 분, 우리 어머님, 두 분이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이제 궁중음식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최고의 밥상이라는 임금님
0: 네.
1: 수라상. 궁중음식 이퀄 수라상 맞습니까?
0: 아니에요. 궁중 음식은 수라상도 있지만
1: 네.
0: 잔치 음식,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뭐 이렇게 끼니마다 매번 반복하는 음식이 있나 하면
1: 네.
0: 무슨 특별한
1: 특별한 날에나 먹을
0: 날, 뭐
1: 수 있는, 예.
0: 잔치를 하고 하는 음식하고 이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1: 네네.
0: 그러면은 일상식에는 우리가 밥, 국, 뭐 나물, 김치 이렇게 우리 먹는 거하고 똑같이
1: 네네네.
0: 차려서 하죠. 그런데 잔치 때에는 정말 그 대단한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축하하는 거를 큰 상차림으로 이런 정전 앞에다 차려놓고 높이
1: 네네.
0: 고여놓고 축하합니다 뭐 하면서 노래하고 춤하고
1: 춤추고, 예.
0: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 그거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1: 그럴 수 있겠네요.
0: 정전에서요.
1: 예.
0: 그래서 음식이라는 걸 하나만 딱 띄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궁중연회라는 거는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그 음식이 있어야만 그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중심에 음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춤이 빠지거나 뭐 연주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음식이 빠져서는 이게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잔치라는 게 상대될
0: 그러니까
1: 수가
0: 제목을
1: 없겠죠. 예.
0: 진찬, 진연 이런 말로 써요.
1: 진찬
0: 찬,
1: 진연.
0: 진연, 진자. 왜 그러면 의기 진찬의

0: 이게 진작 의궤 그러는데 그 의궤 안에는 음식상이 놓여진 다음에 그 공연의 일정에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술도 따르고 절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물론 공연을 할때 춤을 9번을 친다면 줄여서 7번을 춘다. 무슨 5번을
1: 예.
0: 춘다. 노래도
1: 뭐, 그렇게
0: 뭐 한다
1: 한다. 예.
0: 하지만 이 음식에 있어서는
1: 그럴 수가 없는 거죠.
0: 지켜야지 되니까. 그렇죠.
1: 이게 요즘에 하는 디너쇼
0: 맞습니다.
1: 마찬가지.
0: 디너쇼예요.
1: 그것도 디너쇼예요. 쇼가 뒤에
0: 쇼.
1: 붙어요. 예. 디너가 먼저 앞에 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 궁중 음식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드라마. 이게 이제 우리만의 드라마가 아닌 이제 해외 모든 사람들의 드라마가 됐습니다. 대장금.
0: 네.
1: 그 드라마가 드라마 내용도 재밌지만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진짜 맛있게 하고 한봉정 선생님께서 그 직접 하셨죠.
0: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한류라는 것이 그거로 인해서 이제 퍼져나갔다고 할 수는 있거든요. 아직도 방송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지금도 열심히 나오죠.
0: 그 작가나 감독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0: 그
1: 예.
0: 역사물인데 어떻게 음식을 주제로 해서 해갖고 단두줄그 네이원의 저 간호사였거든요, 장금이가.
1: 예.
0: 예,
1: 맞아요.
0: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 이름 나온 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장대하게 드라마를 꾸밀 수가 있느냐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데 제가 그걸 했던 이유는 그 영상을 통해서 대중한테 다가설 수 있는 궁중음식의 그 전달 모두 있지만 우리 조선왕조가 왜 음식을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음식이란 건 뭔가 하는 거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고, 사실은 그걸 하면서 이제 역사성 그 시대에 맞는
1: 시대에
0: 음식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의 음식은 보시면은 뭔가 사람을 확 찌르거나 뭐가 순간적으로 맵거나 달거나 뭐 이렇게 번질번질하거나,
1: 그렇긴 하지만
0: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 속의 영상에서 나오는 음식도 그렇게 현대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맛있게 느껴요.
1: 맞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물엿도 엄청 많이 쓰고 번쩍번쩍해야
1: 번쩍번쩍
0: 하니까 그다음에
1: 그랬겠어요.
0: 예, 그 고추를 안 썼을 때니까 빨간 색깔은 대추를 가지고 넣고.
1: 고추를 안 쓰고
0: 예,
1: 고추가 이제
0: 그리고
1: 후기에
0: 예,
1: 들어오니까.
0: 스토리에 맞춰서 이것이 음식으로서 보여질 때 당연하고 괜찮은 음식인가 하는 거를 작가가 보내주면 그걸 검토를
1: 검증하고
0: 해갖고
1: 예.
0: 또 이런 장면인데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면
1: 좋겠습니까?
0: 그때 맞춰서 들어가고 하니까 물론 의궤 속에 기록 속에 나오는 것도 하지만 한이순 상궁한테 배웠던 음식들을 주로 거기에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아는 거를 해줘야지 전혀 보지도 않고 뭐한걸 갖다 엉뚱하게 내놓을 수는
1: 없죠.
0: 없잖아요.
1: 예.
0: 그렇지만 드라마기 때문에 재미를 줘야 되니까 아, 그뭐 덕구가 이상한 뭐 벌칙 같은 걸 가져와서 뭘 했다. 작가가 듣고 와서 이걸 음식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음식이 안 되는데.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1: 그럼 여기 세월도 길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선생님의 노력도 대단하고 궁중음식 하면은 되게 화려하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궁중음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0: 자, 우선 궁이라는 곳은 왕이 정치도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1: 그럼요,
0: 그
1: 예.
0: 다음에 이 군인들이 이거를 지켜줘야지 되는
1: 그럼요,
0: 그런
1: 예.
0: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죽어 거 살면서 먹는 음식도 있고 또 출퇴근을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궁에 들어가면 들락날락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음식을

0: 넘어가. 들어왔다 그냥 나가라고만 하지는 않아요. 무슨 뭘 하면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야 밥 먹자. 예. 언제 밥 먹어?
0: 밥
1: 이런
0: 먹어야지
1: 게 밥 되니까. 문화라는 말이에요. 예. 예.
0: 그런데 화려하고 이렇게 하다는 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잔치 때에는 아주 즐겁고 경사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갖다 골고루 하면서 이거를 높이 쌓아 올리면서 네. 거기다가 상화라는 꽃까지도 꼽아요. 그러니까 잔치상을 이렇게 고임세면 굉장히 화려하고
1: 그렇죠.
0: 또 물론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은연 중에 오색을 거기 사용을 해요.
1: 그렇죠.
0: 빨강과 네. 오방 그러는 거 오방색을
1: 네, 오방색.
0: 사용을 하거든요. 맛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잔치 음식은 요만한 반찬그릇에다 놓는 거 일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줘야 되고 뭔가 그럴듯한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 하면 백성들이 가장 농사짓고 고기 잡고 사냥하고
1: 소 키우고 이런,
0: 예, 그때때 철마다 나오는 거에서 가장 좋은 거를 네. 진상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궁으로 오게 되죠. 근데 저 밑에 무슨 제주도나 네. 이런 데에서 전복이 나오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거가 지금은 뭐 반나절이면 오지만 그때는 맨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걸 운송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같으면 수군 통제사 해군들이 나 며칠 계속 날라줘요. 뭐 표고버섯 날르고 뭐 하면서 그러면 육지까지 오면 또 육지에서 어떻게 해요? 강을 흘려서
1: 건너고
0: 오거나
1: 산을 넘고
0: 뭐 해서 뭐지 그러면 원래 싱싱했던 것도 다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궁중 그 음식은 어떻게 되면 싱싱할 때 가공이 돼서 오는 거 포를 만든다든지 젓갈을
1: 아,
0: 만든다든지 그렇게 네. 와서 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궁에서 전복이니 해삼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말린 거로 와요.
1: 예.
0: 그래서 다시 불려야지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에 보면 참 요즘 사람이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금은 그렇게 싱싱한 거 먹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순찰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지방
0: 네,
1: 경상도 지방
0: 절도사.
1: 그런데 가시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0: 네 그런 거를 계기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궁중 음식은 다양성이 있고 어떤 계절성도 있고 하지만 그 솜씨라는 것이 아무나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그걸 열 몇 살에
1: 들어가서
0: 애기로 들어와 가지고 예. 궁녀가 돼 가지고 손에 익혀서 솜씨를 익히거나 숙수들이 부모님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세습처럼 들락날락하면서
1: 예.
0: 일을 받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숙수라는 건 달궈진 익혀진 손이다 소리예요.
1: 보통 이제 반찬 가짓수를 가지고 몇첩 반상, 7첩 반상. 임금님 수화상은 보통 몇첩 반상이었습니까?
0: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 12첩이라고 그래, 열돌이라는
1: 네, 그걸
0: 숫자.
1: 많이 들었죠.
0: 그런데 사실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면 9까지가 최대 수가 돼가지고 0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가 3이 더 되는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1: 그렇죠.
0: 양반가에서는 9첩까지만 채리고 99칸집 이르잖아요.
1: 맞아요.
0: 99. 그런데 100칸이 넘어가면 궁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더 특별히 보태져서 12첩이 된 건데 이거는 그릇수로 따지기보다는 반찬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국밥, 김치, 뭐 장 이런 걸 빼고 반찬으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 하는 건데
1: 네.
0: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재료를 살려서 나물은 무쳐야 되고 생선은 뭐 구워야 되고 그거 골고루 이거를 잡수도록 하니까 임금님이 그걸 지금도 저도 궁금한 게 다 잡수시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식성에 따라서.
1: 맛있는 거.
0: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격식은

0: 지켜야 되고, 그래서 12첩이지만 그 이전에 무슨 기록에 보면은 이제 정조의 그런 그 행차에
1: 네네, 네.
0: 나와요, 설화상에. 거기 보면 자기는 이 정조는 그릇을 일곱 그릇 넘지 말라고 어명을 내리고,
1: 네.
0: 어머니는 12첩 이상을 차리고,
1: 네.
0: 이런 것들을 나와요. 근데
1: 아.
0: 기라고 몇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 당시에는 1800년이나 이럴 땐 했고, 이것이 나중에 가면서 조선조 말기로 가면서 이것이 몇첩 접시다, 몇 접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1: 궁중 음식 그 이제 대형 연회나 뭐 제사 등에 이제 의례 음식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이제 예쁘게 쌓아 올린 것도 좀 많이 볼수 있는데,
0: 그렇죠.
1: 이제 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오방색을 다 띠고 하셨는데, 그 음식도 이제 분야마다 이제 전문가들이 있었겠어요. 음식 뭐 내놓는 사람, 뭐 세팅하는 사람, 뭐 높이 쌓는 사람, 뭐.
0: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예를
1: 네네.
0: 가면 소주방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던 자리를 복원을
1: 네,
0: 해놨어요.
1: 소주방 알죠? 예.
0: 그런데 내소주방, 외소주방, 뭐 생가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집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길 가면 이렇게 불태고 뭐 하는 부엌이 없어요. 조그맣게 하나씩 붙었지. 왜냐하면 이 잔치 음식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숙소들이 앉아가지고 이 고임새를 약과 고이고 뭐 유과 고이고 뭐 하는 거를 이 높이 쌓아서, 정말 이 잔치가 중요하고 대비 대왕대비에 뭐 뭐다 중요하다 그럼 그 덕을 더 쌓는다 이래서 더 높이 쌓아요 이거를. 근데 그냥 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축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양을 거기다
1: 네.
0: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보면 숙소라는 사람도 옛날에 예술하던 사람이 아닌가.
1: 그래요. 그 색색깔로 다 이렇게
0: 색을
1: 맞추고,
0: 맞추면서 틀어
1: 그리고
0: 올리고.
1: 양옆에 그 높이도 다 맞춰야 되고.
0: 그리고 뭐냐, 또 고임이라고 그래서 오려가지고 문어나 무슨 뭐 이런 거를
1: 맞아요.
0: 전복을 오려서 콧도 봉황처럼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
1: 자,
0: 보시면
1: 이거
0: 요게
1: 이렇게.
0: 이렇게 하고 요거를 펼치면, 쫙 펼치면
1: 야.
0: 이게 그 해경궁 홍씨 회가변에 차렸던 고임상이에요. 70그릇이.
1: 회가변에.
0: 이거 보세요. 그러면
1: 이거
0: 이게
1: 어떻게
0: 다
1: 다 먹었을까?
0: 고임새로 이렇게 착착 올라가서
1: 네.
0: 꽃까지 장식하고, 떡도 있고 마른 것도 있고 여기 고기
1: 다
0: 음식도
1: 있어요.
0: 있고.
1: 예.
0: 그러니까 이러니까 화려할 수밖에 없고, 이 궁중의 잔치라는 거는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물론 살았던 사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 상궁이나.
0: 이 역사적으로 해서 문화로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후세들한테는 하나의 자랑할 만한
1: 그렇죠.
0: 문화잖아요.
1: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처음 한 사실이 숙수라는 말씀하셨는데, 숙수가 남자였다면서요? 저는 그 상궁만 음식을 대령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고기 음식이니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자들로는 힘에 부치고 그게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잔치 연회 뭐 이런 거는 남성 조리사고,
1: 아.
0: 여성 조리사는 일반 그 궁마다 그뭐 대비마마 뭐 이런 데 있으면 거기 몸담고 있는 나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1: 네네.
0: 사람들은 일상적인 걸 하고, 또 물론 중간에 도우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분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이라는 거는 요새 뭐 TV에 숙수 숙수 그런데, 익힐 숙자, 아주 단련이 됐다, 손이 밝혀졌다 이런 뜻에서 조리사를 숙수라고 이렇게 부르죠.
1: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양한 음식들이 레시피라든가 뭐 이런 게
0: 아, 그렇죠.
1: 남아있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1: 네.
0: 그죠? 어른한테 위에서
1: 배우고,
0: 배웠지만,
1: 배우고.
0: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이라는 거는 100년이나 뭐 그래도 그 정도 될까. 그 이상은 그분이 전해주질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려와서 여기까지 전해진 걸 보면 아는데, 궁중에는 이 레시피 요리

0: 우리는 이렇게 만든다는 게 없어요. 요리책이라는 거는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일기에 남길 필요가 없어요. 레시피로.
1: 그렇죠. 뭐
0: 어, 그렇죠. 밥하는 법.
1: 오늘 순육 뭐 만들었는데 뭐 순육 어떻게.
0: 예, 그런 게 없지만 예. 이거 잔치 음식은 격식을 갖춰서 얼만큼 이거를 상위에다 올려놓는데 무슨 무슨 음식이 들어가며 거기에 들어가는 치수는 얼마며 재료는 뭐뭐뭐뭐가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적혀 있어요. 아. 궁중의 음식이 이런 잔치를 하고 나면 하사가 돼요. 누구 대감 때 누구 내 거 이렇게 과자에 실어서 그러면 야 이거 궁에서 들어왔네 또 나눠 먹어야 되고 요만큼이라도 얻으면 이거 궁에서 했던 약과래 나눠 그러면 한번 해볼까 우리도 어, 그러면 책에다 기입한 그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양반의 음식 책으로서 가장 모델이 된 게 규합총서라는
1: 규합총서
0: 댕서거든요. 예. 그거는 무수하게 베꼈어요. 양반집마다 아. 그 책을. 그래서 그런 책들의 레시피가 나오니까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음식을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의 음식 고전의 책들이 많이 있구나.
1: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책을 쓰시기
0: 예, 그래서 시작했고, 이제 우선 책을 쓰게 된 거죠.
1: 수라일기. 진짜
0: 수라일기는 이제 예. 그 원행을며 정리의계라 그래서 바로 궁중음식의 그 당시 1795년 정조가 그거를 만들게 됨으로써 힘은 들었지만 우리의 궁중음식 문화 이런 거를 한 권의 책에 이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왕은 정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두 권으로 하나는 네네. 레시피 하나는 네. 이제 일지처럼 네네. 해서 만든 게 수라일기죠. 네.
1: 수라일기 이게 이제 그 18세기 궁궐의 회갑령 네네. 같은 이제 그 과정을 21세기 이제 부활시킨
0: 그렇죠.
1: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0: 그러니까. 이게 8일 동안의 일정인데 네. 아침에 떠나가지고 계속 행차를 하면서 중간에 머물잖아요.
1: 먹고.
0: 먹죠. 그러면 네. 간식도 드실 수 있고 밤참도 드실 수 있고 그러면 그 8일 동안의 식사 횟수에 따라서 뭘 먹었냐 하는 상차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어머니만 잡수신 게 아니고 왕도 먹었을 거고 왕의 동생, 여자 동생도 갔었고 신하들도 갔었고 뭐 다 나오니까 예. 그럼 신하들은 또 높은 신하, 계급이 높은 사람, 네. 낮은 사람, 뭐 마차 끄는 사람 또는 군병 네, 이런 네. 사람 먹는 것까지도 다 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하나 이거의 기록물에 의해서 우리가 궁중음식의 어떤 총체적인 걸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이게 궁에 저 국가에서 지정되면 전수자 이수자라는 게 있어요. 이 과목을 수료를 하면 아, 이 정도면 넌 됐다. 왜 무용도 그렇고
1: 뭐 다 그렇습니다만 네.
0: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거든요. 그 제자들하고 한꺼번에 1년 동안 이 책을 만들었어요. 아. 뭔가 하나를 해놔야지 되겠다 싶어서 제 시대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래도 제가 위에 1대 2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거를 해줘야지 후세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점을 찍어줘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되지 그냥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로 나가게 되면 도대체 궁중음식은 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어, 뭐 제가 했더라도 우리 제자들하고 한 거에 참 잘했다 생각하게 됐어요.
1: 그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0: 많진 않아요. 이 요즘에 빨리빨리 예. 해가지고
1: 속성으로 그 예. 코가 되는 것만 배워갖고 가려고
0: 예. 근데 이제 이제는 그 문화, 음식 문화라는 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런 게 바탕을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음악 하시면 그 뭐 음악, 그 음만 가지고 네네네. 하시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0: 이게 모든 음식이라는 건 다른 문화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다른 거하고도.
1: 맞습니다.
0: 예를 들면
1: 예.
0: 제가
1: 맞습니다.
0: 그 산가요록이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요리책이
1: 네.
0: 의서가 저 의관이 공중에 의관이 지은 책이
1: 네네.
0: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재현을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인쇄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영상물을
1: 영상,
0: 남겨야
1: 예.
0: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물을 갖다가 이거를 하는 거를 영어판으로 만들면서 했는데 하는 과정만 나와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음향이 따라가야 돼요.
1: 음향. 요즘에 뭐 AS
0: 예,
1: 뭐 그런
0: MR.
1: 한다 그러죠.
0: 예, 저
1: MR.
0: 그 작업을 지금 제가 그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0: 이렇게 궁중 음식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어머님 황혜성 선생님과 네. 이제 다 전문가시니까 자연스럽게 봐오셨겠지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궁중 음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드셨나요? 네.
1: 그 신화 어머니는 늘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면서 그 음식 얘기를 하고 해서 저도 학생일 때는 아 어머니가 가사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만 했지만 이걸 무형문화재로 만들면서 71년에 전수자를 지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정할 것인가 제자로 가르쳐서 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고 만만한 딸이잖아요, 딸. 저는 큰 딸인 게 어느 때 되면 아 내가 왜 큰 딸로 태어났어? 응? 근데 우리 엄마가 딸을 셋을 낳으신 거야. 진선미로. 저는 려자를 붙였지만. 그래서 얘 막내 보고 네가 맞다라지 왜 내 나를 큰딸로 해놔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동생들도 두 살, 세 살 터울이니까 네. 자연히 보고 자랐으니까 그거를 그냥 습득을 해서 하게 된 거니까 네. 뭐 24, 25살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0: 그 어머님의 길을 잇는다는 것이 이제 때로는 기쁨이고 보람이 되시겠지만 한편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1: 예. 네, 지금 머물를 때는 열심히 어머니가 이걸 해놓으셨으니까 그대로 그거보다는 제 시대에서는 그걸 드러냈을 때 다시 정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 수라일기 만든 것도 네네네. 그렇고 뭐 동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지금에 맞는 거로 다시 이거를 바꿔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해야지 후세에 또 사람들이 그걸 다시 가공해서 네네네.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나이니만큼 제가 언제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활동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요새는 조금 겁이 나요.
0: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하시니까.
1: 아니 그래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있으시고 어느 정도 있으면 되지만 이제껏 해왔던 그 일이고 내가 할 때까지는 해야지 되지 않나 그랬는데 결국은 이거를 남겨놓으려고 그러면 내가 없는 시대에 과연 지금까지 재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사람이 혼자 끄는 게 아니고 뭔가가 네네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돼야 되겠죠.
0: 돌아가는 거죠.
1: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궁중음식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국가문화재청에 소속을 시켜서 제가 안 해더라도 다른 누가 그걸 이끌어서 가져갈 수 있는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어디든지 내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예.
1: 내 집 없으면 사람만 많아가지고는 이게 안 돼서 지금 현재의 연구원을 제 개인의 그거를 재단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기부를 한 거죠. 기부를 하고 그걸 재단에서 모든 음식 문화는 이제 이루어지게끔 이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0: 그러면 이거는 좀 색다른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언제 어머님이 제일 생각나시나요?
1: 그러니까 이건 뭐 연구하고 막 이럴 때 네. 특히 뭐 한상궁한테 받으신 게 책을 만겨놨지만 네. 이거 확실해요? 이거 맞아요? 하고 정말
0: 이렇게 하면 돼요?
1: 응. 좀 한마디라도 왜 엄마는 나한테 조금 더 자세히 그런데 그게 그거보다는 내가 더 알고 물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전철을 조금 제가 답답했던 거를 우리 후배들한테는
0: 안아야
1: 되겠다 네. 하는 확실한 뭐가 있었다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함께 알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0: 그 어머님께서 이제 세 따님을 키우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네.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어머니는 이제 그 앞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게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을 키우는 거다. 사람을 키우는 거다. 그 일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자식을 키우는 들고 학교에선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제자를 제가 이렇게 키울 네. 것인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어머니는 어떤 그 생각, 사람이 음식으로서 갖춰야 할 거. 근데 우리가 음식이라는 걸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과?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재료들은 정말로 정말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힘들어서 살아있었던 것이 죽어서 왔어요. 예. 물론 고기도 그렇고 다 그러면 생선도 그러면 그거를 칼을 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노력한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 음식을 예뻐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줄 것이다. 야, 만들어주겠다. 네, 고맙다. 네. 이런 생각을 만사의 산물에 대한 재료에 대한 거를 고마움을 느끼고 네.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이 돌아갔을 때 사람들한테 얼만큼 그 이롭게 할 것인가 하면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 먹일 사람에 대한 거를 마음속에 배려하고 정성을 들여서 생각을 해서 완성을 이렇게 해서 드시는 예절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가 공경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라 했어요. 귀하게 여기라고.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음식의 바탕이죠. 믿어 어른 않게 얼만큼 잘 잡수시게 하느냐 하는 것에서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 중에서는 그게 많이 이제 남고 있고 뭐 제가 뭐 쫓아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모자라죠.
0: 아니 이제 네. 이 그릇이요.
1: 네네네.
0: 이 그릇이
1: 조용조용히 하세요. 가만히만 있어요 이거.
0: 그렇게 귀한 거죠.
1: 그릇이 아니에요. 이게
0: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1: 한희순 상공님이 유품으로 어머니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 국악TV를 위해서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0: 장갑 끼고 만져야 되나?
1: 그래야 돼요. 문화재. 청화백자 푼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0: 푼주요?
1: 푼주라는 거 이만큼 이렇게 합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 걸 푼주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청화백자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기나 이런 거는 그 겉에다 글씨나 이런 거를 많이 생겨놨어요. 그냥 목숨 숫자, 건강할 네. 강자, 무슨 네. 뭐 복복자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담아 먹음으로

0: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시고 딴 것도 받았는데 제가 귀하게 여기질 않아서 좀 많이 없어지고 요거만 신주잔지 모시듯이 예, 모시고 있어요. 청아백자가. 그래서 한의순상궁의 품이에요.
1: 그 한복녀 씨에게는 국보 1호와 예, 같은 거군요.
0: 그렇죠. 그 뭐 네. 값으로 따는 게 아니고 네. 그 한의순상궁이 그래도 남겨놓으시고 간 증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생김새도 그렇고 이게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1: 이게 스토리를 담고 있는
0: 네네,
1: 그릇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 이제 어머니는 뭘 하셨냐면 이 푼주에다가 오늘 아까 이제 드신 그 유자화채
1: 예, 유자화채
0: 그거를 이렇게 가득 하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릇에다. 이 푼주에다 이 푼주라는 건 그런 것도 담아 놓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뭘 나무를 묻힌다 뭘 할 때 요리 도구처럼 쓰던 거예요.
1: 그 궁중 음식이 이제 최고의 재료로 네. 정성껏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궁중 음식에서 배워야 할 마음가짐 아니면 뭐 정신 뭐 이런 게 있다면
0: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또 형식에 의해서 그걸 쫓아가는 거라고 자유스러운 뭐 이런 거를 하지만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절도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 안에서 네, 네.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조선왕조라는 거는 우선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인거보다는 인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통하게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궁이라는 곳은 음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나눔을 하고 올려 바치고 내려주고 이런 거에서 음식을 통한 하나의 어떤 소통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궁중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너무 인위적으로 차곡차곡 순서 있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담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제일 잘 담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1: 작업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0: 식기의 높이가 있으면 이 음식이 강조가 안 돼요. 이게 뭐다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 그릇이 똑같이 통일성, 이게 늘어놓은 것 같지만 항상 생각할 땐 통일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자, 2019년 11월에도 아주 흥미로운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1: 아, 예.
0: 고종의 마지막 잔치. 예, 예, 예. 아주 그게 이제 생생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였겠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나라의 잔치의 기록 중에 마지막 거가 1902년이에요. 그게 이제 고종이 왕이 이어진 40년 축하던가요? 그랬는데 마지막 이 황제 시대로 바뀌면서 고종이 늘 대원군 뭐 이제 뭐 섭정하고 막 이런 게 눌렸다가 자기가 이제 길을 필 거를 했을 때 이거를 황제국으로 만들면서 내가 뭐 좀 해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열었던 게 1902년이거든요. 그랬을 때 외교 통상을 외국과 이게 많이 있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이 어떻게 잘 대접해서 잘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쪽에 루즈벨트의 네. 따님이 일본 들려서 이 아시아를 이렇게 순방을 할 때였죠. 근데 이제 그분의 상차림, 오찬에 뭐를 했느냐가 미국의 뉴욕 그 도서관인가 이게 나왔어요. 메뉴판이 요만한 게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1902년이라는 시대에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왕조의 그것과 그때에 어떻게 정상회담처럼 이렇게 국빈을 대접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한번 재연을 했었죠.
0: 야, 그게 재연한 일이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일이 됐었겠습니다.
1: 그럴까요? 역사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모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후세에 가서 네. 이제 평가를 네.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먹방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1: 네. 네.
0: 그 옛날에는 요리를 이제 여자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이제 많이 하고 요즘 시대를 어떻게 보세요? 네.
1: 뭐 아까 숙소가 궁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0: 남자,
1: 거고
0: 예.
1: 요새 뭐 전문 식당 같은 거에 인기를 끄는 사람들도 남성 조리사인데 예. 너무 사람들이 유행을 쫓으면서 젊은 그 어린 학생들은 무슨 연예인 같은 스타의 그거로 꿈을 네, 꾸고 그런, 있는 게 조리사라고 그 셰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 뭔가를 가정에서부터 배워야지 돼요. 어머니 밥을 먹어보고 또 그 지역마다의 음식도 보고 있는데 이럴 기회가 없이 그냥 유학 가가지고 그 외국 요리 배워서 오는데 결국은 누굴 먹일 것이냐 한국 사람을
0: 먹여야죠.
1: 그러면 한국 사람의 식성과 네. 한국 음식을 거기다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추장만 넣으면 되고 뭐 뭐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기본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서양 요리를 하든 뭐 하든 배워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이 먹는 거에 그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 가지고 먹방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 보고 먹을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그래요.
0: 그렇겠습니다.
1: 그게. 근데 예. 젊은 사람은 또 식욕이 나겠죠. 뭐 어디 나왔다 그래서 쫓아가고 줄 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요즘 이제 퓨전 한식 뭐 많잖아요. 근데 여지껏 모셨던 선생님들이나 많은 이제 전통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것은 우리나라 것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과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퓨전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도 그 전통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다르고 이게 쓸모 있는 전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콜라보를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주체 여기서 주인공이 뭐냐 하는 거는 잊지 말아야지 되죠. 주체가 뭐냐 하는 건데 가서 보면은 뭐 퓨전 모던 이런 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식을 뭐로 찾을 것인가 하는 보물찾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지금은 점점 이 어떤 한식의 모던화라는 거는 옛날 그릇에 옛날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의 식기와 이런 거를 가지고 얼마나 한국적인 그것을 좀 표현을 하면서 맛을 줬느냐 하는 건데 그 맛이라는 건 뭐냐면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장, 예, 간장, 된장,
0: 고추장.
1: 예, 그런 건데 사실 고추장을 쓴다 해도 고추장은 옛날 고추장이 아니에요. 간장도 시판하고 예, 예.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거 갖다 놓고 이게 전통적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먹어요. 맛이 없다고 그러죠. 예. 맛이 없다고 그러죠. 벌써 입맛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변화하면서 바꿀 것인가 하는 건 있고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거는 또 갖고 있어야지 되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예.
1: 그런 거는 엄마의 맛이라든지 뭐 엄마가 무슨 뭐 서양 요리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가 전통은 아니잖아요.
0: 전통적인 걸 갖고 있어야 퓨전도
1: 네네네,
0: 가능한
1: 맞죠.
0: 겁니다.
1: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
0: 그 한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궁중 음식을 하신 분이고 인간 문화재니까 이런 질문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진짜 맛있는 음식, 진짜 맛있는 음식이란 어떤 음식입니까?
1: 진짜 맛있는 음식은요, 간 맞는 음식이에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네.
0: 간, 이게
1: 간이라는 게
0: 전 세계적으로 진짜 요즘 들어서 이제 화두라고 할 정도로 이제 떠오르는 말인데 간, 간 맞는 음식이라는
1: 근데
0: 게
1: 이제
0: 어떤 음식인가요?
1: 간이라는 거는 재료와 재료, 그다음에 거기다 쓰는 양념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음식이라는 건 어떤 공간, 인간 이 간이라는 건 사이간자거든요. 그런 그 간이라는 것이 적절로 합쳐졌을 때 맛있는 음식이지 아무리 뭐 맛있게 만들어도 플라스틱 그릇에다 그냥 냈다 놓으면은 맛있게 안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담음새 덩어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식탁을 차려놓고 그래도 좋은 식탁이라는 건 정갈하게 해놓고 먹을 게 얌전 예절 바르게 먹고 음식이라는 건 허겁지겁 안 하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 간 맞추기예요. 간 맞추는 게 소금을 어떻게 썼느냐. 근데 소금이라는 거는 절이고 기본적인 간에 대한 거고 나중에 가서 간을 맞추는 거는 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데 궁에서는 이 간장이 분류가 돼 있었어요. 진간장이 있고 여튼 간장이 있고 미역국 끓일 때 고기 재울 때 일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그걸 색깔과 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 진짜 여러 분야에
1: 맞아요.
0: 또 간일 수 있습니다. 음악 만드는 데도 간이 필요하고
1: 맞아요.
0: 또 그 그림 그리는 데도 간이 필요하고 이 간이라는 거 제가 오늘 새삼 느낀 이 세상에는 진짜 간이 제일 중요하고
1: 간이 맞아요.
0: 인간 간도 간이
1: 왜 사이 같이 밥을 먹으면 인간
0: 사이도
1: 맞아야 되지 않아요? 네. 네.
0: 자, 전통은 시대를 담아낼 때 빛을 발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궁중 음식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일이나 아니면 바라는 일 있다면요.
1: 받아진 그거를 제 시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후세 사람들 그 다음에 후배들이 그걸 가지고 더 가고 나가지고 바뀌어지는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 시대에 뭐가 트렌드고 옮겨졌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소리라는 ASMR이라는 그거고 그 소리를 그런데
0: 그래야지 어느 정도 튀겨졌는가, 이거 바삭바삭한 거,
1: 그것도 있고요.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 도구 같은 거가 박물관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이걸 어떻게 썼느냐. 꽃을 빨 때는 어떻게 빻고 깨소금을 빻는데 절구를 가지고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났었느냐. 뭐가 기계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통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음식을 할 때의 소리로 이거를 남겨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사계절로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시대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거를 해놔야지 그 다음 사람들은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이게 이제 다 각자 분야에서 네. 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모시는데 하시는 말씀은 다 같아요. 예, 다 하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우리의 정신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죠. 한 끼 밥상 위에 정신과 품격이 깃들어 있는 나라,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또 한 번 어깨가 으쓱해지면서요, 오감만족, 흐뭇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들은 못해 먹던 궁에서만 하던.
1: 이거는 뭐예요?
0: 이거는 유자 화채인데 제일 궁중 화채 중에서 멋이 있는 즙도 먹고 건지도 먹고 하는데 냉차처럼 화차 시원하게 마시는 거예요.
1: 예,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1: 죄송합니다.
0: 예, 드셔보세요. 까지 다 건지까지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입안에 그냥
1: 살코 살코 오묘한 맛이.
0: 예, 오묘하죠.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홍소카의 매력은 공감과 소통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 속의 인물이 사실 저지만 내숙녀라는 닉네임을 붙여줬거든요. 내숙녀에게 있어서 한복은요. 겉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요. 이거는 속마음이 훤히 보인다라는 메타포를 넣고 싶었고요.

인데요. 그러면 꼭 받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질문이 또 있어요. 아, 그럼 국악인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 한국 무용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 저는 이런 한복을 입은 여인을 그리는 화가인데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제 그림과 일치화하는 작업으로 최대한 많이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저는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참 좋아요. 왜냐면요. 우선은 제가 아이돌의 나이는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온라인상에 한 20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음악처럼 미술도 팬덤 문화가 생기구나라는 점에서 한 가지 이유가 작용을 했고요. 왠지 화가라고 한다면 좀 중년의 어르신들 많이 떠오르시죠? 생각보다는 참 젊다라는 작용도 해서 이렇게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요, 21세기의 풍속도라는 별명도 있어요. 일상생활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림 속에 있는 여인은 저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라면을 먹거나 화장을 하고 때로는 오토바이도 타고 쇼핑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정말 일상적인 소재가 담겨 있는 21세기의 풍속도 같은 그림입니다. 제 그림은요, 정말 전통적인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되게 파격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그림으로 제가 등단했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차라는 작업인데요. 제가 이 작품의 제목을 영어로는 Oops라고 붙였고 한자로는 나의 모자를 찾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한 작업입니다. 저는 사실 패스트푸드 정말 좋아하거든요. 빠르기도 하고 맛도 좋고 또 가격도 착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나면 커피가 꼭 한 잔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한 라면의 가격은 1,000원 안팎이잖아요. 근데 브랜드 커피가 너무 비싸면서 아, 왜 나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부족함을 고백한 작업입니다.

저는 작품을 진행할 때 반드시 꼭 직접 해보고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사진 자료나 그릴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해봐야 더 많은 거를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정성이 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타는 그림을 그려볼 때는 말도 타보고요. 쇼핑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무엇을 그릴지 고민해요. 아,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표현할까? 어떤 거를 그려볼까?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화상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동세가 있어서 계속 거울을 보고 그리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한지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 뒤에는요, 인물의 실루엣만을 채색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멍만을 이용해서 한복을 그립니다.

저는요, 정말 끝없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경계가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언제부터가 화가인지도 모호해요. 그리고요, 정년도 없고 연봉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100세 시대에 저는 일찍 죽어야지 작품 가격이 오른대요. 저도 한번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나는 정말 전략적으로 몇 살에 죽어야지 작품 가격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작가는 고독하대요. 외로워야 된대요. 그 문장도 정말 싫었고요. 아, 왠지 정신병이 있어야지 더 작품 가격이, 작품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문화도 싫었어요. 게다가 미술대학에는 90%가 여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제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생님이라던가 교수님, 혹은 유명한 화가, 피카소, 고흐, 고갱, 김홍도, 신윤복 모두 다 남자잖아요. 여성 화가로서 제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화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많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봤어요. 화가라는 게 남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하면 박수를 쳐주지 않는데 왜 나는 기존에 있는 관념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할까? 이 관념을 한번 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도 좀 독특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왠지 전시장에 가면은 우리 왠지 떠들면 혼날 것 같고, 그리고 물어보면 바보 같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전시장에서 놀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내숭 놀이공원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저는 한국화 전통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소재도 정말 일상적인 그냥 일기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파격적이다. 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셨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서 왜 내 그림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을 해주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정리해 본 거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한국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사군자, 화투, 먹, 한지, 여백 이런 것들 많이 떠올려 주시거든요. 좀 고리타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뭔가 파격을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화가 보면 볼수록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 보시는 분들도 이 한국화의 재미를 아시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해 봤어요. 근데 우선 한국화, 동양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크게 다른 점은요. 동양화라고 한다면 한, 중, 일, 삼국의 그림을 뜻합니다. 중국은 좀 더 먹의 전통이 강하고요. 일본은 채색의 전통이 더 강해요.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는 한국은요. 먹과 채색을 적절히 섞은 수묵담채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이 용어가 쓰인 시기가 다르기도 한데요. 동양화는 한때 잠깐만 쓰였던 용어이고 요즘은 한지의 그림은

한국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근데 한국화 화가로서요, 좀 서운한 게 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처음 접했던, 어릴 적에 처음 접했던 재료는 뭐죠? 바로 크레파스, 수채화, 연필, 서양의 도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그림은 사실 유화 같은 서양화 그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서양화가 한국에 소개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서양화 그림, 서양화 재료가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서운해서 오늘은 한국화를 보는 꿀팁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화를 바라보실 때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첩이라던가 병풍 아니면 족자 형태로 있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실제로 보면 A4용지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풍속도첩에 들어있는 그림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관람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왠지 가까이 가면은 막 경보음 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찌감이 떨어져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화의 아름다운 포인트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관람하는 적당한 거리는요, 대각선 거리 혹은 대각선의 1.5배 정도 떨어져서 보시면 참 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림을 그릴 때 화가도 구도를 짤 때 그때 글씨 쓰는 방향이 알게 모르게 적용이 됐거든요.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쓰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하단으로 훑듯이 보시면 더 그림이 잘 읽혀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시대상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상징이 들어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선 한국화를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국화에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읽다 보면 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신윤복의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 가운데쯤에 의녀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이 보이시죠? 아니 근데 왜 의녀가 양반들이 저렇게 놀고 술 마시는데 저기 앉아 있을까요? 조선 후기에 갈수록 일어났었던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신윤복은 그렸다라고 해요. 정말 예쁜 그림체 속에 이러한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 그런 게 한국화의 또 하나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제 그림은 정말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바라보자라고 잡아봤어요. 이거는 일상을 관찰해야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라는 거를 얘기한 학자도 있어요. 바로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이스라엘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자아가 두 가지가 있대요. 바로 경험자아와 기억자, 이 두 가지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제 그림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막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먹고 있는 이 순간 얼마나 사실 통쾌해요. 아 몰라, 내일부터 먹을래. 이러는 순간의 자아는 경험자아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몸무게를 재보면서 나 왜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는 기억자아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아는 실제로 되게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대요. 먹는 순간은 즐거웠지만 기억하는 순간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기억자아에서 많은 걸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이 잊어버리는 70%의 일상적인 기억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속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을 바라보실 때는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욕탕을 소재로 삼아보기도 했어요. 제가 사우나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어요. 거기 가서 때도 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근데 나중에 더 뒤에 가면은 안 가게 될 것 같은 순간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을 봤을 때 저의 충격을 제 나중에 제 자식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옷을 굉장히 간략하게 입고 멱을 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냇가에 가서 샤워를 한다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등 밀어주는 문화가 100년 뒤에는 어색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초풍정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우나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면서 이제 마사지도 하시고 굵은 소금으로 마사지 하시고 유통기한 지난 이렇게 우유나 요거트로 더 많은 막 마사지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사랑스럽다라고 느꼈어요. 아, 한국의 비너스는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뒷배경에는 서양의 비너스의 탄생을 넣어서 한국의 비너스의 탄생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작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는 초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잡아봤어요.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도 사용한 기법인데요, 바로 데페이즈망이라는 기법입니다. 익숙한 사물을 낯선 장면에 나와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연출을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활용해 봤어요. 바로 떨림이라는 그림에 넣어 봤습니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떨리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언뜻 보면 그냥 동물 같은 이미지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동물들이에요.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일상적인 소재에서 많이 찾아내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 하마라던가 뿔이 난 얼룩말, 피어싱을 한 코끼리, 아니면 메뚜기인데 빨간색 메뚜기 이런 것 등을 보시면 실제에는 없지만 왠지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소재들을 그렸던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 초현실주의적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신데렐라를 다시 보면서 이거를 한번 한국판 신데렐라로 표현해 봐야겠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다시 신데렐라로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되게 급하게 어디를 막 가보시는데 신발이 탁 벗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아무리 급한 순간이어도 신발 줍고 가거든요. 혹은 유명한 일화처럼 한 짝 더 벗고 가서 그 신발이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게 했겠죠. 근데 신데렐라는 사실 한 짝만 벗고 간 거잖아요. 아, 의도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어른이 돼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월척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뒷 배경에는 마차가 아니라 한국판으로 가마를 그려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요, 저는 패러디를 하자라고 잡아봤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네 개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마주예요. 오마주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서 어떤 화가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기법을 넣어서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반고흐의 그림을 많이 보시면 되게 옛날의 그림을 많이 오마주해서 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뿌리는 다른 기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임모라는 기법인데요. 임모는 지금의 저는 사투리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국화 하면은 사실 굉장히 한정적인 소재들이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군자, 산수화, 인물화. 왜 이렇게 동양화는 한정적인 소재가 떠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양화 하면 정말 다양한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그림을 접근할 때요, 스승님한테 하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좀, 꼰대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저때만 해도 교수님들 아래에서 이렇게 바닥도 닦고 청소도 하고 무릎 꿇고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거, 스승님 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까지도 체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스승님을 잘 계승해야지라는 게 컸어요. 마치 사투리처럼 지역성을 띠게 되는 게 한국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러디인데요. 패러디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패러디란 기존에 익숙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원본을 따와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화에다가 다시 결혼이라는 문화를 더 입혀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뭉크의 절규, 그림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고선, 아, 요즘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서 시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자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시집살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왠지 존재만으로도 두려운 그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이라는 걸 결심할 때 여성의 입장에서 같이 평생을 할 짝꿍을 바라보고선 결혼을 결심하는 거지 그 부모님만을 바라보고선 결혼을 결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두려움을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라고선 이제 웰컴 투 시월드라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뭉크가 자연의 웅장함에 억눌려서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친구의 모습 두 명이 그려진 그런 그림인데요. 그 친구의 두 명을 풍속화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와 시언니로 표현했어요. 시누이로요. 그런데요, 이걸 그리고선 제가 전시장에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어머님께서 갑자기 내가 여기서 꼭 한마디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내가 며느리 눈치 얼마나 보는 줄 아냐고 요즘 시월도 없다고 다음에 꼭 묘월도 그려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시고선 가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 저는 소개를 꼭 하게 돼요. 전시장 가서 제가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설명하는 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작가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싶은 저의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관객들과 소통을 할때더 많은 아이디어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주목을 해봤었던 문화는요. 함지기 문화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동네에 함 사세요 이런 게 울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요즘은 함을 안 하고 핸드캐리어로 가서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함이 나중에 좀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함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자개랑 수로 나져 있어서. 그래서 실용성도 좋지만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문화가 하나씩 없어져 가는구나. 나는 이거를 그림으로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만의 피리 부는 소년을요. 함지기로 표현해 봤어요. 오징어 가면을 쓰고 박을 깨는 그 순간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을 담고 싶었어요. 마치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물론 남성분들도 고민이 참 많으시겠지만, 여자인 신부님들도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기 딱 직전까지 고민한대요. 아, 나 영화처럼 도망갈까? 이 결혼이 맞는 걸까? 물론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걸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 링도 받고, 그리고 사주단자도 받았는데 고민하는 신부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주단자에 뭐가 쓰여 있는지 이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그려보면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된 건데요. 사주단자는 물론 양측에서 오갈 수 있지만 흔히 남성의 집에서 여성의 집으로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을 점지할 때그

두 분의 궁합을 보는 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날을 점지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는 메시지 담기라고 붙여봤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선, 아, 옛날에도 강아지, 고양이 지금 키우는 것처럼 정말 고양이를 좋아했구나. 옛날에도 고양이 집사들이 많았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 그림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요, 지금으로 치면 거북이 금수저 같은 역할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요즘 칠순, 팔순 잔치에 갈때 거북이 금수저 이렇게 선물해드리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수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자의 음을 가지고서 많이 언어 유희를 했다고 해요. 고양이를 뜻하는 묘자가 70세 노인을 뜻하는 한자와 음이 비슷했기 때문이고요. 나비 접자가 80세 노인을 뜻하는 노인 질자와 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나비가 고양이를 쫓고 있는 이 그림은 70세를 넘어 80세까지 장수하세요, 할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정말 재화가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선물하기보다 그림을 선물하는 문화가 참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 그림 정말 한국인이라면 정말 꼭한 번은 보셨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김홍도의 씨름. 이 그림을 보면 아, 굉장히 역동적이다. 아, 김홍도 굉장히 잘 그렸네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들 속에 바로 다음에 등판할 선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가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신발을 벗고 있는 초조한 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는 저분이세요. 갓도 벗어놓고, 신발도 벗고, 내 차례가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씨름 선수의 초조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등 뒤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요.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주무르고 계시는 거 혹시 보이시죠? 시간이 꽤 지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곧 결판이 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들배지기 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미 균형이 한 군데로 치우쳐졌죠. 이 씨름은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날까요? 어디로 넘어질까요? 저는 사실 씨름을 잘 몰라서 그런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이 그림의 정답은 오른쪽으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씨름을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들배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들려서 왼쪽으로 넘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두 명을 보고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바로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두 명을 보면은, 아,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을 표현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한 번쯤은 봤었던 굉장히 흔한 이 그림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재밌죠? 한국화가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그 디테일을 보시면 더 즐겁게 한국화로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한국화의 메시지를 담는 거를 저도 좀 계승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림 속에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저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을요, 피로타라는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제목에서도 좀 언어 유희로 표현을 해본 거긴 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를 표현한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신대요. 결혼하고 나면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 나도 이렇게 꿈이 있는 여성인데, 그냥 일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청소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하다고 해요. 원래 피에타라는 도상은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을 하면 피에타라는 도상인데요. 저는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제가 미래에 빠글머리가 된 아줌마의 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점.

창업으로는요, 천지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에서 천지차이라고 언어 유의해봤는데요. 원래 이 그림은요, 땅에 있는 인간에게 신이 지능을 주는 순간 혹은 생명을 주는 순간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보면 붉은색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뇌 혹은 심장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을 신의 영역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과정과 고민을 경험하고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신 이 분들은 정말 신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의 영역에 표현을 했고요. 결혼 전에는 아직 인간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은 순간을 표현한 그림을 육아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알프스 산맥은 넘기 힘든 곳인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에게 내가 이번에 알프스 산맥을 넘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 이걸 잘 표현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나폴레옹을 미워했었던 화가는 노쇠를 타고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요. 그중 다비드라는 화가가 가장 영웅처럼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부모님을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의 모습으로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요, 원래는 병사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풍속화에 그려진 전통 혼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는 내숭 시리즈는요, 정말 융합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도 딱 아실 수 있듯이 한복과 어떤 현대 소품의 대비가 일어나는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법상으로도 한국 전통의 기법인 수묵과 담채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상의 부분에는 꼴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융합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 이외에도요, 제가 한국화 하면 고리타분하다 라고만 생각을 하실까봐 3D 프린팅으로도 피규어를 만들어서 제작해봤어요. 바로 그 옆에는 또 손으로 만든 조소상을 놔두고서 비교를 해보시라고 요즘의 최신 기술과 손이 만든 기술의 갭을 한번 봐주세요 라는 그런 전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 그림을 페이퍼 토이로도 제작을 해봤어요. 칼과 가위와 풀이 없어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동양화를 되게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교구를 개발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예전에 잠실에 석촌호수에 러버덕이라고 굉장히 큰 풍선이 떠서 이제 핫했었던, 꼭 가봐야 했던 명소가 됐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내숙녀는 이번에는 물 위가 아닌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13m 정도 되는 거대 풍선을 만들어서 하늘에 날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요, 사실 갤러리를 자주 가시나요? 저는 이제 일이니까 자주 가고 하는데 저도 자발적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림을 꼭 갤러리까지 가시지 않아도 잘 감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메신저는 핸드폰은 하루에 정말 100번 넘게 열어보잖아요. 이곳에 내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모티콘으로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이모티콘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비판도 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순수 미술을 좀 이렇게 상업 미술에 집어넣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내 주관을 갖고 활동을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뭐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쫓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모티콘 작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으로도 만들어봤어요. 내숙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의 잔상이 남는 움직임이 있는 영상으로도 만들어봤는데요. 이거는 우선은 장소의 제약 때문에도 시작을 해본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한 대체적으로 2m 정도 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해외 전시를 갈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 해외 전시를 원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림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보기도 했고요. 좀 그림에 생명력을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한국화를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건 진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기도 해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학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엉뚱한 상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피카소. 피카소가 왜 유명한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돌아온 답은 다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때 사례 조사 기법을 배웠어요. 그거를 통해서 아, 화가는 왜 배가 고파야 되는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례로 찾아봤고 처음으로 찾아봤던 화가가 바로 피카소였어요. 피카소는 사실 전공자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화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들여봤더니 많은 작업을 했고 또 정말 오래 사셨습니다. 화가는 꼭 일찍 죽어도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 반박이기도 한데요. 92세에 작고 하셨어요. 그리고 작품 수는 만여점 정도 남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이 있어요. 8살 때 그린 그림이 있고 작고 하시기 전에 91세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총 그림의 개수가 있고 첫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요, 8살 때부터요, 주 5일 근무 이런 거 없이 3일에 한 점씩 완성해야지 그 양을 달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사실 고개가 숙여졌어요. 괜히 막 자신감만 넘치고 떵떵거리던 저였는데, 아, 나는 과연 피카소처럼 천재 화가도 아닌데 저만큼 노력은 하고선 툴툴거린 걸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조사한 이후부터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그리는 화가가 돼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마치 미술사를 구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림이 하나로 굳혀진 게 아니라 크게 네 덩어리로 나뉘거든요. 우선 처음에는 너무 우울했을 때는 청색시대라는 그림을 그리고요.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니까 갑자기 그림이 색채가 들어가요. 그건 장밋빛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의 시대는요, 입체파 시대라고 합니다. 입체파 시대를 열게 된 후일담 같은 거로는요, 굉장히 조울증이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 여자친구한테 꽃을 이렇게 선물을 하면 그 여자친구가 고마워, 너무 좋아 이러다 갑자기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울어 왜 울어 이러면 꽃이 죽은 거잖아 이러면서 울었대요. 그러면 꽃을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데 이걸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해서 한쪽 면은 울고 있고 한쪽 면은 웃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도 재미있다 보니까 많은 이론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화가였겠죠? 근데요, 사실 매일같이 그리는 거가 더 어렵지만 매일같이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정말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일같이 그림은 그릴 수 있겠는데 또 무슨 그림을 그리지? 이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바로 저는 스캠퍼라는 기법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이디어 속에서 뛰어다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글자만 따서 이제 만든 용어인데요. 제가 그거를 제 그림에 대입을 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요즘

그리는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풍속화가 지금의 일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말 현대 미술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미술이라고 한다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풍속화는 정말 그거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삼포세대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한 용어인데요. 연애, 결혼, 육아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대가 참 슬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연애, 결혼, 육아 이 세 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목에 있는 사원증을 지키기 위해서 황소처럼 앞만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달려가는데 뒤에 날아가는 물건은 삼포세대를 표현해 본 거거든요. 연애의 시작은 영화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팝콘과 영화표로 표현을 했고요. 결혼은 목각오리랑 결혼 반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는요, 젖병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거는 스캠퍼 기법에서 M에 해당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내숭올림픽이라는 시리즈에서 표현한 건데요. 내숭올림픽을 제가 그리게 된 계기는요, 올림픽 선정 기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올림픽 선정 기준은요, 꽤 복잡했어요. 근데 요약을 해보자면 4대 6 이상에서 흔히 행해지는 종목들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4대 6이 아니라 내 그림 속에서는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종목으로 열리는 올림픽을 열어봐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당구장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구장을 한번 가봤더니요,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바로 뒷배경에 살짝 섹시한 언니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내숙녀가 가는 당구장에는 식스팩이 있는 오빠들의 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변환해서 그려봤어요. 이건 아까 스캠퍼 기법에서 R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브레인스토밍처럼 우리 팀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발표해볼까요? 우리 회의로 모여서 발표해봐요. 이렇게 해도 결국 말이 많은 수다쟁이인 저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회의할 때 부장님만 말씀하시잖아요. 회의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는 아이디어 발상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6명의 사람이 둘러앉아서요. 한 종이에 3개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땡 종을 치는 거죠. 그럼 바로 옆 사람한테 그 종이가 가고요. 다시 3개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30분이 지나고 나면 108개의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처음에 화가로서 활동할 때요. 지금은 저한테 정말 멋진 팀이 있는데요. 학생 때부터 시작한 이 그림은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우연찮게 찾게 됐어요. 온라인상에서요. 제가 하나 이벤트를 열었었거든요. 제 SNS에. 우리 연말인데 같이 새해 소망, 새해 다짐을 써봐요. 이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새해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였을까요? 다이어트입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를 새해에도 올해는 다이어트해서 건강을 되찾고 싶어요. 이런 정말 새해 소망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은 남성분들도 다이어트가 목표인 걸 보면서 다 같이 다 같은 새해 소망을 빌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바로 새해 다짐 피처링 내일부터라는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풍속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일상을 너무 잘 담고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려요. 나중에 내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엄마는 이때 이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 한 가지랑요. 아, 이거는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너무 선을 넘지 말자. 지금 이 시대를 되게 아름답게 표현해주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저는 한국화 하면은 좀 고리타분하게 표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생각보다 이 한국화가 얼마나 재미있고 매력있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화가한테 전시라는 시간은요 마치 결혼식을 하는 날과 같아요. 저는 오죽 더 똑같겠어요. 매일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더 신경도 쓰이고 사실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외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해외에서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이력으로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한국인 두 번째로 개인전을 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전시 중에 하나는 분단의 아픔을 같이 겪고 알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 특히 베를린에서 전시를 했었던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외국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아무래도 거기가 관광 명소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어눌하지만 영어로 물어봐요. 제 그림이 이해되시냐고. 한국인도 사실 한복을 지금 잘 안 입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린 이 그림이 이해가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많은 외국분들이요 너무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Japanese, Chinese 들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를 저는 주도할 수도 있다, 문화를 주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K-POP이라던가 뭐 한국의 드라마, 영화 많은 세계인들이 주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한국의 삶이 궁금한 그 외국인들에게는 제 그림이 되게 재미있게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깊게 설명을 해드려도 끝까지 경청을 해서 들어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너의 나라에 가서 이 그림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럴 때면 저는 그 힘들었던 해외 전시의 순간이 행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일을 그림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도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질문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시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크게 보면 내숭 이야기, 내숭 시리즈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등장하는 풍속화다라고 봐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예리하게 봐주시는 분들은 저의 변화를 알아봐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는 사실 계속 응원해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이 공부하고 한국의 앤디 워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활동을 할 테니까요. 많이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도 넣고 제목도 좀 서사적인 요소를 넣고 하지만 아무래도 관객들이 작가의 의도를 알기에는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이야기해서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관객들과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해해 주시지 못한다면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저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기분

될 것 같아가지고. 동양화 한국화에서는 먹의 의미가 물론 그냥 서양화의 검정 같은 역할도 하지만 우주같이 무한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 싶을 때 먹을 선택하거든요.

0: 이거는. 그 못된 위나간 놀보 새님이 우리 착한 흥분의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으니 오메 원통하고 참말로 그냥 어? 내 그냥 가슴이 그냥 미어 터지네 그려. 이럴 때는 내가 후련하게 뭐 노래라도 한 마디 해야 되는가? 어? 어? 꼬만 무정한 꼬마 날과 무슨 원수길래 오늘 한 집을 보냈느냐 가느니 말 붙들어놓고 잠든 나를 깨워
1: 어째 오늘따라 아랫배가 보글보글보글 끓어서 성질이 머리끝까지 난다냐. 어떤 날에 딱 이런 날이야. 이런 날에 내 앞에 어떤 놈이 딱 으긋장나게 걸리는 날에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가지고 뭘 달라고 하든지 뭘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그 입을 탁 막아볼 판이야. 에이 마당새야!
2: 예.
1: 그 대문 잘 걸어 잠그고 비질 싹싹싹 잘하고 있냐?
0: 해요 지금.
1: 저놈이 저 주인놈 말하는데 해요 지금. 이게 뭔 이런 마당 똑바로 쓰라!
0: 예.
1: 로봇 청소기를 살까 보다 그냥.
0: 오메 저 씹어먹을 놈의 인사가 아침부터 뭐라고 그냥 씨부렁거리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쫓겨나실 우리 흥부작은 새님 이 엄동설안에 어린 도련님들 데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 에휴 불쌍해서 어쩔거나.
3: 어메 어메
0: 아이고 흥부작은 새님 앉으시게라오. 아이고 그동안 기체 편안하시며 아씨 도련님들 다 무엇인지요?
2: 오냐 마당새야 그동안 잘 있었더냐?
0: 예.
2: 그래 큰애님 성정은 좀 어떠시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0: 아이고 말씀도 마시게라 서방님 쫓아낸 후로는 그냥 성질이 더욱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사를 모셔도요 그릇에다가 음식 대신에 돈을 담아놓고는요 소리랑 과실이랑 어포 육포 인절미랑 어전육전 편적산적 생선이랑 오색탕이랑 말끔히 질을 붙여 어동육소 홍동백서 자포우에 그냥 재배로 그냥 재산을 지낸 다음에는 엽전만 골라갖고 그냥 계속 다 대고 쪼르르 넣는답니다. 많이 들어가셨다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 식상이니 그냥 도로 건너가시면 좋고.
2: 아이 놈아 허지만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형님 안 뵙고 간단 말이야. 내 형님 좀 뵙고 가마.
0: 아이고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더라 않단 말이야.
2: 어디, 아니 마당새야 내 형님을 좀 뵙고
0: 아, 아니야 모르겠느냐.
1: 어디를 그냥 그냥 보냈단 말이야.
0: 오메
1: 저리가.
0: 아이고 뭘로 가시길라.
2: 아이고,
0: 아.
2: 아이고 형님
1: 아이고 이게 누구여. 내 사랑하는 아우 흥보 아닌가?
2: 예예예 형님.
1: 어째서 우리 집을 찾아왔는고?
2: 아 예. 아 그동안 평안하신지 무난히나 여쭙고 좋았습니다 형님.
1: 무난이고 문 바뀌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 우리 사이에? 편하게 말을 해 편하게 어서 말을 해.
2: 예예예 형님.
1: 아
2: 실은요.
1: 어?

0: 아닙니다.
1: 가짜고짜 비난이란 뭔 말이오?
0: 그지의 저녁을 굶은 처자 어제 아침을 그저 입고 어제 저녁도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도 못 먹었으니

0: 한양만 줍시며 그도 창 묻으시면 식은 밥이나 싸대기나 지게나 봉근겨나 한 가지만 초시여도 여러 날 굶은 처자들을 구원하여 살리겠느냐 형님.
1: 그려
0: 덕분에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 뭐 노래 이렇게 성음을 다글다글 넘어서 한다냐.
0: 아이고 형님.
1: 아이고 그렇게 어려웠어?
0: 예 형님.
1: 아이고, 그러면 진즉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아이고 예. 그래서 뭐 하나라도 달라고?
0: 예예 형님.
1: 그러면 저 너 보리나 좀 타가지고 갈래? 아이고,
0: 큰일 났네. 보리요?
1: 그 보리 어때?
0: 아이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니까 그저 맛이만 주시옵소서 많이만.
1: 예. 많이만 알았다.
0: 예 형님.
1: 마당새야!
2: 예예.
1: 그 대부터로 잠그고 예? 그 창고틀 가면은 박달 문득열라고 쳐는 건물 하나 있느니라 가져오니라. 야, 오 이거
2: 어디가
1: 이놈? 이놈!
0: 형님.
1: 예 이놈아 만들어라. 부모양 살았을지 너와 나와 형제라고 키웠던 일을 너 혼자 잘할 것이다 이놈. 잘난 척 하더니만 이제 와서 달라더니 돈 달라 쌀 달라 나락 달라 재물 달라. 이놈이 나한테 준 게 그동안 뭐가 있느냐? 어? 내 방출이만 자주 해가지고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늘 내가 오늘
0: 이놈
1: 있다 이리 와. 야 이놈아
0: 아이고 형주씨 아이고 형주씨 상황 좀 살려주시오.
3: 아이고 형주씨 꼬매 남녀가 유별인데 어디를 만지고 난리여.
0: 아이고 형주씨
3: 천국을 갖다 맡겼던가 맡겼어.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지겨. 아이고 개집은 잘 잡제.
1: 아이 마누라
3: 정말로
1: 아이 저기
3: 아이고 지겨워.
1: 봤지? 너가 올 곳이 아니여. 그만 잊어버리고 썩 처리 가 이놈아! 꼴도 보기 싫은 게 야! 타!

어디서 보았소? 차라리 아주 죽여

0: 그쟁이입니다. 아이고 형님.
1: 아이고 작은 사방님 잠깐만요.
0: 혼자 받으세요.
1: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때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나머지 무슨 살면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쓰고 싶어도 안 쓰고 커트란 태국 마사지 한번 안 받아보고 노래방 한번 안 가보고 돈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장가 들라고 내 40평생 모아둔 돈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냐. 아이고 장사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쌀 사고 고기 사서 마님들이랑 도련님들이랑 배부르게 드시게라.
0: 마당새야, 내가 이걸 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당장에 집에 가서 먹을 양식거리가 없구나. 내 오늘 이거 받는다마는 다음에 내가 훅 갚아주마.
1: 또 이걸로 마당새야. 남은 돈으로는요,
0: 뭐냐?
1: 또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가시다가 옷도 한 벌 사 입고 그렇게 하시오.
0: 1,000원 가지고 뭐냐? 아무튼 고맙다.
1: 어서 가시게라.
0: 아이고,
1: 뭐 다시는 이놈의 식구도 고지 마시오.
0: 뭐냐, 마당새야.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이놈 돌아오지 말고 가시오. 얼른 가시게라. 아유. 아니 저런 못된 년놈들이 있는가. 야 이 년놈들아, 어메 귀신들은 뭐든가 모르겠어. 이럴 때 좀 안 잡아가고. 여러 귀신네들 지금 뭐 하세요? 빨리 와서 우리 놀부 놈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좀 비나이다 부처님 좀 비나이다 제발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2: 마당새 야 이놈아, 마당이나 깨끗하게 쓰려고 그랬더니 뭔 누구를 잡아가라고 노래 부르고 난리여.
1: 저 흥보 작은 새님이요.
2: 뭐 흥보 왜?
1: 아 새님을 귀찮게 함께 귀신 보고 잡아가라 봅시다.
2: 그려 그려 옳은 말 잘한다. 그려 그려 속이 다 시원하네.
1: 속 시원해.
2: 아 그래 시원하다고? 깜짝이야 이처럼 그냥 이놈을 그냥 막. 야 이놈아, 이놈이 빗질을 성의 없이 깨작깨작 하고 있네. 똑바로 하시라.
1: 아쉽스라고 안 해요 지금.
2: 하여튼 싸그리 뭉탱이로 날아간 게 좋구만. 왔다가 야 이놈아, 어봐 야 이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빗질을 하다가 무슨 일 생겼냐? 왜 이렇게 빗질하고 난리야?
1: 아따, 새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개무는 이반복네요, 소지하니 이반복 추리로구나.
2: 이제는 하인까지 성음이 다글다글하네. 아이, 너 지금 뭐라고 하냐? 개문안이 반복돼요. 뭐라고?
1: 아니 이게 새님, 안에서 밖으로 내어 쓸면은 복이 나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 쓰러들면은 그냥 복이 그냥 구야. 아 들어와서 그런 말이에요.
2: 옳지, 너 말 한번 잘한다. 그러니까 예. 네가 빚질을 꼼꼼히 해야 복이 많이 들어올 것이오.
1: 그러시라.
2: 그러니까 열심히 안으로 이렇게 쓰려.
1: 그래요 새님. 날랑은 빚질을 하려는 게 새님은 독부자라고 이렇게 안으시오.
2: 그래 그래 내가 예. 받을게. 자, 열심히
1: 옷 벗어. 새님 복 들어갑니다요.
2: 복이다 복이다.
1: 새님 복 들어갑니다. 사람이다요. 아유, 제이 폭이
3: 어미, 어미, 어미, 어미.
1: 야 이놈아,
3: 어미.
2: 왜 이놈아, 마당새가 빗질하다 간정이 뒤집어졌냐? 왜 연병 날리고?
1: 아니, 새님 큰일 났어.
2: 왜?
1: 박질한 놈이 그냥 콩한쪽을 물고 단밖으로 날아가는데. 어? 어쩔 거라? 잡을 거라 말 거라?
2: 야 이놈아, 콩을 물고 들어오면 몰라도 잡고 나가면 다시 잡아야지.
1: 그러지나. 어. 대님, 어. 저쪽으로 갑니다요.
2: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저를 잡아, 잡아, 잡아. 아따가.
1: 대님, 어. 저쪽으로 갑니다.
2: 어디 있어? 아, 저 잡아라, 저 잡아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대님, 저쪽으로 갑니다.
2: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1: 가자. 어메. 새집 배급박에 붙어있네. 어? 요 놈은 박치새끼. 깨! 깨!
2: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지만 못하고 죽어요, 사람 다. 바람처럼 뭔가 얘기할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1: 사는 날까지는 한이 있지, 어찌없겠어요. 세상이나 뜨면 한이 없지.
0: 슬프지만 슬픈 게 슬프지 않게
2: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
3: 굿은 말 그대로 그냥 굿인 거예요. 좋아도 굿, 슬퍼도 굿.
0: 저는 여전히 굿쟁이에요, 그냥.

진도가 이런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예술을 제대로 보려면 진도로 가라. 15년도 그때 우연히 진도 음악에 좀 빠져갖고 한 3년 공부를 온 것이 이렇게 30년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니께서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굿을 많이 했어. 그 소리하는 모습이나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 어릴 때도 뭔가 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굿을 하면 일어났으니까 그런 정도로 굿에 미쳐 있었지. 남석이 동생이 이 전화기 보고 깜짝 놀라서 사방에 연락을 한게 1300명이 넘어 전화가.

0: 그 동생이 아주 오지랖이 넓어. 남의 봉사를 잘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야.
1: 여기 분들은 돌아가시면 씻겠어? 오늘 안 씻긴디야? 이렇게 물어. 그게 이분들의 말이야. 당연히 100% 씻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2: 장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시신은 실은 안치실 냉장실에가 있고 빈소 앞에서 영전 앞에서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3: 자, 지금부터 우리 정 씨 오라버니 식김을 할 건데 만약에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개의치 마시고 조문하십시오.
1: 식긴다는 건 정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건 다 없었던 걸로 해. 이게 마지막 다 씻겨내는 의식이 식긴 구지라고. 여기서 12시까지 해주고 또 새벽에 저 집에 가서 해줘. 그것도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타지역 당분들도 불러.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0: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우울한 상태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였는데 묘하게 이제 내려오는 길부터 정말 아름답고 여기 왔더니 그때 가을인데 억새풀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묘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심정적인 그런 상태로 진도를 오게 됐죠. 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양쪽에 차가 쭉 서 있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 시동을 꺼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징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징소리 따라서 들어가서 시킨 곳을 볼 수가 있었어요.
1: 어느 정도였다 할까? 외부에서 진도에 무작정 이렇게 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킨 곳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박하는 동안에 그 하루는 어디선가 시킨 곳을 해요.
0: 그때는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급속도로 이 20년 사이에 정말 이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0: 내가 27부터 맞았어. 27부터. 날마다 아프기도 증하고 이제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찌게 할까 그러고 진도 보살들은 다 찾아다녔어. 그래도 암도 못 맞췄어. 또 해남, 서울
1: 합심하고 접심
0: 안 가본 데 없어.
1: 12명은 신임입니다. 자중하시고 진정하시고
2: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저거 어디서 경산도서 왔다는데 그 보살한테 좀 가봐라 그래서 거기를 간께는
2: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이 문디가서 쇠빠질 줄은 진자고지 인자 왔냐고 그래서 왔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한게 기분 나쁘더만 신이 다 와갖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그러고 있었냐고. 조상이 오시면 텔레비 이렇게 화면 지나다가 살짝살짝 비춰요. 아파서 온 사람은 그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아픔 쳐져걸래. 내 몸으로 지기가 와버려요. 그런 게 알고 약 먹고 죽은 사람 약 냄새가 펄펄 나고 물이 안 넘어가고.

0: 한때는 남자가 많이 있었네. 응?
1: 아, 그래요?
0: 응.
1: 어떻게 나오나요?
0: 응. 남자를 셋을 봤네?
1: 셋이요?
0: 응. 좋았더니 나빴더니 남자를 셋을 만났다, 이 말이요.
1: 셋을 만났다?
0: 응. 그런 적 있어, 없어?
1: 형이요?
0: 응. 사귀었다, 그 말이야.
1: 아. 글쎄요.
0: 몰라?
1: 예.
0: 여기 큰 줄 있고 작은 줄 있지?
1: 응.
0: 선이 삼형제인데,
1: 응.
0: 이것은, 아기를 낳으면 없어져 버려. 죽어뿐다, 그 말이야. 못 키워. 두 개 밖에 못 키워. 내가 한참 때는 그 1년 통계를 해보면 다 쓰고 저금 통장에 들어간 돈이 한 2억씩 들어갔어. 하루쩍 자면은 밭 한나 야단마리를 사고 넌 단마지기를 사고 그랬어요. 아침은 많이 안 먹은 게 약 먹으려는 게 먹는 거야. 혼자 부다고 누를 때 외롭고 불 안 쓰자고 있으면 혼자 들으려면 외롭고 그런 참 많으지. 우리 애기들도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깝깝한 게 죽어보려고 안 보면 대긋지라고 죽어보려고 방죽 세 번 들어갔어. 눈을 안 뜨고 그 깔았지 앉아보면 될 거인데 눈을 떠보면 그 얼굴이가 내 얼굴이 물에가 비친 우리 애기들 얼굴이더라. 그래갖고 못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차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정도 다 잘 되고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잘 풀려서 다 잘 살아.

0: 옛날에 보살이 많았어. 60명이가 되었다.
1: 아이고 다리 아파.
0: 근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픈 게 서럽네. 아픈 게 서러워.
2: 딱 서. 월까 걸어. 더. 더. 더. 등등등등등등 등등등등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자.

0: 그런 때만 해도 이 굿굿이 엄청 많이 할 때 희게요. 보통 약간 7~8시간을 가요, 굿판을. 그러다 보면 날 셀 때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1: 병마가 있을 때나 또는 그 집안에 큰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때 전부가 이제 그 굿을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가 전부 신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되죠.
2: 진도는 섬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작은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진도만의 어떤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자연환경이죠. 풍요로운 어떤 농사가 가능하고 또 남는 인연
4: 재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술을 좀 더 향유하고 판매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1: 1909년에 안건 견훤이 벽화 앞에서 전쟁을 했고 또 1270년에 삼별초가 강호도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여몽연합군하고 삼별초군하고 그걸 쭉 퇴치하면서 전쟁을 치렀고 또 명량 대첩을 또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동학 때도 마지막 격전지로 해가지고 진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진도는 그야말로 전쟁 모든 전쟁을 다 겪은 섬이에요.

0: 거는 항상 죽음이 옆에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하고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항상 고민을 했으리라고 보지요.
1: 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이제 조금 더 예술로서 향유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진도의 DNA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2: 진도는 그런 기반들이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3: 제 이제 고조 할아버님이시죠. 박덕인 할아버님 계시고요. 그때가 1800년이거든요. 1800년도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문헌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50년으로 봤을 때 제가 5대째라고 봐야죠.
4: 원래 얘기를 박물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집이에요, 이 집이. 진도식 김구세 어떤 막 그 의미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와서 그냥 우리가 인사 올리는 곳이에요. 사진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셨고 아버님이 또 쓰셨던 무구들 중에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항상. 이 징은 박병수 선생님이 제일 사랑했던 징이고 또 우리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징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번 누가 이거를 팔라가더라고. 이거는 파는 징이 아니잖아요. 뭐 가격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근데 지금도 보고 있으면 항상 이 앞에서 경외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돼 보면 사람들이 다 이 징 소리를 한번 들으면 또 듣고 싶다고 그래요.
5: 서방에는 백제의 지신 복방에
3: 피하고 싶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보고 자랐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온 거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멋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습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만세여이 제2의 박병천으로서 제가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죠, 당연히 그거는.
6: 어디가?
7: 어?
8: 선생님 복 공연 보러 가.
6: 어디로?
7: 전류요. 하고
6: 어디 절?
8: 양정호 씨 어디 갔어요 지금?
9: 선생님 이제 오산에 오신 거예요.
10: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물놀이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농학하시는 선생님인 줄 알고 만나 뵀었는데 자꾸 이상한 과락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푹 빠졌죠. 아, 저 감우학이 아주 멋있고 독특한데라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거를 하고 살 거라고 생각 못했죠.
3: 2000년 즈음이라고 봐야 돼요. 커서 만났을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뭐 소꿉놀이 친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톰과 제리였어요. 서로 싸웠고 나는 뭐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어쩌고 어쩌고 엄청 그런 오빠 동생 같은

0: 그냥 톰과 제리 같은 그런 관계로 있다가 묘하게 이게 같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 연희과야. 연희과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 아무리 엄숙할라해도 엄숙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뭔가 캐릭터화 해야 돼.
1: 넵. 예.
2: 네.
0: 이해 갔어?
1: 네.
0: 좀 밝게 하자.

0: 박병희 선생님께서 실은 중매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잠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이게 둘이 살 수밖에 이제 없는 운명이 된 거지 이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단은 부부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1: 만 해요. 여러 가지 잘 모르겠어.
2: 일도 안 들어오고 내가 더 아프고 이제 산에를 가자고 마음을 참으라니 못 둬. 가슴이 두꺼운 들여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산에 가자고 그런 거이다 그러고

0: 신령들 모시고 사는 것이 무서워. 새로 산다고 말하겠어. 나는 매듭 하나 풀고 잡다면 인간 못 산 거. 못 산 거 그 거장 풀면서 갔어. 얘기하서. 근데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지게 그거는.
1: 야, 일이 세 개가 들어오는데 조금 복잡한 일이고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오고 다 안심하고 자중해서 나 오늘 잘 왔구나 그래야. 그래. 호호 이놈.
0: 보살들은 저머리에서. 내가 저 머리에서 구설하게 되면 날짜를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단골에 가는 자리를 못 가요. 어찌 못 가? 전만 해주는 거예요.
2: 전문 잼쟁이한테 하고 구순 구쟁이한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도 말이거든요. 전바지는 전만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은 점을 보고 뭐 어떤 몸에 강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어떤 뭐 점을 보고 뭐 어떤 뭐 행위를 하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진도에서의 단골은 지극히 학습적인 무당이에요. 집안 대대로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어받아 오는 그런 과정, 그런 집안만 쓸 수 있는 무게의 이름이에요.
3: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가 있으면 우리가 나 이 집 단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 우리 집 단골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신뢰가 형성된 관계. 단골은 우리 집에 밥숟가락 다 알고 몇 개인지 알고 모든 가족의 생일 다 알고 어떤 과정으로 커왔는지 다 아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 주치의가 있는 그런 셈이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해주는 분. 그런 분이 오셔서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감정이 담기는 거죠. 감정으로 이걸 쓰다듬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4: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지막 단골의 자손들인데 애기들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지 않고

0: 저희가 신청 자리인데 왜 문을 잠가놨네요?
1: 예. 언제 뭐 하시려고?
0: 아니 사진 좀 찍으려고.
1: 온 한남 농무 집을 사진 찍는 거.
0: 여기 아주 역사가 있는 집이라 그러지.
1: 예?
0: 역사 있는 집이라. 마당이 이렇게 넓으니까, 마당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한 행사는 여기서 할 수가 있다. 신청이 없어질 무렵에는 일반인들도 여기서 그 예능을 많이 배웠던 모양이에요.
2: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판에 진도 신청과 진도의 무녀들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 많을 때는 약 60가구 정도의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연말을 하고 최신 정보 같은 거를 나누었던 그런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신청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재인청.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집안의 사람들이 성인 남녀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내기도 하고 공적으로 조직돼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인청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구어놓은 다양한 예술 전통들을 전승하고 또 파급시키고 전수활동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유명한 예인들은 그 당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되게 세습으로 그 예능을 이어갑니다. 무게는 무게끼리 결혼을 하면서 역시 예능에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일종의 무게 네트워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단골판을 토대로 무업을 지속시켜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됩니다.
0: 이 체육은 여기 있구나. 진도 현지소에서 1988년 진도 단골 조사를 할 때 초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단골한테 진도에 판이 몇 개나 있었는가 옛날에 그랬더니 한 80개 정도 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판을 전체를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세를 내줄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단골댁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2: 진도는 진도읍과 기타 7개면이 있는데 그 7개면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나누어서 그 단골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단골이 거주했던 지역으로부터 약 2km, 멀게는 6km 정도까지 자신의 그 관할권으로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 뭐 600에서 800개의 그 세대를 관리를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적게는 한 150세대 이렇게 그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단골판은 절대적인 자기 관할 영역인데 특히 이제 그 영역이라는 의미는 구슬하는 사제로서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은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 그 일종의 농사예요, 농사. 그런데 그 농사를 침범해갖고 자기들이 땡전 한 푼 안 드린 사람들이 그거 와서 이제 또 돈을 벌어갖고 가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슬하는데 쫓아가서 이제 혼돈 내기도 하고.
0: 김예 씨는 단골판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주 강한 분이죠. 그런데 김예 씨가 자기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중림에서 구슬했다. 이제 이 얘기가 들리거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그 벼르고 있다가 딱 둘이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김예 씨가 아주 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죠. 이 얘기가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은 깨물 것이다. 조심해라.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단골판이거든요.

0: 장군을 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저바위가 제일 쉬운 게 드럼이고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제자에 가고 그랬어요.
1: 같이 젊어서부터 같이 우리 그룹 밴드를 했어요. 업소에서 진도에 유용업소 술집 처음에 생길 때 거기서 같이 4년 동안 같이 합주를 했어요. 밤에 야간 업소에서.
0: 그때다만 해도 이 국판을 다니는 사람들이 언어를 함부로 대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외부로 나가서 이제 밴드를 하게 된 동기가 또 그가 있었고 그때 나이가 27, 28?
2: 18일 날이요?
3: 장지원이가.
2: 아, 지원이? 왜 18일 날 뭐 한대요?
3: 몰라. 18일 날 공연 좀.
4: 지원이하고 소영이하고 하나씩 매개봐. 갈게요.
2: 이렇게 하면 돼.

0: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진도를 봤는데 80년 때 그것이 그 진도 씻긴 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 전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전수생으로 돌아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1: 지금 박병원 선생님이라고 한 분 살아 계시는데 형님하고 내가 그 30년 같이 구파를 다녔는데 지금도 형님은 구파령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해요. 생로병사를 다 담당한 사람들이죠. 참 보기 드문 직업이죠. 근데 그분들이 무지무지 홀대를 받았다는 거. 그 무시를 당해도 이 음악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돼.
2: 만년 자가요. 집에 차 있어도 차 안 타고 다녀, 오토바이 타고 다녀. 이제 밀어줘야 돼, 이것도. 자, 들어가세요.
3: 단골레 새끼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단골레 새끼.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굿쟁이 그러면 다 무당이라 하고 좀 이상하게 봤단 말이에요.
4: 아버님이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당신도 그 단골레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뭐 복싱도 하시고 누구 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당신이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대요. 그냥 어린 마음에 반항심에 하셨겠지.
5: 처음에 조사를 할 때 1970년 중반 이런 때까지만 해도 단골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못했어요. 심지어 단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6: 미신이고 비과학이고 한다라는 온갖 편견의 굴레를 다시 집어세워놓고 차별하고 천시하고 하대해온 기나긴 역사. 최고 예술가라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편한 시선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니 언제까지나 낙인 찍힌 좋은 글씨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가.
3: 근데 그렇게 천대시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단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버리는 거잖아요.
0: 보통 웬만한 사람은 카네기홀을 못 써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도 나는 그것이 가슴이 뿌듯하고 지금도 그 기쁨을 안 잊혀져요. 아, 내가 이걸 접하길 잘했구나.

0: 진도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해요. 밭을 많이 미죠, 밭. 아이고,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요. 노래를, 순전 노래로 부적을 삼고 살았지요. 밤마는 이 세상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1: 24살 먹은 팔을 잃었어. 그래갖고 내가 44이고 우리 큰 딸은 24이고 그래갖고 다 못 산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하고 삽니다. 그 선생님 만나고는 그 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내가 배워주라고 얽매였지요,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을 엄마로 삼고 그 함 선생님은 아버지로 삼고.

0: 애호 담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애호 담는 그 사설을. 우리 선생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다는 것이 재밌고 아무튼 좋아요. 선생님 그 멋으로 해서.
1: 아, 여기가 예. 최정래 선생님하고 예. 최민천 선생님께서 사시던
2: 예.
1: 네, 집이네요.
2: 예.
1: 아, 예. 아드님이 현재 살고
2: 예,
1: 있다고?
2: 예.
1: 예.
0: 선생님, 맞습니다. 네, 네. 내가 사다 준 꽃 즐겨버렸구만. 네. 선생님, 조금 담았습니다.
3: 나 짜장면 먹고 자는데 짜장면 시켜다 먹을까?
4: 짜장면?
3: 예. 시켜다 뭐, 먹을까요?
4: 뭐 때문에?
3: 선생님 잡수 나오면 시키려고 그러지. 잡술 거이죠?
4: 나랑 못 잡술게.
0: 절대 안 할란다. 안 하실란다 갑니다. 돌아가실 무릎에 댄 게 우리가 이렇게 시국이 이렇게 말하자들 뭐 이런 그 멋이 단골래 그런 걸 안 따질 줄 알았으며 큰딸을 지킬 텐데 우리 큰딸이 너무 고상하게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0: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너희들 세상은 너희들 세상 살고 나는 내 세상 산다. 그래, 그래갖고 살았어요.
1: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한국과 일본의 영적 세계, 사후 세계, 유령, 귀신 등에 관한 이제 관심이었어요. 가장 많은 세습무기에 대한 자료와 세습무당의 뭐 후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진도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상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풀네임, 전체 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김은 동그라미, 김 동그라미 석, 이런 식으로 성씨만 있고 분명히 세습무계예요. 세습무계인데 당신은 절대로 나는 단골래 출신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거품을 물면서 부정을 해요. 이게 지금 진도 세습무계의 현실이거든요.

0: 서무시대. 예.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 그래서 뭐 준비를 안 했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가시고 보니까 네. 너무너무 허무하고 사손들하고 또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마누라하고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냥 대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
1: 세손모에서도 강신무적인 한 가지는 있어요. 가족이 원할 때는 신대라는 걸 잡히게 만들어요. 그걸 신의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가닥을 모아서 잡게 만듭니다. 이 신대를 통해서 신이 강신이 될 수 있게끔 불러들이는 의식이 있어요. 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2: 제일 실하고 깨끗한 것만 골라요.
1: 제가 지금까지 구술해 보면서 가족들 중에 분명히 한 분에게는 꼭 내립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가족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0: 저는 붓을 하면서 코가 안 풀려? 저 코가 왜 안 풀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해서 결국은 코를 풀거든요. 근데 강신무들은 코가 안 풀리면 뭐가 맺혀 있다는 걸 알더라. 아버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딱 한 번만 신이 내려온다면 딱 한 번만 내가 받아보고 싶다. 정말 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만 나한테 내린다면 내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진짜 딱 한 번만 그런 기운이 왔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붓을 할 때 한 번만 나한테 내리십시오 하고 정말 뛰어본 적도 있어요. 안 내리더라고. 안 내리더라고.
1: 세습무는 노래 가락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이니까 저희하고 구판에서도 많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신령님 실리는 대로 하는 무당들이고 망제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것도 저희 몸을 빌려서 먹고 놀다 가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0: 예전에는 말 그대로 강신무들이 살짝 하대를 받았대요. 세습무들은 구슬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 배워서 그러니까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고 장단을 알고 춤을 추기 때문에 춤이 예쁠 수밖에 없고
2: 굿판 자체가 달라. 그건 뭐냐면 세습무들 단골들은 전형적인 음악이 있고 제도권에서 공부했잖아. 보살 무당들은 신의 말인가 즉흥적이잖아. 이게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0: 지금은 저희 같이 세습무들이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은 세습무들이 거의 살 자리도 없어졌고 시킨 꽃 그러면 야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 무속 그런 거 싫어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1: 세습무는 그러니까 가락 소리 이걸로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한풀이면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화의 거리가 별로 없어지고 이제 구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0: 것밖에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강신무인 저 또한 지금 청을 배우고 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공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1: 문화재 종목들은 매년 한 번씩 공개 발표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발표회를 평가를 해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보유자나 전수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잘못 돌아가는 것이 없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죠.
2: 시킨 곳을 보는데 이 넋 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넋종이를 가지고 그 후손 머리 위에도 올려놓고 지존으로 넋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넋이 지존으로 따라 올라가서 이 이제 이별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안 보내드리고 꼭 붙잡고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느꼈고 그걸 시킨 곳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이별시켜주는 그런 장치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완전히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렸거든요. 시킴을 통해서 남의 시킴 곳으로.
1: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전수생이라든지 그런 전수생들을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연행에 참여시키는지.
3: 나 숙여주려고? 아 미치겠네 참말로. 여기다 꽂아보라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도 상품권인데?
4: 아 진짜요?
3: 알았어. 아이 근데 석장 갖고냐 기왕 다 석장 갖고.
2: 평소에 살아갈 때는 예, 무의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쉽거든요. 그런데 굿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돌아가신 분과 나의 관계, 영혼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준다. 그런 점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0: 처음에는 막 울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같이 춤추거든요. 그럼 성공한 곳이에요.
1: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잔치예요. 그잖아요. 근데 진도분들은 독특한 이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었다 해서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긴 울어요. 그지만은 마지막 보낼 때는 즐겁게 보내요.
2: 영원 한번 해봅시다.
1: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기쁘지만 기쁘지 않게. 그게 식김이고 마지막 보내는 과정까지의 망자에 대한 예의다.
0: 1차적으로는 망자를 잘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0: 만들어주는 게 무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을 잊지 못하고 가족의 어떤 이별을 계속 아파하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굳이 앞당겨주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걸 위해서 구술을 하는 겁니다.
1: 처음에 들고 나오게끔 하고
2: 대나무를 여기서 무대 뒤에서부터.
1: 그렇지. 아니 여기서 무대 여기서
2: 내 따라와 아니면 수현이가
1: 먼저 가야지.
2: 수현이를 앞세워. 오케이.
1: 그렇지. 편한 대로.
2: 음악적인 뿌리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제가 이제 클래식 기반의 연주자지만 제 나름의 음악 세계를 이제 찾고 발전시키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한 큰 뿌리를 발견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3: 같이 축공적인 연주를 할 때 약간 대화하는 것만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어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 서로 다른 색깔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뭐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뭐 우리의 전통 악기, 거기에서 된 뭐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콜라보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거 지켜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이대로 묵혀 있으면 나만의 시킨 곳이지 결국은 이거는 도태되게 되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앞에 산에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이 털을 또 일궈 놓으신 또 예수를 또 여기서 그만큼 활동하시고, 여기서 또 뼈를 묻으신 분들, 그 박씨 집안의 그 종갓집의 그 어르신들 오늘, 날 받아서 시킨 날이에요. 그대로 보면 별로 없으니까
4: 60인입니다. 네. 제사상 올리고 오시는 손님들 접대할 수 없어가지고 사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조상님들도 자손의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0: 볼 것이오.
1: 너도 묶여있고 나도 묶여있고 아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연결성이 서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풀고 가자는 겁니다.

0: 굿이 이런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품어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살을 풀어가는 겁니다. 참 지금껏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남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주고는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굿을 해왔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만 조상님 고접 다 모셔놓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우리 조상 우리 정말 우리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 하지 마오.
2: 씻김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말을 씻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 자신 또 굿을 의뢰한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살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굿은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지죠. 다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 자리는 다 그렇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 눈물 속에서 모든 해 풀자, 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0: 이 세상 살면서 단골로서 나는 굿쟁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다 모든 걸 다 불사르고 다 불태워도 마지막에 그 불씨 하나로 남지 않을까.
1: 식인 굿이 다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새로운 의미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건강만 하면은 죽는 날까지 굿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래도 저 엄매가 보살 되어서 그래도 잘 산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0: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살아야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여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보고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들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의 감정을 상상해보고 기쁨과 성취, 만족감과 짜릿함을 몸 안에서 느껴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나 힘이 되는 명언을 생각하며 강력한 긍정 메시지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명상이 끝난 후에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전된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림.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2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0: 것이 행복하는 아름다운 인사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만 막내로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일단 선조 은근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가마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참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댕기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댕기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선 초대 땐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참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절을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왜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PD와 다행일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말을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은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 드릴게요.
1: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누리.
4: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그러니까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솔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학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참나, 팔자치고는 늘어졌구만. 광대가 벼슬을 받고 임금님 처소를 재지처럼 들락거리니 말이야.
1: 아이, 잘해도 그럼 소리나 배우지 그랬어? 속반갑의 소리가 어찌나 좋았었겠지. 임금님께서 그냥 금방 무시다가도 배꼽을 지시고 울른다지 뭔가. 아무튼 대단한 명작 나왔어.
2: 자, 어서 가자.
1: 가자.
3: 그때여 신봉사는 딸 생각이 간절해요.

0: 고개를 들라.
1: 폐하.
0: 옛날 하나라는 명창이 한번 슬픈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사흘간 식음을 잊고 눈물을 흘렸으며 그 소리가 닿은 대들보며 기둥들도 사흘간을 계속 울었다는 고사가 있다마는 너의 소리도 그에 못지 않구나.
1: 황공하옵니다, 폐하.
0: 내 너의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참으로 만 가지 서름이 시야를 가리는구나. 어찌 그리 소리가 애원철통한고?
1: 폐하.
0: 마치 너의 소리는 짐의 심중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하구나. 소리 하나로 산천 경계를 걸림없이 떠다니는 니들 광대 신세 참으로 부럽도다.
1: 황공하옵신 말씀이시옵니다. 어찌 저희같이 천한 것들을 비호하시오?
0: 아니로다. 이곳이 어전이여 내 비록 황제라 하나 나 또한 너와 다름없는 인간이니라.

0: 마음이 어지럽고 시름이 있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의 이치원 느낌이라. 다치고 보면 광대한 인간이 무릇 어디 있으리요. 큰 광대와 작은 광대의 차이니.
1: 에야, 고정하시옵소서.
0: 짐의 마음이 그러하니 오늘은 너의 소리로 밤을 새워 시름이나 풀어보자구나. 피하.
1: 어서 일어나 폐하의 신기를 위로하여 주도록 하오.
0: 황공하옵니다, 폐하.

0: 어떤가. 그냥 갈 때가 됐지.
1: 무슨 그런 약한 말씀을. 약을 좀 더 써봅시다.
0: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지. 어젯밤 꿈속에 초보님이신 송록님을 뵀지. 몹시 구종을 하시더구만.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고 호되게 나무라시더구만.
1: 목소리는 우리 것을 버렸지만 마음가비는 어쩔 수 없는 동편제입니다. 그리고 만갑이 소리로서 입신양명했습니다. 폐하를 위해 어절에서 소리까지 한다고 합니다.
0: 부디 엄마 심한 놈 같아.

0: 어떻습니까? 길어야 한 달인 것 같소. 세상에, 준치가 씨에 걸려 목숨을 잃으시다. 사람 죽고 사는 게 비단 준치가 씨 뿐이겠습니까? 다 천명이지요. 자, 그럼.
1: 네, 여보세요. 선별하십시오.
2: 여보게. 네. 선생님께서 마음가비가 그리운 모양일세.
0: 예,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2: 어떤가 마음가비를 데려오는 것이. 어차피 병세도 깊어가고 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임종을 지켜봐야 도리겠고.
0: 제 생각도 같습니다.
2: 그렇다면 내 마음가비를 수문해서 찾아올 테니까 자네 그동안 선생님 병가나 좀 잘 좀 해주게나.
0: 예, 그렇게 하시죠.
3: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 혹시 송만갑에 소식은 다 듣고 있었어요. 만갑을 본지는 꽤 오래됐어요.

0: 세월이 변하다 보니 이젠 우리 같은 소리꾼이야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떠돌아다니지만 만갑이야 좀 바쁩니까? 한양에 있다 싶으면 수원이요, 수원이다 싶으면 어느새 평양에 가 있고. 녀석, 영락 없는 채 해를 닮았구만.
1: 어디 계시는지 소문이라도 할 수 없을까?
0: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경기도 가평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1: 가평?
0: 가평에 김찬판댁이라고 만석군이 한 사람 사는데 이번에 회갑이 아니랍디요. 팔도 명창이 다 모인다고 하니 헛걸음 하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지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0: 자, 자네도 한잔 하게라. 에?
1: 형님!
0: 형님!
2: 선생님만 불쌍하구나.
0: 예?
2: 애비는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은 잔치판에서 소리나 부르고 있으니.
0: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 오늘 내일 허신다네.
0: 예? 아니 저 형님.
3: 사방님.
0: 응? 아니 기예.
3: 사방님.
0: 기예, 당신을 여기서 만나다니. 여기서 당신을. 소리판을 헤맬 때마다 당신을 찾았소.
4: 우리 동편제 가문의 기업을 알고 있느냐? 어디 한번 외워보걸. 어서.
0: 부이신 가왕 송광록님과 좁은 집이신 송광록님,
4: 그리고
0: 이 불륜 먹급한 송만급요.

언제까지나 그걸 기억하거라. 나는 우리 동편주의 마지막 명창이니라. 그렇다고 예비가 널 용서하는 것은 아니. 단지 난 너에게 우리 동편주의 소리를 이어달라는

하길래 통편제 소리 한번 들어보지.

꽃진다고 서로 말아 병년 삼월 돌아오면 그 꽃 다시 피나니라.

0: 뭐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보가 밥을 먹다 죽는구나. 어찌 많이 먹어놨던지 눈어덩이 툭 꺼지고 코가 뾰족하고 배꼽이 오강국지같이 쑥쑥 사나와 배꼽에서는 후춧가루 같은 때가 도굴도굴 굴러나오고 고개가 뒤로 활짝 자빠져서 아이고 죽겠다. 이제는 할 일 없이 꼭 죽는구나. 부자들이 배불러서 어찌 사는고.
1: 황공하옵니다, 폐하.
2: 그래. 네, 언제 들어도 네 소리는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네, 예전부터 생부이신 대원이 대감과 함께 판소리 광대들이라면 귀가 아프도록 가까이 불러들었으나 너와 같은 소리는 처음이로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노래의 내용에 따라 목소리가 다르니 그래, 지금 부른 소리가 무엇이던고?
0: 예, 흥보가 중에 박타령이 옳습니다.
2: 박타령이라?
0: 예.
2: 그래, 너는 과연 명창이라 치워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로다. 앞으로는 언제고 내가 부르면 즉시 달려올 수 있도록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
0: 황공하옵니다, 폐하.
2: 일본에서 건너온 신악기들도 내보았고 독일에서도 음악을 전공한다는 자가 특별히 건너와 우리 궁정에서 별도의 황실악대를 만든다 하지만 짐의 친경식만은 모두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어떨고?
0: 지당한 말씀이신 줄로 아뢰옵니다.
2: 그저 제 것이 좋은 것이니라. 소리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네 것이야 됩니다. 너희 광대들 집도 절도 없이 떠다니는 자들이 많다지?
0: 예, 그러하옵니다.
2: 그들을 끌어모으거라.
0: 폐하.
2: 그들을 끌어모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또 녹을 주어 편안히 쉬게 하며 소리를 하게 하라. 친경식은 짐을 위한 잔치니 이것만은 기필코 너희들의 소리로 꾸며보리라.
0: 폐하.
3: 친경식. 이는 고종의 등극 40년을 축하는 행사와 함께 망률순이라 하여 고종의 51세 나이를 축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말로서 이에 대대적인 기념식을 위해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원각사라는 신극장을 지었으니 이 원각사는 극장의 규모가 현대적인 것으로 수용 인원이 2,000명이나 됐고 그 극장의 시설이 당시 외국의 극장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한다.
4: 아무튼 이거 국내부 소속으로다가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국록을 받으니 아무튼 이게 벼슬 아닙니까?
5: 아, 팔도의 명창 170명이 모였으니 이 나라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정상세. 아, 폐하께서 특히나 우리 판소리를 사랑하시어 이와 같은 은총을 내리셨으니 모두 각별히 전력을 다해 소리에 몰두해야 될 게야.
4: 아, 그럼요. 살다 참 별일을 다 봅니다요. 나라에서 우리 같이 전하

0: 소리 광대들한테 녹을 주면 소리만 하라니요. 이건 참 팔자 늘어진 거 아닙니까요? 그래야 송감찰 형님.
1: 아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아이, 감찰님이면 감찰님이지 송감찰 형님은 또 오지 마.
2: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또다시 노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열강의 탐바구니에 끼인 조선은 깊은 혼란의 와중으로 빠져든다.
3: 안에 계시는가?
4: 아이고,
3: 어서 오시게. 아, 이렇게 집에만 처박혀 죽을 짝정인가?
4: 아니, 어서 올라와, 어서 올라와.
3: 너 참, 아무튼 용케도 버티는구만 그래. 예, 아주. 하기야 뭐, 이 아주머니 보며 자식들 보는 재미 또한 그럴 듯할걸.
0: 이 사람.
3: 아,
0: 그 가서 주환상을 좀 하나 봐주지.
5: 예.
0: 아니 그래. 근데 자네는 무엇이 그다지 즐거워서 싱글벙글인가 이 사람아?
3: 아니, 아 싱글벙글 허리지 않으면은 아 그럼 찡그리고서 울까? 여보게, 송감찰.
0: 어째?
3: 자네 수표가 건너 청국인 거리에 가봤나?
0: 아니 거긴 왜?
3: 일단 토통 먹통이구만 그래 먹통이야. 그곳에 있는 청국관 말이야.
0: 아니 청국관이라면 그 가객들이 나와서 중국창을 부르며 삼국지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닌가?
3: 그렇지 그래. 얘기가 아니라 신연극일세. 새로운 연극. 창을 부르면서 사정에 따라 옷을 바꿔 입고 한바탕 극놀이를 벌리는 거야. 그런 청국인 소리꾼들을 장우라고 한다네. 노래와 배우를 한꺼번에 하는 거지.
0: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릴 보고 그것을 흉내내자 그 말인가?
3: 흉내를 내자는 게 아닐세. 본래가 소리란 창극이 아닌가. 모든 것이 얘기로 꾸며지고 짜여진 소리 곧 창극일세. 그러나 이제부터는 얘기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정에 맞게 여럿이 나누어 부르고 그때그때 사정때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0: 맞았어. 창극이야. 창극.
2: 창극. 사실 사람들은 판소리를 일러 옛부터 창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당시의 판소리는 창극이 아니었다. 판소리 창극의 본 모습이 확연한 자리로서 굳혀들며 그 발전의 효시가 된 것은 강용환의 제의와 송만갑의 거듭된 연구로 이루어진 일로서 우리나라 창극의 커다란 업적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6: 신술 볼짝세이면 대장군방 벌먹고고 오구방에다 이사원고 삼설방에다 집지기와 불란대부채일 상남에는 주물 주고 혼대사에는 싸게이치고 다대논이는 파의치고
7: 우르나기 벌기치고 착한 사람 뺨 때리고 늙은 호박에 똥 지르고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6: 길 가는 과객 양반 채울 뜯기 붙들어다 해다 지면 떼어 쫓고
7: 똥이 희고 가는 동네 처녀 귀를 잡고 입을 맞춰 기려대고
6: 신혼부부가 잠자는 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들어가서 봉창문에다 입을 대고 불이야
4: 야, 원각사를 폐지하라니요. 폐야, 지금 연일 원각사에는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있사옵니다. 많은 소리광대들이 비로소 안정된 일터다 보람을 갖고 사람들 또한 양반이나 대갓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던 판소리를 누구나 다 즐거이 듣게 되었사옵니다. 그게 불과 3년째이옵니다, 폐하.
5: 내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허나 이미 나라는 있으나 짐의 나라가 아니고 짐의 뜻대로 되는 건 무엇 하나 있는가.
4: 폐하, 본래 광대란 떠돌이었사옵니다. 그들에겐 돈이 모두가 아니었고 그들이 바라는 건 마음 놓고 소리할 수 있는 장소뿐이옵니다. 그들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사옵니다. 폐하, 청하옵건대 원각사 문만은 닫지 않도록 이루어해 주시옵소서, 폐하.
8: 이미 족족의 뜻이 그 마음에 더 이상 무엇만 바라는 상관라.
4: 폐하!
8: 폐하께옵선 원각사의 폐지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김의관과 송감찰에 대해 각별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옵소. 또한 송감찰에겐 국내부의 별순검 직책을 제수하시니 실직으로 국내부의 일을 보며 폐하의 옆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말씀이 계시옵소이다.
2: 진경식은 허지부지 요식만 갖춘 채 넘어갔고 원각사는 설립된 지 3년 만에 그 문을 닫았다. 이는 이미 우리의 국권을 농락하기 시작한 일본 통감부의 지시로서 황실의 재정을 줄인다는 명목이 있기는 했으나 민족의 구심점으로 탄압되어가는 근본적 장소를 없애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9: 어디로 가시렵니까?
10: 그동안 사실 과분했지. 이 광대 팔천한 본시 천하를 떠들며 소리 하나 팔아서 사는 것 아니었나?
9: 그렇긴 합니다만은
10: 원각사 일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을. 조선시대를 통틀어 우리 광대들에게 이만한 영화가 어디 있었나?
9: 예, 그렇습니다.
10: 그래, 자넨 어찌하려나?
9: 전 남겠습니다.
10: 남는다?
9: 남아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10: 할 일?
9: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번에 장극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양반들에게 소리나 팔고 어줍잖은 소리채나 받고 살아온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극장에 가득 찬 관중들을 보고 진짜로 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 옳은 생각일세.
9: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가르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소리는 백성들의 것이니까요.
10: 그래, 그래. 자넨 가르치고 난 들려주고.
9: 그래, 무엇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10: 협률사나 만들어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나 들려주려네.
9: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10: 잘 있게 몸 조심하십시오.

0: 소리꾼이란 포목상으로 볼 때 주단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주단을 팔고 백목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백목을 내야 주듯이 장소와 그 때에 따라서 소리도 알맞게 변형시킬 줄 알아야 참소리꾼이라 말할 수 있는 게야.
1: 영감, 소리를 배우겠다고 몰려드는 사람이 수십 수백인데 이 일을 어쩌시렵니까? 양식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0: 아, 그럼 어떻게 하노? 응? 소리를 배우겠다고 오는 놈들이 하나같이 돈 없고 딱한 놈들뿐인걸. 먹으면 같이 먹고 굶으면 같이 굶는 거지 뭐. 응? 그렇다고 돈 없는 놈들한테 학채 내라고 할 수는 없고 말이오.
1: 하지만
0: 어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1: 선생님, 언젠가 김채만 명창의 소리를 칭찬하신 일이 계셨죠?
0: 그런데
1: 오늘 우연히 그분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0: 오호, 아니 왜?
1: 도대체 소리가 대먹질 않았습니다.
0: 잘 본 게야. 김채만은 소리가 보잘것없는 장인이야.
2: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젠가는 칭찬을 하시고 지금은 또 보잘것없다뇨.
0: 김채만은 사실상 명창입에는 틀림이 없고 그 소리 제조 또한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러나 한 가지 유감된 것은 소위 우조와 계면조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계면조를 남용해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흥미로우나 들을수록 실증이 나니 한편에 능하면서도 다른 한편이 졸렬하다는 뜻일세. 이를테면 흰놈도 잡고 느끈둥 청천놈도 잡고 느끈능정. 이렇듯 우조를 써야 될 곳에 필요 이상으로 일놈 잡고 느끈.
1: 뭐라고요?
0: 아이, 원각사로 내준 집이니 다시 환원하라는 분부시오. 이게 어찌 그 폐하의 뜻이겠소? 1인 통감부에서 모든 재정을 줄이라는 압력에 못 이겨. 그가 참 잘된 일이로구나. 오랫동안 한양 생활 답답도 해왔다. 어서 진달 꾸리가라. 마침 소리를 배우겠다는 자들은 많고 양식은 떨어져가는 판이었는데 우리도 한번 바람 따라서 후를 떠돌아 보자꾸나.
3: 응? 선생님! 누구 계시오? 아이고, 송광탈님!
4: 아니, 그 자네가 이거 웬일인가?
3: 아, 이놈이 기꺼 보고 바가서 그 소문하라는 빨리 듣죠? 그 이번에 그 형률사를 맹근 다음세요?
4: 아니, 그래. 자네도 가겠나?
3: 아따, 무슨 말씀을 그렇고요? 어?
4: 아, 그거 아주 잘된 일이로구만.
3: 북 가는데 북채 간다고. 송강차님 가시는데 아 지가 빠져서야 쓰겄어.
4: 그렇지, 그렇고 말고. 자네의 북섬씨야말로 천하 제일이지.
3: 그렇고 말고요.
4: 예. 영현아.
5: 예, 선생님. 너
4: 저 동대문에 가서 김창용이도 불러오니라.
5: 네, 알겠습니다.
4: 할 일 없이 집에 틀어박겠다는 소문이 있던데.
5: 예.
6: 산으로 헤는지고 갈 길은 저리구나.
7: 그 좋은 것을 마다하고 소리판으로 유랑길 나서다니 형님도 참 타고난 팔자요.
4: 오래간만에 길을 떠나니 아주 살 것 같네 그래.
7: 조선 천지 사방에 소리꽝대들의 협률사가 없는 곳이 없다는데 장사가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6: 아, 장사하러 가나? 소리하러 가지.
7: 하긴.

0: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난 참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소리판 한번 벌렸다 하면은 그냥 오금을 못 펴고 달려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1: 세상은 변해도 소리는 안 변해.
0: 아, 소리야 안 변했지만은 아 인심이 변했다 그런 말씀이죠.
1: 인심이 변한다고? 아니 아, 광대가 소리를 안 하면 뭘 할 거?
0: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한다. 아이고 나잖아. 형수님 평안이 깊어지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0: 조금만 참구려. 다음 장터에선 사람이 좀 들게요. 그땐 어떻게 약을 좀 써보도록 합시다.
1: 제 걱정 마세요.
0: 조금만 더 참아요.
2: 아버님, 참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장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협률사의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아세요? 아무도 우리에겐 관심이 없다고요. 제발 돌아가세요. 돌아가요, 아버님. 이젠 틀렸어요.
0: 그래도 소리는 불러야 돼요.
2: 왜요? 어째서요?
0: 네 애비는 소리꾼이기 때문이.
2: 공마단도 생기고 신극도 생겼어요. 새로운 유행가도요. 우리보다 재밌는 볼거리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0: 이놈아, 소리가 뭐냐? 그것은 내 몸속에 흐르는 핏줄과 같은 게야. 네 애비가 그랬고 너희 할아버님께서도 그러셨고.
2: 전 싫습니다. 떠돌이 광대가 이제 싫어요.
1: 이놈아.
2: 아버지나 싫고 소리를 하세요. 전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광대가 되기 싫어요.
1: 영석아.

0: 억수장마가 질려나.
1: 이젠 글렀습니다.
2: 하나 둘 다 가버리고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1: 밭소리 창급으로 이젠 안 돼요. 소문을 듣자 하니 정정렬 명창이 신창급을 만들어 톡톡히 재미를 보는 모양입니다.
0: 신창급?
1: 일본 사람들의 신급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판소리에다 진짜 연기와 대사를 더 갖다가 붙이는 말입니다.
0: 그건 진짜 판소리가

0: 아니야. 순수한 우리 장극이 아니라고.
1: 꼭 소리만 고집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송감찰님은 알 수가 없어요.
2: 당자가 아주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장마철에 야간차 못 쓰지 않습니까?
3: 이제 어쩔 수가 없구만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0: 갈 사람 갈 수밖에.
1: 제발 그러지 마시고 송감찰님 마음 좀 돌려보세요. 우리도 신창극만 하면 손님 들어요.
0: 아,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요? 다 갔어. 모두 다. 조영현이도 박록주도 코수도 다 갔어. 아이고, 아이고.
4: 자네는 어째서 안 떠났는가?
0: 아이고 좀, 아, 소리꾼이 갈 데가 어딨어. 아, 무슨 비가 이렇게도 오는고.
5: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해요.
6: 아니, 뭐야. 힘차.
7: 양가.
6: 기운을 내요, 기운을.
7: 누가 뭐래도 당신은 명창이요, 명창. 하지만 우리 세월도 간 듯이소. 부탁이요, 우리 아이들만 소리를 시키지 마.
6: 힘차.
7: 참아. 못 보겠어.
6: 아이씨.
7: 내 손.
6: 힘차.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임자.
7: 그래도 나는 복이 많아요. 당신 손을 잡고 죽으니.
6: 안 돼. 이렇게 죽었으면 안 돼. 육세 이렇게 죽었으면 안 돼.

0: 전하가.
1: 전하가. 전국을 유랑하던 성만갑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일체의 바깥 출입을 삼간 채 오로지 후하게만 온 정열을 기울였다.

0: 소리란 남아나질 못할게야. 신극에다가 유행가에다가 이제는 영화까지. 가만히 있지. 그렇지. 이놈만 잘 이용을 한다면 이놈만.
1: 뭐라고요? 형님이 경상방송국에 나가서 소리를 해요? 아,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이요? 아, 옛날에 원각사를 없앤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말이요? 신극이다 신노래다 잔뜩 들여와가지고 우리 소리를 망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이 말이에요.
0: 장용이 이 사람아, 이러다간 우리의 소리는 대가 끊겨.
1: 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 늙어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아우, 일본 놈들을 한테 붙어가지고 소리를 해요.
0: 아니야, 비웃는 게 아니야. 우리의 소리를 알려야 해. 힘이 없다고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소리가 대가 끊기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해. 놈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리의 소리를 들려줘야 해. 우리의 소리를. 제비를 홀로 나간다. 제비를 흐리러 나간다. 어? 예? 쌤 매지원 근무를 해. 우리 저 드럼의 우공 망당산

0: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만 정산하십시오. 예, 아이고 영감님, 한번만 정산하십시오. 예, 영감님, 예, 영감님.
1: 아니, 너 영전이가 아니냐?
0: 저기.
1: 사람들을 모으거라. 옛날 떠돌이 소리광대 시절은 지났어. 그들에겐 잠잘 곳과 소리할 곳이 필요해.
0: 선생님
1: 모두 불러모았어. 우리의 소리를 지켜야지. 지붕에서 소리하면 어떻고 창바닥에서 소리하면 어떻고. 이게 어떻게 지켜진 소리인데, 우리의 소리마저 숭두리째 잊어버리지. 비참하게 죽어가야 한단 말이야. 선생님, 사람들을 모으거라. 소리할 수 있는 모든 소리광대를 다 불러 모아라.
2: 그때가 1933년. 그는 그의 모든 사재를 틀어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 갈 곳 없이 떠돌던 전국의 명창들과 후학들을 모아 사라져가는 판소리 장극의 보급 전성을 위해 필사적인 힘을 기울였고, 그 자신 70노구를 이끌고 스스로 무대에서 소리를 부르기도 했다.

송만갑. 그는 망국의 시대를 살다간 판소리의 고봉이었다. 독특한 가풍으로 당시 특정 계급들만 향유했던 판소리를 대중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소위 법제라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사람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예술의 자유성을 주창한 선각자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장극화한 개혁자였고, 조선성악연구회를 설립하여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에 도전, 국악의 보루를 지킨 이 땅의 진정한 예술가였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